0: That's also probably universal,
1: Yeah,
0: right?
1: well,
0: Yeah. Unless you have
1: very dark skin.
0: great, complexion and your skin doesn't show it. 근데 여기서 말하는 to cool off, 그러니까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일부 유럽 박물관들이 아주 좋은 무료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some museums can't take the heat. Ooh, what does that mean?
1: Well, so literally it just means they can't, it's too hot, right? They
0: Yeah.
1: can't stand it. Like sometimes you can say that, like, oh my God, I can't, like I'll say that sometimes. It's too hot outside. I can't take this heat. I'm gonna pass out. I gotta go inside. I need air con or I'm gonna
0: Something.
1: get sick. I can't handle this. But it's also an idiom if you say, like, it comes from this long expression.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Or if you can't take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I think the origin would have been working in fast-paced, high-pressure kitchens and in restaurants. But it becomes like what that phrase, that idiom means now is that if you can't handle the pressure of a difficult situation, whatever it is, whatever job you're in, then you should leave that role, leave that situation. Like, think about coaches, managers in sports. Reporters will get so angry at them. Media will get angry at them. Fans. Well, if you can't handle that, then you should resign.
0: Take something이라는 게 무언가를 견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ake the heat는 열기를 견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비유적으로는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 같은 것들을 역시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 그거를 할수 있으면은 좋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European museums, 유럽의 박물관들이 they can't take the heat. 그런 열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1: They can't deal with the situation because they don't have air conditioning.
0: 맞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를 잘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1: They're trying to be clever with this headline. A little bit of a play on words here.
0: 맞아요. 지금 언어 유희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말장난하는 느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자, 요즘 유럽이 더위로 난리도 아니라는 기사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도 그중에서 유럽 각지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더위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자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s Europe's heat wave grows in intensity, some museums on the continent are advertising themselves as refuges from the high temperatures, particularly as few households are air conditioned. In London, the Imperial War Museum boasted on Instagram that it was a space of salvation from the heat in the British capital, offering air conditioning in a cafe stocked with cold drinks alongside its exhibits on military history. And in Paris, the Museum of the History of Immigration announced that entry to its main exhibitions would be free through Friday to give the public access to its cool halls.
0: 유럽의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유럽 대륙에서는 특히 에어컨이 설치된 가정이 드문 만큼 일부 박물관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자체 홍보 중인 상황입니다. 런던의 전쟁 박물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곳이 군사 역사 전시물을 둘러볼 수 있음은 물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및 시원한 음료가 준비된 카페가 있어 런던의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공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파리의 이민 역사 박물관은 대중이 시원한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주요 전시에 대한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lright, so to take refuge, people can go to these places because they are advertising themselves as refuges.
1: Yeah, they sure are. So a refuge is a safe place where people or even animals can go for shelter or protection. In this case, it's refuge from the temperature. You're fleeing the high temperatures and going someplace that isn't so hot.
0: In the title, it said it's a haven. Here, refuge, but same meaning in terms of the context. Refuge라는 것도 역시 피난처, 도피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한 우리 박물관으로, 우리 미술관으로 오세요. 하고 있는 그런 홍보를 소셜 미디어로 하고 있답니다.
1: You can think of haven and refuge as

0: just a safe place.
1: Yes.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기 더운 날씨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원한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Let's continue reading.
0: For museums with either air conditioning or naturally cool stone buildings, the heat is an opportunity to actively promote themselves as cool spaces, said Ben Melham, the director of Mortis Consulting, a British firm that advises museums on operational issues. Given that heat waves are now such a regular occurrence on the continent, the sweltering temperatures can provide a chance to get visitors through the door who wouldn't have come otherwise, he added.
1: 박물관 운영 문제 자문 기업인 영국 모티스 컨설팅의 멜함 대표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시원한 석조 건물을 쓰는 박물관의 경우 이번 더위가 시원한 공간으로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대륙에서 폭염이 이제 흔한 현상이 된 만큼 무더운 날씨는 평소라면 방문하지 않았을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ll right, so we're talking about the sweltering heat.
0: Sweltering, extremely, extremely hot. Yesterday, I went for a walk in the afternoon and it was quite a sweltering afternoon,
1: Was
0: actually.
1: it? 아, 굉장히 덥다는 뜻입니다. Sweltering 그러면은요, 더위에 허덕이는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So sweltering temperatures have been observed all across Europe, and going to these museums can provide a chance to cool down, and this attracts customers that otherwise would not go to
0: Yeah, it's
1: museums.
0: refuge. I found refuge near the Hangang yesterday from the
1: Oh,
0: sweltering heat.
1: okay, yeah.
0: It was nice and cool down there.
1: Definitely. 평소에는 박물관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조차 너무 덥다 보니까 방문을 찾아서 또 하나의 기회로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삼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Let's continue reading.
0: Constance Riviera, the director of the Palais de la Porte Dorée in Paris, the institution that includes the Immigration Museum, said that she had decided to make entry to the museum's exhibitions free after seeing Parisians flock to places like hotel lobbies to cool down. Her museum's hallways are kept at 22 to 23 degrees Celsius, or about 71 to 73 degrees Fahrenheit, to protect the artwork, she said. Far cooler than the highs of 100 or above that the French capital has experienced this week. On Wednesday, 540 people visited the Immigration Museum, Riviera said, 200 more than the previous week. Not all museums have been able to offer such oases, though. Major institutions like the Palais de Tokyo, a contemporary art museum in Paris, have closed because of the heat, while others have reduced their opening hours.
1: 이민 박물관이 소속된 파리의 팔레 드라 포르트 도레이 관장 콘스탄스 리비에르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호텔 로비 같은 장소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박물관 전시 관람을 무료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술품 보전을 위해 박물관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이번 주 파리에서 기록된 화씨 100도를 넘는 기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에르 관장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이민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은 540명으로 지난주보다 2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박물관이 이러한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파리의 현대 미술관인 팔레이 드 토키오 같은 주요 기관들은 폭염으로 인해 문을 닫았고 그 외의 곳들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People are flocking to the cool museums.
0: Yeah, they sure are. They're flocking to many places. Hotel lobbies, all kind, any place
1: Yeah.
0: with some aircon. So you think, I always think about a flock of birds. They're always a bunch. There's never just one or two birds. In a flock, there's a whole bunch of birds. So when people flock somewhere, they go, many, many people go there. So like think about in the summertime, people flock to the beach. People flock to Jeju-do. People, yeah.
1: Yeah,
0: Flock all
1: exactly.
0: kinds of. Usually, like in the summertime, yo, I always think people flock to beaches.
1: Heunde or
0: Yeah.
1: something. Yeah.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people flock to 어디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So a lot of Parisians are flocking to hotel lobbies or anywhere that's
0: A lot of people
1: cool.
0: flocked to the Hangang Park yesterday.

0: 네, 텍사스의 Summer Sun 들려드렸습니다. Well, summer it is, and people in Europe are really feeling the brunt of the heat. In fact, they're going, you know what? It's too hot. I'm going to visit a museum.
1: Even if you're not the kind of person that
0: Yeah,
1: likes a museum, hey, I'll
0: exactly.
1: go.
0: Yeah, because they have air conditioning there.
1: Yeah.
0: Well, some of them do anyway.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폭염이 덮친 유럽 각지에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실내 온도가 쾌적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시민들을 위해 대피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소식,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레이?
1: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is closing at 6 p.m. on Friday rather than its usual 8:30 p.m., and it has also shuttered some of its galleries, including rooms containing artifacts from ancient Greece and Rome. Most objects are in temperature-controlled showcases, but there is no air conditioning across the whole building, making some of its galleries uncomfortably hot for visitors and staff, the museum said. In Paris, the Louvre Museum is closing at 4 p.m. instead of 6 p.m. through Saturday because of the heat. Mellum, the director of the British consulting firm, said the Louvre would not have closed early unless it were a necessity, given the loss in revenue from ticket sales. Knowing the commercial impact of that, it's a really hard decision to make, he said.
0: 런던의 영국 박물관은 금요일에 평소 오후 6시 30분이 아닌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유물이 전시된 전시실을 비롯한 일부 전시실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물관 측은 대부분의 유물이 온도 조절이 되는 전시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전체에 에어컨이 설치된 게 아니라서 일부 전시실은 방문객과 직원들 모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폭염으로 인해 토요일까지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했고요. 박물관 자문회사 대표인 멜함에 따르면은 입장권 판매로 얻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루브르 박물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기 폐관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상업적 타격을 감안할 때 이건 정말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To shutter an area.
1: That means to close it down.
0: Yeah.
1: Usually we're talking about businesses. Sometimes if you read like a factory was shuttered, then you're like, oh, it was closed down permanently. Sometimes it
0: Right.
1: has that nuance to it. But in this case, not permanently. They've just closed the doors to some of the galleries. I think I've been to that museum and it's a really, really nice old building.
0: Yeah.
1: I'm not surprised they don't have air conditioning.
0: It's free as well, so
1: Yes, it
0: anyone can
1: is. Yeah,
0: go.
1: my wife loved that.
0: Me too. 자, British Museum의 이제 일부 전시실은요, 셔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쇄됐다. 영어로는 그냥 It has been shuttere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뭐 유물들이 또 훼손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Now, the Louvre, they wouldn't close early unless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기원전을 의미하는 BC, 기원 후를 뜻하는 AD. 하지만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Before 칼라스, 칼라스 이전과 After 디바, 칼라스 이후로 역사가 나뉜다는 뜻이죠. 비록 음질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 시절 칼라스의 노래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낡은 필름 속 오래된 음악들을 찾아 들을 때면 동시대를 살았던 관객들이 너무나 부러질 때가 있는데요. 음원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는 더 오랜 과거의 명연주자들 음악은 또 얼마나 대단했을지 그저 빈약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녹음 기술이 발전해서 실제 가까운 소리를 구현해내지만 아니, 실제보다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듣게 되는 연주는 동시대인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특혜니까요. 더 많이 그 특혜를 누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게 됩니다.

7월 3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으로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가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클라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이 시대의 음악과 예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즐겨야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완벽에 가깝게 옛 소리를 구현해내더라도 그때의 감성만은 복제가 불가능하겠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 개봉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까지 받은 영화죠. 오드리 헵번이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치며 부르는 장면은 영화사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 리버, 지금은 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준 문 리버. 헨리 맨시니의 작품이죠. 지금은 드그로벤의 하모니카,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요.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협주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2번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새싹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하프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지만 음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오케스트라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해서 오케스트라가 섬세하게 받쳐주는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어낸 작곡가가 있습니다. 감상해볼까요? 글리에르의 하프 협주곡, 이플렛 장조, 작품으로 74종 3악장 알레그로 주어코소, 자베르드 메스트르의 하프, 나탈리 슈투츠마니치 희하는 쾰른 서부독일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3357님의 사연이네요. 작년에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 딸아이와 함께 온 젊은 아빠를 봤는데 정말 좋아 보였어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버린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발레 같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물론 지금 해줄 것이 따로 있겠지 생각하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3악장 아다지오 몰토의 깐다빌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말에 공연되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티켓 4매를 예매해둔 상태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곡이라며 신청해 주셨어요.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는 가족들이지만 가족들 역시 힘이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 공연 티켓을 서둘러 예매하셨다고 하네요. 어릴 적에 공연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디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아드님이 장성했지만 그래도 발레 공연 같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음악 공연 프리뷰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주세요. 3357님의 신청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중 3악장 파보 예레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칸머 필하모닉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종 3악장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칸머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빌려드립니다.

전작의 실패로 심한 우울증을 겪던 작곡가가 정신과 의사인 다일 박사의 치료와 격려 덕분에 창작 의욕을 되찾으며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2번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멕시코 가곡이 있는데요. 작은 별이라는 뜻의 에스트레이타. 서정적인 노래에서 탁월한 감성을 보여주는 쓰리 테너 중 한 사람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테너 호세 카르라스의 노래,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혼수의 헤스트레 있다. 작은 별. 테너 호세 카르라스, 로빈 스테이플턴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초, 작품 번호 18종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으로 18종 2악장 하다지오 소스테누토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 키릴 페트렌코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독일어권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상이죠. 올해 오프스 클래식에서 피아니스트 이문찬이 올해의 기악 연주자 부분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연주자와 음반을 선정해 시상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부터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같은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받은 상입니다. 지난해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같은 부분을 수상했고요. 요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연주자들 덕분에 기쁜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 피아니스트 이민찬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현대 클래식 기타 연주법이 기초로 확립한 타레가의 곡인데요. 눈물이라는 뜻의 라그리마.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떠날 곳은요. 바로 내일 7월 4일 건국 250주년을 맞은 나라. 지금 한창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유럽이 클래식 음악을 탄생시킨 곳이라면 미국은 20세기 이후에 막대한 자본과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연주 환경을 구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만드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 크로스오버 등의 분야에서 현대 음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작곡가들의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미국의 작곡가는 에런 커플랜드입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이자 지휘자인데요. 미국의 민요와 개척시대의 정서를 음악에 담아내서 미국의 소리를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이었습니다. 지휘자 유진 구센스는 커플랜드에게 국민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짧은 팡파르를 써달라고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커플랜드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곡을 씁니다. 바로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입니다. 전쟁 영웅이나 권력자가 아닌 전쟁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아서 역사적인 현장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커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길버트 레바인이 지휘하는 세인트 룩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코프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길버트 레바인이 지휘하는 세인트룩스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체류하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요. 대담한 작곡 기법을 사용해서 미국 모더니즘 음악을 개척했기 때문에 미국 현대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아이브스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유럽 음악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요. 아이브스는 미국의 찬송가, 민요, 국가를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서 20세기 현대음악의 혁신적인 작곡가로 평가받게 되죠. 그의 혁신적인 음악은 아버지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아이브스는 실험적인 방식으로 아들의 음악을 바라볼 수 있게 교육했는데요.

서로 다른 곡을 동시에 연주해보게 하거나 다른 조성의 음악을 겹쳐보게 하곤 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썼다는 아메리카 변주곡에는 이런 실험정신이 담겨있는데요.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가를 주제로 한 변주곡이었습니다. 국가를 가지고 익살스러운 놀이를 한 셈인데요. 왈츠가 되었다가 행진곡으로 변하는 이 작품 감상해보겠습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찰스 아이브스의 아메리카 변주곡,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통 위대한 작곡가의 탄생이나 사망을 기념하는 행사는 많지만 특정 작품을 기념해서 이벤트가 열리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2년 전이던 2024년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이 곡의 작곡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시리즈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였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품인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1920년대 재즈의 왕으로 불리던 지휘자 폴 화이트먼은 재즈가 예술음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을 위해서 폴 화이트먼은 거쉰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기차 여행 중에 거쉰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기차 바퀴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걸 깨닫고 이 리듬 속에서 떠올린 곡이 바로 랩소디 인 블루입니다. 랩소디 인 블루는 재즈와 클래식을 결합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미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고시인의 랩소디 인 블루, 앙드레 프레븐이 주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국제적으로 이름 알린 미국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 에이미 비치는 교향곡에서부터 협주곡, 실내악, 가곡까지 여러 장르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남겼습니다. 당시 미국의 클래식 음악계는 유럽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언어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비치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고 당대 미국 음악이 더 이상 단순한 모방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걸 이 곡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으로 23, 마리아 유데니치의 바이올린, 케니 보로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으로 23. 마리아 유데니치의 바이올린, 케니 브로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7월에도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쌓고 있던 레너드 번스타인은 뮤지컬 작품에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세 번째 뮤지컬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번스타인은 명실상부,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모티브를 따온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1950년대 맨하튼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쾌하고 흥겨운 리듬 뒤에 이민자들의 희망과 현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번스타인은 클래식 작곡가이면서도 재즈, 라틴 음악, 브로드웨이 음악을 자유롭게 융합했는데요. 유쾌한 군무와 함께 펼쳐지는 아메리카라는 곡은 그런 번스타인의 능력이 아주 잘 발휘되는 곡입니다. 아메리카의 가사에는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차별도 존재한다. 그래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회 통합에 관한 담론을 나눌 때 자주 언급되곤 하는 곡입니다. 라틴 리듬 속에 이민자들의 꿈과 고민을 담아낸 곡,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 조니 그린이 주의하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아메리카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미국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엘 바버의 현우리안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바버의 현우리안 아다지오, 1938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초연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곡인데요.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추모의 순간에 자주 연주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베트남 전쟁을 그린 영화 플래툰의 삽입곡으로 사용되면서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바버의 현우리안 아다지오,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미국으로 함께 떠난 음악여행, 오늘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 존 윌리엄스의 영화 스타워즈 OST 중 메인 테마, 존 윌리엄스가 주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는 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늘 고래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 차이점이 뭔데요? 승리가 보물찾기에 숨겨진 표식이라도 찾은 아이처럼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주 간단해.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않으면 오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김혜영 작가의 책 고래가 정말 올까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신지훈의 해피엔딩 띄워드렸어요. 오늘 문장 카페 쓴 그늘에서 펴낸 김혜영 소설가의 책입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어요. 포옹이 필요한 분들 계시겠죠? 지금 소설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기를, 위로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나오는 그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예요. 동백아래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고요. 이 많이 다친 사람, 마음을 많이 다친 사람, 또 상실에 휩싸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턱대고 힘을 내, 떨치고 일어서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곁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면서 지켜봐주고 기다림을 함께 나눠주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좀 현명하게 손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순간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그런 마음으로 모인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이 소설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뱀파이어 위켄드의 하모니 홀, 그리고 5 Seconds of Summer의 하이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입니다. 카페인님들 이 고요한 밤에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 모기 소리가 1데시벨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일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름밤의 고요를 온전히 깨뜨리는 데는 그리 거창한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귓가를 스치는 작고 얇은 엥 하는 소리, 불과 1dB 안팎에 지나지 않는 모기의 날갯짓 소리는 방심하고 있던 우리의 온 신경을 단숨에 곤두서게 만듭니다. 낮 동안 거리를 가득 채웠던 수백 데시벨의 거대한 자동차 소음이나 공사장의 굉음 앞에서도 무던하게 버텨냈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에 철저하게 휴식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황급히 불을 켜고 방 안을 훑어보아도 그 작은 실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언제 다시 들려올지 모를 그 신경질적인 소리에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가장 미미한 존재가 가장 거대한 피로를 몰고 오는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불안의 속성도 이 1dB의 모기 소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단단히 마음을 다잡게 되지만 정작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은 마음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걱정거리들일 때가 많죠. 낮 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그 미세한 불안들이 오롯이 나 혼자 남겨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기어코 고개를 들고 귓가를 맴도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찝찝함,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던 우리도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불안 앞에서는 쉽게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미세한 불안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애를 쓰며 스스로를 더 깊은 피로와 강박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며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때로는 그 작은 소음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서늘한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의 작은 불안들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그 날카로운 위력을 잃고 흐릿하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어지럽히는 작은 모기소리 같은 고민이 있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너무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소하고 성가신 불안마저도 내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너그럽게 품어낼 때 요동치던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하고 고요한 제자리를 찾게 될 테니까요.

찰리빈 웍스의 사랑과 평안 띄워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작은 사소한 불안, 고민 이런 것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아, 요거 모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작은 거구나 1데시벨 안팎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억지로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히 이렇게 그래 애쓴다 이런 느낌으로 모기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애쓴다 하면서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긴 어렵지만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모기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마주하는 마음 좀 가져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정재형의 오솔길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늘한 공기로 가득한 사형 집행장. 죽음을 목전에 둔 사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그의 기억은 지금 오래전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얼음을 구경하러 갔던 어느 오후로 아득하게 흘러갑니다.

덥고 습한 콜롬비아의 짙은 밀림 한가운데를 맨손으로 뚫고 들어온 가문의 창시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 부부. 그들은 선사시대의 거대한 알 같은 하얀 돌들이 깔린 강둑 옆에 20여 채의 낡은 진흙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마콘도라는 이름을 붙였죠. 초창기의 마콘도는 세상의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직 고유한 이름을 갖지 못해서 그저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야만 했던 고유한 태초의 세계였죠. 그런데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던 이 마을에 어느 날 기괴한 피리소리와 북소리를 울리며 집시 무리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자석, 망원경, 돋보기, 그리고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법 같은 물건들을 잔뜩 싣고 온 늙은 집시 멜키아데스는 마콘도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전해줍니다. 특히 끓어오르는 열대의 더위 속에서 멜키아데스가 보여준 차갑고 투명한 얼음 덩어리는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신비로운 경외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집시들이 두고 간 근대 문명의 발명품들은 부엔디아 가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기이한 광기와 지독한 고독을 동시에 깨워버리고 맙니다. 마을의 창시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연금술과 과학에 미쳐 집안에 틀어박힌 채 미쳐갔습니다. 그의 자식들 역시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무의미한 전쟁을 치르거나 방구석에서 작은 황금 물고기를 만들고 녹이기를 평생토록 반복하며 스스로를 철저한 고독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밤마다 노란 나비떼가 날아다니고 흙을 파먹는 소녀가 있으며 죽은 자의 유령이 태연하게 배회하는 환상과 마법의 세계. 그 매혹적이고도 기이한 늪지대 한가운데서 부엔디아 가문의 그 길고 긴 백년의 고독이 서서히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say, come in. I saw your good old friend. He walked.

크리스 가르노의 릴리프 띄워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그텅빈 고요 앞에 서면 이 거대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시작과 끝을 상상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은 한 가문의 탄생과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쓸쓸한 역사를 압축해낸 소설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문명을 일구고 숱한 사랑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 모두의 뼛속 깊이 이 타인과 결코 닿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고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통을 잃어버린 채이 외롭게 늙어가는 그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문의 지독한 고독, 그 끝이 어떨지 마콘도의 마지막 날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한때 수많은 객식구들로 북적이며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었던 부엔디아 가문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폐허가 되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을 세운 외국인들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사람들은 그 비극을 기억에서 새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잊힌 마콘도에는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끔찍한 폭우가 쏟아졌고 뒤이어 10년의 지독한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부엔디아

사람들은 그 거대한 허무와 고독 속에서 하나둘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썩어가는 저택에 남은 것은 가문의 마지막 세대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뿐입니다. 아우렐리아노는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한 세기 전 늙은 집시 멜키아데스가 남기고 간 양피지 다발이 산처럼 쌓인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해독하지 못했던 그 기이한 양피지 속의 산스크리트어 암호를 아우렐리아노는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마침내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가 풀리는 순간 그는 등골이 얼어붙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멜키아데스가 100년 전에 남긴 이 양피지 문서는 그저 평범한 기록이 아니라 마콘도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부엔디아 가문이 겪어야 할 모든 역사가 이미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의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 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의 밥이 되고 있다. 양피지에 적힌 이 소름 끼치는 예언을 읽는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자신의 갓난아기가 지금 텅 빈 뜰에서 거대한 붉은 개미떼에게 파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년간 이어져 온 저주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그는 비통함을 억누르며 자신의 남은 운명을 알기 위해 양피지의 마지막 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바로 그 순간 마콘도에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허리케인은 부엔디아 가문의 낡은 집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문들은 지상에서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피지에 적힌 모든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100년의 슬픔과 광기, 그리고 지독했던 고독의 역사 전체를 우주의 먼지로 무자비하게 휩쓸어 버립니다. 산 자의 숨결도, 죽은 자의 유령도 남김없이 지워진 그 완벽한 무의 공간을 텅 빈 거대한 바람소리만이 장엄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아포칼립스,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아디아까지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지독한 고독에 갇혀 끝내 멸망해버린 한 가문의 거대한 신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하죠. 새로운 희망과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때로는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자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아주 뼈아픈 종말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묵직한 허무의 텍스트, 100년의 고독을 세상의 끝으로 챙겨가는 이유 역시 분명하죠. 타인과 교감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힌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 결국 바람에 휩쓸려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들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이 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어이 나의 고독을 깨고 나와서 누군가의 손을 맞잡고 사랑해야 한다. 이 순간이라도라는 뜨거운 진실을 선물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더 클래식 마무리할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띄워드릴게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7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우리 여행할 때 숙소 고르잖아요.
1: 네.
0: 작가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좀 많이 보세요?
1: 저는 예전에 글에도 썼었는데
0: 네.
1: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0: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가 여부.
1: 네, 네. 왜냐하면 이 실내에만 갇혀 있는 기분이 들면은 되게 그 답답하기도 하고
0: 네.
1: 좀 더 외부와 연결된 기분이 드는 곳에 묵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라도 좀 더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나가면
0: 네.
1: 바로 바깥 풍경이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면은 항상 높은 점수를 마음속으로 주면서 거기를 예약하려고 했던
0: 발코니 기억. 테라스 있나요? 이거네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잠만 잘 건데 뭐 숙소는 뭐 쉽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1: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0: 네.
1: 그렇겠죠. 왜냐면 실제로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막 숙소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편은 아닌데도
0: 네.
1: 일단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좀 눅눅해지면
0: 영향을 받죠?
1: 영향을 받아요.
0: 네.
1: 최근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겼는데요.
0: 어떤 거예요?
1: 일기 쓰고 싶어진 책상이 있는가?
0: 책상 여부, 책상이 있는가?
1: 그러니까 그 꼭 책상이 아니어도 뭔가가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식의
0: 네.
1: 구조가 되어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아니면
0: 내 팔뚝을 올릴 수 있는
1: 맞아요.
0: 그 선반이라도
1: 그게 없으면 정말 잠만 자고 나가라는 어떤 느낌 같아서
0: 그렇죠.
1: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0: 발코니와 책상을 따진다.
1: 네.
0: 네. 신지 작가님은?
1: 작가님 어떠세요?
0: 저는 전 따지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 발코니와 책상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게 되죠.
1: 몇 가지만 예로 드신다면
0: 청결? 일단
1: 청결. 그렇죠.
0: 네, 청결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뷰도 좀 보게 됐어요.
1: 예,
0: 네, 뷰도. 그러니까 그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1: 그쵸.
0: 이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전 발코니까지는 없어도 돼요. 창 밖에 보이는 뷰라도 좀 좋으면 좋죠. 제가 랜드마크 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근데 그거 되게 복불복일 때도 많잖아요.
0: 보이긴 보이는데
1: 네, 막
0: 약간
1: 나한테 준 방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보인다고 해도 되나? 라는
0: 맞아요.
1: 것도 있고.
0: 네, 그게 고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좀 따지는 편인데 카페인님들도 다르시죠? 다 각자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를 텐데 네. 저는 예를 들면 누군가 교통일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교통의 요지여야 한다. 혹은 누군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나는 좀 넓은 공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1: 맞아요. 그리고 또 숙소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숙소도 호텔이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나뉘어 있어서 그 중에 또 선호도도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정말 손님 1로서 서로 호텔 직원과 이제
0: 네.
1: 투숙객으로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숙소가 마음이 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게스트하우스나 좀 호스텔 같은 형태여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자들과
0: 네.
1: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자신의 집 한 편을 내어주는 그런 거 이용을 해서 좀 실제로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그 어떻게 보면은
0: 진짜 친구처럼
1: 네.
0: 그 가까운 거리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며칠이라도
1: 네 그런 것이 훨씬 여행의 기분을 돋워준다 이런 분도 있으실
0: 그렇죠.
1: 것 같아서 작가님 저 세 군데 다 묵어보셨겠죠?
0: 그렇죠 다 묵어봤죠 제가 가장 원치 않는 방식 맨 마지막 거.
1: 네.
0: 네, 그렇게 가깝게는 저는 그냥 손님 1이 좋아요. 저에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집을 빌려준다 하지만 이제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0: 있죠.
1: 실제로는 이제 세컨하우스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0: 맞아요.
1: 근데 아마 작가님 얘기하시는 것은 같은 거실을 사용하면서
0: 네, 그 집주인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죠. 남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몇몇

0: 에피소드들도 있고
1: 아,
0: 해서
1: 그래요?
0: 요즘엔 그냥 손님 1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과거에는 뭐 여러 형태 잡았죠. 막 남녀 공용 도미토리
1: 맞아요.
0: 그런 데서도 2층 침대 1 하나에
1: 맞아요.
0: 해가지고 잔 적도 있고.
1: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도미토리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혼숙이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전에 배낭여행 다닐 때는 외국엔 나가보면 진짜 혼숙 도미토리가
0: 맞아요. 그런
1: 많았던
0: 데도
1: 것 같아요.
0: 있고.
1: 네.
0: 신지 작가님은 왠지 그래도 그 주인장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을 좋아하지 않을까
1: 아니,
0: 싶은데.
1: 저 소통은 안 좋아하고.
0: 손님
1: 그
0: 1이
1: 나라
0: 좋아요?
1: 집은 보고 싶어요.
0: 아, 그 나라
1: 그래서
0: 집만 보고
1: 저는
0: 싶다.
1: 아까
0: 집만 두고 나가라?
1: 그세 번째에서
0: 네.
1: 주인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그런 에어비앤비는 좀
0: 네.
1: 환영을 했던 편입니다.
0: 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구랑 직접 소통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전 해봤다가, 아,
1: 아.
0: 너무 저는 좀 별별 경험을 다 해가지고.
1: 그 저는 좀 이제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0: 네.
1: 소통을 하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여행할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요.
0: 네.
1: HP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에너지 총량의 법칙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할 때 소통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0: 네.
1: 여행의 그좀 컨디션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0: 발코니랑 책상만 두고
1: 네.
0: 나가라. 집주인은.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실까요? 지금 유형들 이렇게 주신 게좀 재밌네요. 그렇죠? 1, 2, 3 이런 유형
1: 맞아요.
0: 중에서 어떤 형태의 숙소를 원하시는지. 우리 수뇌부 의견도 궁금하고.
1: 아, 궁금하네요.
0: 네.
1: 이게 정말 취향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또 호텔도 좀 신축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0: 네.
1: 유서 깊은, 그러니까
0: 아,
1: 꼭뭐
0: 다 매력
1: 고급스럽지
0: 있어요.
1: 않아도
0: 맞아요.
1: 오래된 역사와 세월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갈래가 더 많이 나뉠 것 같아요.
0: 그쵸.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너무나 재밌어 보입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그 책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카페인님들 숙소에 얽힌 이야기 들려주시죠. 사라강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썸머 작가의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 하우스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제목에 뭔가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태원에 사시는 대만 여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썸머님이.
1: 그렇습니다. 썸머는 이제 필명인데요. 대만의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서 썸머라는 필명을 작가가 지었고요. 이 영어 교사, 마케터, 아티스트, 매니저 이르기까지 잡다한 일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태원 해방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어느덧 8년이 된 대만 여성 썸머가 기록한 게스트하우스 일기예요. 네, 이 진짜 책을 읽다 보면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싶은 온갖 에피소드가 담겨 있거든요. 일단 투숙객부터 손님들부터 해도 케이팝 팬부터 뭐 재미교포, 그리고 북한 이주민, 휴가 나온 군인, 또 서울 나들이로 온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이 등장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꾸려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개성 넘치는 해방촌의 이웃들까지 있어서 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이 또 만나고 스쳐 지나고 하면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스레드에 이제 10만 팔로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썸머가 님이 올리시던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 에피소드가 큰 사랑을 받다가 대만에서 책으로 출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저의 마음과 비슷했는지 이 추천사를 쓴 김혼비 작가님도 부럽다. 정말 부럽다. 도대체 이 작가에게는 어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0: 에피소드
1: 네.
0: 부자시네요,
1: 네.
0: 이분이.
1: 그래서 정말 놀라면서 이 모든 것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현실 에피소드라니 하면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 속에서 정말 사람을 웃고 울리고 감동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또 희노애락도 담겨 있어서 딱이 휴가 시작되는 시즌에 여행의 감성과 또 각자의 숙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썸머 작가님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영어
1: 그쵸.
0: 교사도 하시고,
1: 마케터,
0: 그쵸?
1: 아티스트, 매니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게스트하우스는 처음에 이 하우스메이트로 함께 살았던 친구와 같이 우연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죽이 잘 맞고 술 한잔 하는 것도 잘 맞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술김에 어느 날 이제 하우스메이트니까 같은 집에 살았겠죠. 그러면서 저 비어있는 빈방 하나를 우리 그러면 저방 치워서 손님을 받아볼까?
0: 술김에.
1: 술김에 하고 이제 막그 방을 막 이제 우당탕탕 치워가지고 그 방을 이제 처음 이제 뭐 상황이 될 때마다 내어주곤 했던 게 1호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점차 이제 대만 여자지만 이 이태원 해방촌에서 아 이런 식으로 숙소 운영을 할수 있겠다 하는 식의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나중에 친구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썸머 작가님 혼자서 이들 또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 숙소들을 더 늘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게 이번 책입니다.
0: 손님들이 이게 책이 될줄 아셨나? 다 이렇게 뭔가 별난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진짜,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손님 일로 어딘가에 갔다가 잠시 머물고 돌아오지만, 그 숙소 주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숙소에 고일 것 같거든요. 그런, 참,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예전의 여러 가지 추억들도 떠오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한숨이,
0: 한숨이?
1: 네, 한숨이
0: 왜요?
1: 인류애를 잃게 만드는 사연도 있고요. 또 인류애가 막 차오르는 사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손에 잡으면은 뒤쪽까지 후루룩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기도 했어요.
0: 좋습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먼저 좀 느낌을 봐볼게요.
1: 일단 게스트하우스의 첫 번째 손님에 대한 글을 먼저 낭독해 볼까 하는데요. 주말에만 묵으러 오는 젊은 남자였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썸머님이 이태원 밤문화에 푹 빠진 남자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데 매번 방을 정말 깔끔하게

0: 정리해놓고 가고,
1: 아.
0: 문을 열어보면 이불과 베개에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다가, 또 호기심 많고 사람 좋아하는 썸머 작가님이 공용 공간인 거실에서 이제 그와 언젠가는 마주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마주친 날, 이제 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겁니다. 오늘 불금인데 클럽 안 가세요? 이렇게 말을 거니까,
1: 네.
0: 저못 가요. 저 군인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궁금합니다. 이 썸머 작가님이 본인의 그 집인데 뭔가 이렇게 침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대화 같은데요.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럼 가족이 보러 오기도 해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형은 결혼한 뒤로 가끔 전화만 해요. 아, 이건 대화라기보단 차라리 신문에 가까웠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공기 중에 어색함이 감돌았다.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를 때난 한국의 서열 정리 문화가 참 고맙다. 서로의 나이를 물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화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7살 많은 누나인 나는 다짜고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주었고, 그는 내 술잔과 동업자의 술잔에 조심스레 술을 따라주며 자기 진심을 함께 따라 놓았다. 그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그와 형을 키우던 어머니도 그가 8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그는 10살 많은 형과 단둘이 살았고, 형은 생계를 위해 항구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가 중학교 1학년 무렵, 형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형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도 어릴 적부터 불법으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 불판 닦기, 호객 등안 해본 일이 없었다. 유도부는 급식이 무료였기 때문에 6년 동안 학교 유도부 생활을 했다. 그럼 계속 유도를 할 생각이에요? 내 물음에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가 운동화나 옷 주면 좋았고, 배를 타러 나갔던 형이 돌아오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밖에 할수 없기도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단다. 진짜 그랬어요. 어차피 가족이 없으니 내가 죽어도 형은 1년 뒤에나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장례를 안 치러도 되지 않을까. 그땐 정말 죽는 것조차 돈이 들까 봐못 죽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죽어서까지 형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았어요. 형이 결혼한 뒤에는 원룸에서 셋이 살기 어려워졌기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는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워낙 무던한 성격이기도 했고, 고생이 몸에 밴 덕분에 군 생활이 특별히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이 마음에 들었다. 용산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휴가 때는 부대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으니 서울 구경이나 하자 싶었다. 어릴 적 그토록 구경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오지 못했던 도시였다. 졸업여행이란 게 이런 데 오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자랑하던 남산타워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매일 남산타워를 보면서 잠들잖아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이 바로 그럴 것이다. 좀더 안정되면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남산타워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 얘기를 하던 중 22살인 그가 맥주잔을 앞에 놓고 자기 꿈을 고백했다. 그 뒤로 그가 투숙할 때마다 우리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며, 우리가 없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그를 잘 챙겨주길 바랐다. 그저 밥한끼 먹는 시간만이라도 그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다. 내 동업자의 어머니는 전설적인 김밥 장인이다. 김밥을 싸면 기본이 10줄. 손도 빠른데 맛은 더 기가 막힌다. 가끔 우리가 그의 부대로 면회를 갈 때면 어머니는 부대원들과 나눠 먹고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반찬과 매운탕, 김밥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집 양반도 데려갈게. 결혼식에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돈댁에게 무시당할까봐 온갖 주의 사항을 알려주던 어머니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제일 큰 걱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예비 신부가 자기 상관의 딸이고 그 상관이 바로 자기 딸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도 그랬듯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가족사와 처지를 솔직히 밝혔고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그가 이 사회에서 홀로 서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주었다고 했다.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르고 싶었던 커플의 바람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혼주석에는 그의 형과 형수가 앉았고 우리는 서울 가족이라는 명패가 놓인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며 동업자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했다. 또 우리를 만나는 휴가와 면회 덕분에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첫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억지로 내게 술을 권했던 대만 누나. 그날 누나는 부담스러웠지만 내게 많은 가족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도 그에게 고맙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첫 손님이 되어 주어서.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제철 산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들고 온 책은 썸머 작가의 책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고요.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루시트 포리불은 햇살은 따뜻해까지 듣고 왔어요. 와,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의 첫 손님과의 사연을 이
1: 네.
0: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너무 강렬해가지고
1: 그쵸.
0: 첫 손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질기면 그 많은 손님들 규모가 벌써 상상이 되는데요.
1: 너무 그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훈훈한 에피소드라서 골라온
0: 네.
1: 것도 있고요. 이 손님과 숙소 주인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서울 가족이라는 그 명패가 놓인 테이블로 안내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냥 손님으로만 대하고 끝낼 수도 있는 관계였을 텐데
0: 그쵸.
1: 그 후로 이첫 손님이 또 반복해서 휴가 때마다 올 때마다 내가 아니어도 혹은 누가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좀 챙겨주길 바라면서
0: 네.
1: 서울에 묵는 동안은 외롭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관계망이 넓어지고
0: 그쵸.
1: 그러면서 이 김밥 장인인 동업자의 어머니가
0: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그 김밥 사진도 나와
1: 네,
0: 있던데
1: 맞아요.
0: 너무 장인이라고 붙일만 하던데요.
1: 네.
0: 이 모양 자체도.
1: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 친구의 면회를 갈 때마다 바리바리 양손에 뭔가 음식을 싸주시고 하는 게,
0: 이런 인연이 어딨어요,
1: 네.
0: 진짜.
1: 그리고 이게 너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에 읽어서 그런지, 아, 그래, 이렇게 살았었지. 살 수도 있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도 있지. 이런
0: 네.
1: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0: 맞아요. 특히 이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 주인장이 지금 타국에서 온 대만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걸 생각하니까 더 한국의 끈끈한 그 정,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부활을 하지?
1: 정
0: 싶어서.
1: DNA가 굉장히
0: 아,
1: 있으신 분인 게 분명하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그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아, 난 이렇게 어색할 때마다 한국의 서열 정리 문화가 참 반갑다. 이 부분 보니까
0: 야무지게 그런 거
1: 네. 너몇
0: 활용하면서.
1: 살이니 했겠죠?
0: 네.
1: 자,
0: 맞아요.
1: 알고 보니
0: 내가 누나네, 뭐 이런 거.
1: 내가 7살 누나니까 아, 맥주 딴다 이러면서 하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는 먼저 선을 넘어와서 이 허물어주는 마음이
0: 네.
1: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딱
0: 맞아요.
1: 그런 예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처음에 왜이 작가의 자장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까 싶다고 말씀을
0: 네.
1: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추천사를 쓴 김원비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그 표현의 뒤에 이어지는 또 김원비 작가의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 편견 없이 마음의 깊은 곳을 흔쾌히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다 뒤통수를 맞더라도 낙천성과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온도로 써낼 수 있다. 썸머 같은 사람만이 쓸수 있는 책이다. 라고 했는데 책 읽다 보면 아 이건 썸머가 썸머여서 생기는 이야기구나
0: 아,
1: 라는 생각이
0: 네.
1: 정말 들거든요.
0: 또 기대를 품고 뒤통수를 맞아도 또 용서하기도 하고.
1: 네. 그래서 아 이건 어떻게 이 사람에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지 싶지만
0: 네.
1: 이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0: 그쵸.
1: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0: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물론 이것은 감동적인 사연의 하나고요.
1: 고충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무섭고 지저분하고 화나는 이야기가 다
1: 아.
0: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자기들이 제대로 이 상세 페이지를 설명을
1: 네.
0: 보지 않아 놓고 욕조가 없다고 화를 낸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았냐
1: 네.
0: 이러면서 뭐 그만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이제 별점은 잘 주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나중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 봤더니
1: 네.
0: 버터 세 덩이를 아주 정성스럽고 골고루 골고루 온 벽면에 발라놓고 갔다는 거예요.
1: 와, 이건 진짜 범죄
0: 범죄죠.
1: 아닙니까? 그치,
0: 아니
1: 버터를
0: 이게
1: 먹.
0: 무슨 복수예요? 그리고 욕조가 없는 복수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해서
1: 그렇죠.
0: 모르고 예약을 한 건데 막
1: 나
0: 그런
1: 화났다,
0: 식의
1: 그거예요?
0: 네, 복수를 하는 사람 뭐 숙박비 떼먹는 건뭐 애교고요.
1: 아.
0: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다 겪어도
1: 네.
0: 사람에 대한 애정과 온기를 잃지 않는 선모 작가를 정말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1: 그러네요. 저 이런 부분도 재밌네요. 이게 버블티 종주국 출신으로서 하면서 이제 대만
0: 네.
1: 분이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침대에 버블티 쏟은 자국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0: 그
1: 타피오카
0: 손님도 기억이
1: 펄의
0: 나네요.
1: 양으로 이제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에 펄 사체가 방치된 지 최소 사흘은 됐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쓸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0: 그쵸.
1: 굉장히 화나는 일일 텐데 이런
0: 그쵸.
1: 거.
0: 유머와 위트로 승화를 하면서. 아,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주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스레드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1: 느껴져요.
0: 네.
1: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네, 여러분들에게 화나고 지저분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순 없어서 다음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1: 훈훈한 이야기.
0: 네, 또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1: 네, 그럼 낭독 듣고 갈게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투숙한 노르웨이 청년은 그야말로 만찢남의 모범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큰 키에 후리후리한 체격, 넓은 어깨, 장거리 비행에 시달린 듯 헝클어진 중장발은 그 자체로 처연한 아름다움을 풍겼고, 옷은 왜 또 그리 안쓰러울 만큼 얇은지 길에서 마주치는 누나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안 추워요? 세상의 모든 누나들을 대표해 내가 다정하게 물었다. 날씨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영상 3도면 선선한 정도예요. 나의 캐나다 구스 롱패딩을 보며 그의 에메랄드빛 눈동자 위로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들이 입고 있던 마치 다들 설산에라도 가는 듯한 한겨울 복장들이 생각난 모양이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모든 문답은 오케이로 끝났고 숙소 안내를 마친 뒤 퇴실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퇴실 당일에도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끝낸 사진 한 장과 그에 덧붙인 땡큐 라는 메시지 한 통으로 우리 인연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2층 할아버지가 내게 물으셨다. 그 젊은이 이제 갔지? 사연은 일주일 전 새벽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아버지 댁 도어록에서 암호를 잘못 눌렀을 때 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에 렌즈 구멍으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길래 문을 열어보니 웬 외국인 하나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모른 척할까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얼어 죽을까 겁이 나셨단다.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경찰이 와봤자 파출소에 데려가는 게 고작일 테고 그 추운 바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 재우는 게 낫겠다 싶어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복역 중이라 혼자 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잖냐는 눈빛으로 너스레를 떠셨다. 아가씨도 알다시피 내가 술 취한 놈 상대하는 거 하나는 전문이잖아.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멸치를 듬뿍 넣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 청년에게 소박한 집밥을 차려주셨다. 달걀

프라이를 무려 4개나 부치셨단다. 할머니가 떠난 뒤 스스로 몸을 챙기는 할아버지 나름의 건강식이었다. 다행히 청년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번역기 화면을 주고받은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셨다.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요리에 흥미를 느껴 요식업으로 장래를 결정했다.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아시아의 독특한 음식들을 경험하려고 여행을 다니고 있고 돌아가면 요리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비빔밥이라 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마누라를 만났을 텐데 아주 아깝다고. 전주 사람이라 비빔밥 하나는 전국 최고였거든. 이튿날부터 청년은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져다 드렸다. 주로 생선 요리였고 파스타와 스테이크도 있었다. 청년이 머문 3주 동안 할아버지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맛들을 경험하셨다. 그 총각한테 참 고마워. 김치 담그는 법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내가 할 줄 알아야지. 허허. 할아버지가 허허롭게 웃으셨다. 나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다. 평소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할머니가 떠난 뒤 할아버지가 이토록 적적하게 살고 계신 줄은 몰랐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할머니가 편찮아지신 후 할아버지는 병간호 때문에 휴가를 자주 내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셨고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아들마저 구속되었다고 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틈틈이 밑반찬을 나눠드리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3,400원을 내고 소주 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를 사간다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들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닮아서일까? 아니면 술기운이 불러낸 공감 덕분이었을까? 그해 겨울의 손님은 2층 할아버지의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무거운 삶에서 그의 크리스마스는 선명한 추억으로 남았다. 노르웨이 청년이 떠나는 길, 그의 배낭 속에는 특유의 한국식 인정과 함께 할아버지가 챙겨주신 마른 멸치 한 봉지가 담겨 있었다.

0: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띄워드렸습니다. 썸머 작가의 책,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마음 진짜 따스해집니다.
1: 그쵸.
0: 이런 상황이 가능하군요.
1: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0: 네.
1: 한것 같고, 또이책 전반에 해방촌에 사는 이웃들 간의 그
0: 네.
1: 정이 아직 살아있는 그 동네의 정서가 또 느껴지는 것도 좋았는데, 여기서 결국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게 지냈다는 것을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전해 듣게 되잖아요.
0: 그쵸.
1: 밑반찬도 챙겨드리고 하면서 이 이웃을 아직 보살피면서 살아간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마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0: 네.
1: 어떻게 이 만찢남과 할아버지의 인연이 닿아서, 그러니까 층을
0: 실수로,
1: 착각해서
0: 그쵸.
1: 3층에 가야 되는데
0: 네.
1: 자기 숙소인 줄 알고 이 할아버지 집 앞에 좀 취한 채로 쓰러졌다가 3주 내내 요리학교에 진학하려는 청년의 외국 요리를 많이 맛보시는 그런 아주
0: 맞아요.
1: 훈훈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어요.
0: 무슨 영화 한편본 기분이에요.
1: 맞아요.
0: 그리고 참 놀라운 게이 지금 숙소 주인 게스트하우스의 이 썸머 작가님도 나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온 손님을 통해서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한 여행자가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낯선 곳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재미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1: 맞아요. 그참이 해방촌이 참 재밌는 곳인 게곧
0: 네.
1: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아주머니들의 관찰 보고서를
0: 아,
1: 통해서
0: 이웃들의?
1: 네, 알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0: 네.
1: 주로 몇 시에 나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심때 먹고 박고박 들어가고 옥상에서 주로 그림을 그리더라 뭐 이런 식의
0: 와,
1: 이야기들
0: 네.
1: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웃 아주머니들의 관찰 보고서를 통해 전해 듣는다 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정말 이게 읽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게,
0: 맞아요.
1: 이런 되게 오밀절 모여가지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풍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차하다가 6장에 이르면 편히 쉬어요라는 챕터가
0: 네.
1: 나오는데, 여기선 이제 깔깔거리며 웃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를 또 눈물 적시게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책한 권을 통과하시면서 이 썸머 작가님의 이야기 보따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0: 나오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지, 또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이 책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게스트하우스 가고 싶다라는 또 그런 욕구가 솟네요.
0: 여행 욕구를 좀 자극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사람들 속으로 가는 거구나 싶기도 해서.
0: 맞아요. 우리 앞에 소통 싫어하는 우리.
1: 집만 두고 나가라 막
0: 이런
1: 했는데,
0: 거라면, 선모 작가님 같은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거라면, 숙소 주인과 좀 스몰 토크를 해볼 일이다.
1: 그렇죠.
0: 이런.
1: 이웃들은 좀 조심하면서 나의 동선이 다 읽힐 것 같아서.
0: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좀 휴가철 이제 직전이기도 하니까요. 예열하는 도서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테드 프레스코 린 라피드의 마이 써니 데이 듣고 이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썸머 작가의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이렇게 만나봤고요. 우리 숙소에 대한 질문 카페인분들께도 드리고 우리 수뇌부도 사연을 지금 올려줬는데 일단 별명이 없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뭐? 기술 감독님들 별명을 그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걸로 뭐 네네. 만두, 수박, 케이크 막 이렇게 막 많이 지어드렸는데 지금 이 감독님 내 별명을 안 지어드렸는지 왜 모르고 있었지?
1: 그게 별명이 됐네요. 지금 무별명 감독님.
0: 맞아요. 그래서 무별명 감독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전망이 좋은 숙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점이 가까워야 해요. 전망은 도시뷰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뷰가 좋습니다. 전망이 좋은 숙소 이건 뭐
0: 모두가 좋아할 건데 맞아요. 음식점도 가까워야 된다는 맛있는 음식점.
1: 얼마나까지가 가까운 걸까요? 도보로.
0: 도보권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1: 그렇겠죠. 아. 그러면은 전망과 또 그 맛있는 식당이 네. 이제 여행에서 중요한 또 우리 무별명 감독님이셨고요.
0: 약간 쉼을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복닥복닥한 그런 도시 뷰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시고 네.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1: 그리고 두부 PD님은 저도 신지 작가님처럼 여행지에서 그곳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피렌체에서 실제로 그런 숙소에 묵어보고 너무 만족해서 그 후로 여러 번 시도했어요.

0: 했다가 폭망.
1: 폭망의 순간이 온 거군요.
0: 너무너무 현지집이어서 벌레가 출몰하고 피가 들이쳤다는 슬픈 사연이.
1: 네.
0: 그래서 이젠 무조건 깨끗함이 보장되는 체인 호텔을 선호하며.
1: 아,
0: 아, 이게 또 그런 게
1: 시도는
0: 있어요.
1: 한 거예요,
0: 그래도
1: 그쵸?
0: 유럽 같은 데서는 빈대에 이렇게 한번,
1: 아, 배드버그, 전 그걸 소설도 썼어요.
0: 된통 당하고 나면은 이제, 아유, 깨끗한 게 최고구나 하는 또 그런 경험도
1: 맞아요.
0: 하게 되죠.
1: 에이. 참 깨나라 조연출님, 숙소 고르는 기준, 가격과 위치. 일단 예산 안에서 저렴한가? 요거 중요하죠. 그쵸? 역이나 편의시설 이용하기 좋은 위치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역세권을, 그쵸? 편의시설 근처를 선호하시는 거고, 그쵸? 위치와 그리고 가격 예산. 요 정도.
0: 역시 많이 돌아다니는 젊은이답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게 또그 연령대별로 그때 20대 때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또 20대에 또그 예산에서 또 내가 다니는 여행 방식에서 선호하게 되는
1: 맞아요.
0: 게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우리 두부피디님처럼 이렇게 나내 선호도 있었지만 된통 당하고 나서
1: 입장을 좀
0: 이렇게
1: 바꾸게
0: 입장이
1: 되는 경우도
0: 바뀌게 되는 것도
1: 있고.
0: 있고 이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도 옛날에 그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1: 네.
0: 묵었다가 호스텔에 묵었다가 정말 빈대가 근데 저는 피부가 원래 되게 예민하고 알레르기도 많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정말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발진이 올라와서
1: 네.
0: 근데
1: 오래
0: 맞아요.
1: 가잖아요. 엄청
0: 그거
1: 고생하죠.
0: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서글펐던 기억이 있어요. 뭐한 23살인가 4살쯤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런 이제 숙소에 갔다가 주인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1: 네.
0: 약 먹어야 된다고 그냥 저한테 이래서 뭔가 그 약을 현지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고 숙소에 약간 옥상 같은 데서 며칠 째면서 이렇게 팔다리를 글적글적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1: 와,
0: 그러고
1: 온몸으로
0: 나면은
1: 여행하셨네요. 그쵸?
0: 나중에 진짜 나 직장인이 되면 깨끗한 숙소에서 자야지 막 이러면서 서글퍼했던 기억이 나는데
1: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런 빈대, 베드버그 같은 것들이 그꼭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청결 관리를 안 하는 곳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0: 맞아요.
1: 여행자들이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뭐 5성급 호텔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전에 이제 뭔가가 퍼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0: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던데요. 이렇게
1: 맞아,
0: 빈대,
1: 스프레이.
0: 네, 스프레이를 이제 그 사각, 그 모서리, 침대
1: 네.
0: 모서리마다 뿌리고 그럼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1: 지금
0: 어쩌다 숙소 얘기를 하다가
1: 빈대 얘기로 끝나게
0: 빈대까지.
1: 됐지? 네,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책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호피폴라의 렛츠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령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0: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유럽 전역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가 조금 특별한 피서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벤트 명칭은 시네클림이라는데요. 시네마와 냉방을 뜻하는 클라이마티제이션의 합성

파리 제19의 냉방 시설을 갖춘 독립영화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답니다. 25살 이하, 65살 이상이면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낮의 기후 피난처는 이 파리 제19청에서 추진 중인 폭염 대응 정책이라고 합니다. 냉방 쉼터, 구청 냉방 공간, 운하 수영장, 공원 야간 개방과 함께 영화관까지 나선 것이죠. 더위도 피하고 예술적 안목도 키우고 프랑스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혁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 1993년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의 영화죠. 그랑 블루 사운드트랙에서 에릭 세라의 The Big Blue Overture 함께 들어봤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한 뉴스이잖아요. 지금 유럽 전역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교령도 내려졌고. 근데 오늘 소식은 이런 또 이렇게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구, 파리의 특정 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점차 좀 퍼져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답니다. 냉방 쉼터 그런 것들 말이죠. 25세 이하 청년이라고 했죠? 아, 이 나이도 취약한 나이로 보는군요. 저는 오늘 좀 이게 새로운, 예,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왜 한국에도 어르신 쉼터 같은 거 여름에는 운영하고 그런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어도, 예. 자, 시네클림, 파리 제19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공공서비스 모델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두 곡, 프랑스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립니다. 1992년 영화네요. 장 푸아레 감독의 르 제브르. 로맨틱 커플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소개가 된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작곡한 장클로드 베티, 그리고 작사와 노래는 세 음행의 청자라면 익숙한 알랭 수숑입니다. La chanson du zèbre, 괴짜의 노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좀 더 오래된 프랑스 영화네요. 1976년 로맨틱 스릴러 장르 영화 마로코 사운드트랙에서요. 필립 사드의 On se voit, se voit. 이 노래의 보컬에는 마리 프랑스 가르시아입니다. 이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본다. 예. 주연에는 이사벨 아자니 그리고 제라드 데파르듀였군요. 영화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사운드트랙에서 그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르제브 로맨틱 커플 사운드트랙에서 장클로드 페티의 La Chanson de Zèbre, 괴짜의 노래, 알랑 수숑의 보컬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76년 프랑스 영화 바로코의 음악, 필립 사드 작곡의 On se voit, se voit, 메리 프랑스 가시아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본다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제75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부문 미국의 클래식 음악가, 영화 음악가 엘리오트 골덴탈입니다.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다룬 영화 프리다의 음악을 맡았죠. 이어서 영화 주제가 부문 수상은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에미넴입니다.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에이트 마일에서 주제가 Lose Yourself의 작곡 그리고 랩을 맡았죠. 프리다의 스코어 에이트 마일의 주제가 함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2년 제75회 수상작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스코어 상의 작곡가 엘리엇 골덴탈의 The Floating Bed 플러스 솔로 2였습니다. 1932년에 프리다 칼로가 그린 헨리 포드 호스피탈이란 작품이 있죠. 이게 또 플라잉 배드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유산 후의 그 트라우마를 이 약간 공중에

이번 영화였는데 개봉 당시 제가 봤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영화에서 서로 이렇게 랩 배틀을 하는 그런 씬이 굉장히 강력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네요. 디트로이트의 힙합씬을 배경으로 한 이게 세미 오토바이오그래피컬 그러니까 반자전적 드라마로 소개가 됐으니까 각색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 에미넴이 연기한 그 주인공의 이름이 지미 스미스 주니어 래빗 일명 여기였죠. 역사상 오스카 주제가상을 받은 최초의 힙합곡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죠.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사람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그리스의 거장 반젤리스의 음악 골라봤습니다. 82년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 션 영 주연, 뭐 해리슨 포드와 함께 주연을 맡은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엔드 타이틀입니다. 이 사운드트랙 앨범은 12년 후에 나왔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반젤리스가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OST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94년에 발표된 OST에 공식 수록된 엔드 타이틀곡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 록의 뭐 대모라고 해야 되나요? 지안나 나니니 그가 부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 골라봤는데요. 함께한 아티스트는 에도아르도 베나또입니다. FIFA가 지정한 월드컵 주제가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Un'estate italiana, 어느 이탈리아의 여름이란 제목의 곡이고요. 작곡가가 무려 조르지오 모로도네요. 영어권에서는 To be number one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스페인어 버전으로는 Noches Magicas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공식 제목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Notti Magiche 역시 스페인어 버전이랑 비슷한 뉘앙스네요. 마술 같은 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티스트 카메룬의 재즈 거장 리차드 보나의 2001년 음반에서요. 문툴라 모토 영어 부제를 달아줘서 너무 편리합니다. The Benediction of a Long Life 장수의 복이 곡까지 세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라우레야 네반고가 부르는 라플라야 해변입니다. 2000년 여름 발표된 곡인데요. 초대 보컬인 아마야 몬테로의 노래고요. 밴드의 키보디스트 사비 산 마르틴이 노랫말과 멜로디를 썼네요. 이 밴드 멤버 모두 산세바스티안 출신을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해변 플라야 데라 콘차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추억을 주제로 만든 곡이랍니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여름의 해변에서 만난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별 후 50번도 더 여름이 오고 갔는데 한 번 더 만날 수 없었다라는 쓸쓸한 독백 낭독하죠. 당신이 지금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난 만났죠. 당신을, 바다를, 하늘을. 누군가 날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당신은 내 포옹을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처음이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당신을 만난 첫날 보여준 그 미소를 짓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노래를 만들어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 곡 안에 다 담아 넣겠어요.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나란 바보는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흘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난 이별을 고했죠. 나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결정한 이 바닷가에서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 50번의 여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행세음행에 전한 노래 스페인의 팝그룹 라우레아 데 반고이의 2000년 발표곡 라 플라야 해변 감상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국의 아티스트 캐런 라미레스의 1998년 발표곡 Troubled Girl 스페인어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캐런 라미레스의 Troubled Girl, Spanish Version 듣고 왔고요.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리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미국의 제니퍼 로페즈,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가 함께한 최신곡 Save Me Tonight 음악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멩고의 La mer n'existe pas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바로 시작합니다.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지요. 율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1969년 본격적으로 레게를 표방한 그런 음반 전해드렸는데요. 태양 말씀을 하시는 분의 글이 아무리 심각해지려 해도 눈부신 태양의 영향력이라고 써주셨네요. 아, AP@7617-7685님께서는 약간 선샤인 팝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스타일은 충분히 그런 해피네스, 행복감을 추출해낸 그런 의도가 충분하죠. 레게도 그렇구나. 예. 저는 그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미 클래프는 소울 가수가 됐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7837님께서도 I can see clearly now 밖엔 몰랐는데 노동요로 잘 들으셨다고 또 주셨습니다. 두루두루 남겨주셔서 코멘트 고맙고요. 오늘은 약간 컴필인데요. 4장 앨범에서 이렇게 섞어서 골라봤습니다. 믹스죠. 주중에 주초였죠. 김학선 대중음악 평론가의 소개로 잠비나이의 신곡 소식도 들었고 벌써 한국 그룹 잠비나이가 데뷔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은 잠비나이의 2012년 데뷔 음반에서 커넥션이라는 곡을 꼭 들어보세요라고 김학선 평론가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 곡을 포함해서 19년에 발표한 3집 타이틀 트랙인 온다 이렇게 두 곡으로 시작을 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또 끄집어낸 추가곡 두 곡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이탈리아 호러의 대표적인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피리아가 2018년 루카 과다니뇨 감독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사운드 트랙을 담당한 톰 요크의 음악, 그의 음악 오픈 어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나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흔한 표현은 그거죠. 국민 밴드. 프로그레시브 메탈로 보는군요. 예. 아. 저는 캐나다의 국민 밴드 러쉬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헷갈린 이유가 러쉬의 곡을 미국의 드림 티에터가 헌정의 의미로 다시 리메이크를 했죠. 원곡자는 예, 러쉬입니다. 아무튼 드림 티에터 버전으로 제나두를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곡 들어볼 텐데요. 잠비나이 음악은 수용성? 뭐 물에 잘 녹는다라는 표현 외에도 이 전체, 그러니까 큰 틀의 이렇게 일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런 뉘앙스는 확실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대중적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되겠죠. 심지어는 비밀스럽잖아요. 이게 뭐 종교라면 밀교일 것이고 영어 단어 에소테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좀 더 안으로 파고들어서 심연 뭐 그런 데서 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리더인 이루 씨가 국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제한 그런 것들을 깨고 싶었다. 거기가 출발점인 건 분명한데 이 개인 주로 이루 씨가 곡을 다 쓴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의 이 작가 노트 그런 게 궁금한 거죠. 보통 인셉션이라 그러죠. 이 생각.

싹이 트는 그 순간 예술가가 뭐 과거에 존재했던 예술 작품이나 식기나 문학, 뭐 회화, 건축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의 씨앗에 싹이 틀 텐데 그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잠비나이의 데뷔 음반 제목이 차연입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의 어려운 철학 개념인데 초반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걸 그 차연이라고 생각도 못해서 누가 알려줬어요. 그 의미라 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까 더좀 미스테리였죠. 잠비나이라는 그 형식의 음악이. 아까 말씀드린 인셉션. 그러면서 그 심연이라는 단어도 연관이 되면서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나? 그리고 책 읽는 라디오 할때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 토마스 드퀸시라는 작가의 에세이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피리아 데 프로푼디스, 심연으로부터의 탄식이라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럼 어떤 심연이냐? 사람의 그 정신에, 기억에, 꿈에, 우리 육신 말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다그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고통 아니면 쾌락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의 뉘앙스의 원천. 디퀸시 같은 경우는 쾌락 에 대한 언급도 기가 막힌 문학적 필력으로 묘사를 했고, 또이 고통에 대한 묘사도 했는데요. 그게 이러니까 정신적 탐사를 일부러 자처해서 오피움이라는 약물로 또그 자극으로 그런 심연에 도달하고자 했던 실험이었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콜리지라는 시인은 쿠빌라이칸이라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의 접근은 대륙을 호령한 쿠빌라이칸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서사였다고 하는데, 그 시가 거기에 나오는 제나두라는 쾌락의 궁전, 이런 것을 또 언급하면서 꿈속에서 본 쿠빌라이칸의 쾌락의 궁전, 제나두, 거기서 울려 퍼졌던 양금 소리, 그것을, 그 기억을 다시 길어 올리면서 그 음악을 추적하면서 그 음악을 재현할 수만 있다면은 이 제나두의 이 형상, 이 형태를 다시 재건해 올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뉘앙스였다고 하던데 뭐, 시인의 시귀 한 줄, 그리고 그 시가 제나두라는 명칭이 또 다른 후대 아티스트, 올슨 웰스 같은 영화 감독에게는 시티즌 케인이라는 작품을 또 만드는 영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예. 과연 그렇다면, 이이루라는 예술가가 잠비나이를 통해서 다시 재현 또는 재건해 올리려는 고대의 꿈,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차연의 큰 틀은 그거잖아요. 이 고정되지 않는다, 영원히, 의미라는 것은. 의미는 계속 재설정되고, 이게 무한 반복의 프로세스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헤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꿈이 이 매체를 갈아탈 뿐 영원히 쓰여진다. 음악으로도, 문학으로도, 또 건축 양식으로도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기억이 그렇죠. 드퀸시의 말에 의하면은 양피지 위에 쓰인다. 계속 지워내고 또 거기에 더 쓰이고 그렇다면은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게 길어 올려질 것이 아닌가. 뭐, 앞편으로 그랬던, 아니면 꿈속에서의 어떤 환영이었던
우리가 자기 개발에서 흔히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 결에서 이런 판타지 뉘앙스가 더 옳은 거 아닌가? 비전을 얘기할 때. 뭐 사업가의 비전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가의 비전, 그 인셉션의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희루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뭐 그런 얘기가 흥미로울 것 같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잠비나이니까 잠비나이는 쾌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는 고통.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공격적인 사운드에서 저는 그 심연에 쌓여 있는 어떤 그 양피지에 기록된 절규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클리셰일 수도 있는데, 예. 일부러 그런 사운드로 쾌락을 표현할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로 고른 곡들은 다리오 아르헨토도 역시 아까 그 인셉션의 과정에 있어서 드퀸시가 영향을 줬던 보들레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드퀸시의 그 심연에서의 절규, 서스피디아라고 아까 데 프로푼디스라고 얘기했죠. 서스피디아라는 영화 제목도 그런 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스피리아 사운드트랙을 제가 관심 가질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원작 사운드트랙은 뭐예좀 신기해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톰 요크의 리메이크 작의 사운드트랙은 또이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곡 소개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나두 같은 경우는 쾌락의 궁전이죠. 여기에 교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슨 웰스의 영화의 주인공은 다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혼자 남은 무엇이었건 간에 그가 쫓던 것을 이룬 다 이룬 상황에서의 극한의 외로움 그런 거라고 하던데 캐나다의 락 밴드 프로그레시브 그룹 러쉬는 이걸 좀더 애니메이션처럼 저는 그러니까 러쉬라는 그룹은 고등학생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그런 상상력 같다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곡의 느낌이나 그 사운드가 굉장히 유스풀하다. 예. 그래서 약간 탐험 소설이나 SF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이 음악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마법사도 생각이 나네. 예. 아무튼 설명이 장황했는데요. 잠비나이는 수용적일, 그러니까 인도의 구루나 그리스 고대의 철학자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들한테만 어떤 강의를 했다면서요, 따로. 그 일반용이 있었고, 좀더그 어나더 레벨의 강의는 또 소수를 위해서 했다면서요. 약간 잠비나의 음악은 저한테는 그런 느낌입니다.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입문 아니면 뭐 교양 코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뭐 음악보다는 그 작가의 그 인셉션이 더 궁금하다는 말씀을 앞서 초반에 드렸으니까요. 그런 관심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꼭 음악에 100% 열광하지 못한다 한들. 자, 오늘 요리 반장은 그렇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 2부 DJ 선곡, 심연으로부터의 탄식, 그리고 쾌락의 공전, 뭐 이런 얘기 주저리주저리였고요. 잠비나의 톰 요크, 그리고 드림 티에터의 음악, 이렇게 총 4곡 함께 하셨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늘 그렇듯이 선곡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새음행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안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3년 호러 영화 The Exorcist의 오프닝 테마죠.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야? 안 되겠다. 퍼즐 너 나랑 싸우자.
1: 아니 마카야씨 퍼즐을 맞춰야지. 퍼즐이랑 다투면 어떡해요?
0: 아니 이거 빨리 맞춰서 완성하고 싶은데 조각도 너무 많고 이걸 언제 다 맞추지 싶어요.
1: 그 기분 저도 잘 알죠. 근데 마카야씨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된 그림이 딱 나타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도 퍼즐 같지 않나요? 달콤한 음식을 먹는 순간 그리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웃었던 이야기 이런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오늘이라는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 같아요.
0: 오 정말 그렇네요. 그럼 캔네 씨의 오늘은 무엇으로 채웠나요?
1: 저는 아침에 산 짱구 텀블러랑 짱구 잡옷 그 짱구 비니 짱구 스웨트팬츠 짱구 스웨트셔츠 그리고 짱구 글래스
0: 너무 많아요.
1: 짱구 스낵스 앤 짱구 워터바롤.
0: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네요. 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바로 항공이들입니다.
1: 이런 마카야시한테 또 선수를 빼앗겼군. Hello, I'm DJ Camden, hoping to become a big piece of the puzzle in your life.
2: Hello, I'm DJ Makaya, who is excited to have fun putting the puzzle together with you.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쭈쭈쭈쭈쭈쭈, 슬림샤이,
1: DJ 마카입니다.
0: 오늘 첫 곡은 NCT Dream, 너의 자리, 퍼즐 피스 였습니다.
1: 퍼즐 피스. 아, 진짜, 캠디도 저의 퍼즐 피스예요. 반응이 별로 제 예상 같지 않네요.
0: 네, 오늘 오프닝은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마카씨,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있겠죠?
1: 저는 뭐 맨날 everyday가 퍼즐입니다.
0: 왜요?
1: It's everyday, bro. 아, 저는 퍼즐 너무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0: 진짜요?
1: 근데 안 맞춘 지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들이랑 퍼즐 되게 많이 맞췄죠.
0: 좀 잘 맞추는 편이세요?
1: 그래도 네, 제가 뭐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잘 맞추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전략이 따로 갖고 계신가요, 전략?
1: 아, 전략.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0: 괜찮아요. 공개해주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생각할 것
1: 같아요. 아, 사실 퍼즐은 그, 당연한 것부터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안 당연한 게 당연해지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당연한.
0: 되게 어렵게
1: 그
0: 말한다.
1: 테두리. 테두리는 당연히 겉에. 테두리잖아요.
0: 네. 네.
1: 그거부터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저는요, 사실 이제 퍼즐에서도 되게 뭔가 이 그림에서 되게 맞추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1: 오, 네.
0: 뭔지 아세요?
1: 네,
0: 약간
1: 네.
0: 좀 색깔이 좀 밝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퍼즐이 배경일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뭐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뭔가 사물을 좀 더 먼저

0: 제가 빨리 맞추려고 해요.
1: 어, 되게 신기한 방식이다.
0: 예, 네, 왜냐면 저 배경이 너무 헷갈려요. 알죠?
1: 아.
0: 배경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을 수도
1: 맞아,
0: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예. 네.
1: 그래서 색깔별로 나누는 것도 좋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전 사실 그림도 그림인데, 그, 뭐야, 이 퍼즐 모양 있죠? 그 조각 모양.
1: 네.
0: 그걸 많이 봐요.
1: 오.
0: 예.
1: 되게
0: 네. 예. 네.
1: 색다른 접근이에요.
0: 그래서 다들 저한테 퍼즐 맞추고 싶어 다들 접근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1: 아니, 전 되게 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케이, 누가 잘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퍼즐 완성한 후, 만약에 이제 이 완성된 작품 있잖아요? 그걸
1: 그쵸.
0: 사진만 찍고 쿨하게 다시 부수세요? 아니면 소중하게 액자로 만들어서 좀 기념하시나요?
1: 아, 저는 퍼즐 만들면 그거 하는 거 좋아요.
0: 뭐.
1: 제일 위쪽을 잡아서 천천히 들어 올리면
0: 네.
1: 퍼즐 전체를 이렇게 들수 있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하고 부시는 걸 좋아해요.
0: 바로.
1: 네. 이렇게 보통 근데 드는 모먼트에서 다 부서져요.
0: 저는 퍼즐을 보통 맞출 때제 기억에는 이제 집에 있는 거실에서 맞췄거든요.
1: 그쵸.
0: 저는 그거 다 완성시키면 그걸 한 일주일 동안 그 거실에서 냅둬요, 그냥. 너무
1: 아,
0: 아깝고, 너무 이제 이
1: 그쵸.
0: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니까, 저는.
1: 시간 투자했으니까.
0: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부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1: 아, 근데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또 부시기도 아깝죠.
0: 근데 부시잖아요.
1: 저는 좀 색다른 접근이죠. 아, 좋습니다.
0: 이제 말하세요.
1: 네, 그러면 내 인생을 퍼즐로 비유한다면 요즘 우리 캠디의 퍼즐은
0: 네.
1: 어떤 걸로 채워져 있을까요? 요즘 관심사나
0: 관심사요?
1: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으신가요?
0: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제가 하고 있는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그럼 캠니의 퍼즐은 뭐 노래,
0: 네.
1: 랩,
0: 네.
1: 항공이들 앤디어,
0: 네.
1: 그리고 진짜 제일 큰게 아마도 마카야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0: 마카야 아니에요.
1: 아, 아니에요?
0: 막디.
1: 막디! 아우,
0: 여기서
1: 좋네요.
0: 막디죠.
1: 아이돌 한국어가 되게 큰 퍼즐 피스인가 봐요.
0: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1: 특히 최근에는 또 저희가 미주 투어 다녀오고 나서 이제 라디오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0: 네.
1: 진짜 큰 퍼즐이 된것 같아요. 큰 퍼즐
0: 큰
1: 피스.
0: 퍼즐,
1: 네.
0: 그쵸.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퍼즐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0: 네.
1: 나는
0: 아,
1: 인생의,
0: 인생의 퍼즐이요?
1: 네, 뭐 예를 들면 퍼즐 이미 하나 다 맞췄을 수도 있어요. 뭐 데뷔하는 것까지가 퍼즐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퍼즐을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이제 더큰 퍼즐. 뭐, 더 어려운 퍼즐. 이렇게 비유한다면.
0: 지금은 저 되게 큰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주 큰 퍼즐이요.
1: 아주 큰 거.
0: 네.
1: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 왔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0: 이제 시작이에요. 맞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이제
1: 오.
0: 시작이에요.
1: 이제 시작. This is
0: 이번
1: just the
0: 연도가
1: beginning.
0: 지금 몇 개월 남았지? 이번 연도가 한
1: 한
0: 6개월,
1: 6개월?
0: 거의 지금 반 왔잖아요.
1: 네.
0: 전이 반에 이것만 모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이큰 퍼즐 조각에.
1: 우와. 이번 연도가 되게 중요하네요.
0: 왜?
1: 저는 큰 퍼즐인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저는 이제 테두리를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0: 어,
1: 뭐,
0: 진짜요?
1: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좀 알겠고,
0: 네.
1: 이제 또뭘 해야 이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지 점점 찾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는 테두리를 맞춰놓고, 이제 색깔을 구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테두리 만들고 색깔을 구별하니까,
0: 네.
1: 이제는 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걸 다시 맞춰나가야 되는 거죠.
0: 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1: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습니다. 저는 쿨
0: 저도
1: 머시기였는데
0: 그거 진짜 받아보고
1: 기억이
0: 싶은데,
1: 안 나네요.
0: 예.
1: 오케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이들과 퍼즐을 맞춰보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노래 듣고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I've Black Hole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돌 한국에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오늘의 한국어. 오늘 배워볼 단어 맞추다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뜻을 함께 배워볼까요?
1: When we say 퍼즐을 맞추다, 부품을 맞추다. Here, 맞추다 means bringing separate pieces into their proper places to form a whole. In English, it's similar to saying put together or fit togeth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할게요.
1: 보석 같은 노래만 쓱쓱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이대화 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저는 이사를 좀 했습니다.
1: 요!
2: 네, 아주 큰일이죠.
1: 힘들었겠네요. 힘든 한 주.
2: 아, 네. 이번 이사는 제가 직접 했거든요.
3: 혼자서요?
2: 친구 차까지 빌려가지고 네. 차 두 대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원래 좀 좁았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아요. 아, 그걸 다 싣고 그거를 또 다 일일이 2층까지 옮기는데
1: 어머나
2: 아 힘들었습니다.
1: 이야, 네. 어떻게 뉴 하우스는 마음에 드십니까?
2: 마음에 들어요.
1: 업그레이드?
2: 네 일단 넓어졌고
1: 한강뷰?
2: 한강뷰는 아닙니다. 아, 네네. 조금 나가면 이렇게 동네 네. 천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3: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네.
1: 집들이 가는 거 어떠신가요?
2: 아, 진짜 오실 거예요?
3: 저희는 진짜 매니저님한테 말해서 스케줄을 비워놓겠습니다.
2: 제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생각 오래 하시고 진짜 딱 답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1: 혹시 약간
3: 하고.
1: 집에 근데 사람 들인 거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2: 집에 있는 거 좋아하죠.
1: 네. 그러면 가면 되겠네요, 저희가.
2: 좋네요. 뭐 원하십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
3: 저는 뭐 피자 피자 좋아하시나요?
1: 요리도 해주시나요?
2: 아,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된장국 뭐 이런 거.
3: 된장국 좋아요.
4: 네, 좋아합니다.
3: 네. 된장국 너무
4: 좋습니다. 좋아해요.
2: 그래요?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싶으니까 네,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네. 판단해보고
1: 네. 그럼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그냥 저 못 기다리겠네요. 네.
3: 아 근데 이제 짐도 푸시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2: 아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네.
3: 그러면 이렇게 오늘 아이돌 한국어에서 좋은 시간 딱 보내고 네. 휴식 시간을 갖는 걸로
2: 네, 네.
3: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람도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각자의 뭐 제일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형제랑 딱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 셋 네. 사실 아이돌 한국어에서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4: 아, 아이돌 한국어 하면 생각나는 딱 셋이죠.
3: 그렇죠. 아 사실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1: 뭡니까 뭡니까.
3: 그 저희가 또 팬분들이랑 팬사인회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 설마 대활리를 언급하시네.
3: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엔디어라고 부르죠. 저희 M%1의 팬분들 엔디어에게 물어봤어요. 아 혹시 우리 라디오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혹시 우리 대활리랑 그것도 야스민 씨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적 친밀감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 대화님 너무 귀여우시다고 아 진짜 너무 내적 친밀감 든다고 진짜 아는 사람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2: 아니 진짜 기분 좋은데요.
1: 네. 실제로 만나면 진짜 놀라시겠어요.
3: 그러니까요.
1: 네,
2: 놀라시겠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1: 놀라시겠어.
3: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 팬분은 저랑 아는 사람이고 또 대화님은 저랑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뭔가 연결고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1: 네. 신기하다.
3: 그래서 너무 그 습관이 좋았어요.
1: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팬사인회에서 네. 마카야랑 저랑 이제 저희가 팬사인회 때 하는 소품들을 하고
3: 맞아.
1: 약간 잠깐 토크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카야한테 장난을 쳤어요. 마카야씨 네. 저 라디오 하는 거 아세요? 이러면서 마카야도 저도 라디오 하는데? 이러면서 무슨 라디오 하세요? 이러면서 저 아이돌 한 거 저든데? 이러면서 그러면 엔디어들도 아이돌 한 거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서 약간 깨알 홍보를
3: 맞아요. 꽁트를 한번 했어요. 그날에 또 그 대활리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2: 아 그렇구나.
3: 네. 그래서 일단
1: 그날은 그냥 아주 아이돌 한국어 날이었는데
3: 맞아요. 대원님의 매력을 이 팬분들이 알아봐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 아 감사합니다. 상상도 네. 못했습니다.
1: 혹시 한번 그 팬분을 위해서 뭐 하트라도 조금 남겨주시면
2: 감사합니다.
1: 오늘 그 팬분은 이제 개 탔습니다.
3: 너무 좋다.
1: 오늘 그냥
3: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끝내긴 했는데 저희 셋이 퍼즐 조각이라면 네. 잘 맞는 것 같나요?
2: 잘 맞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2: 네.
3: 저도 잘 맞는 것 같아요.
1: 대화님 생각하시기에 저희 어떤 부분이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2: 저는 사실 네. 진짜 극 내향형이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래서 좀 질문해주시는 거에 좀 답하기 바쁜 네, 그런 타입이긴 합니다.
1: 아, 네네네. 네.
2: 근데 두 분의 에너지가 워낙 좋으니까 네. 저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네. 같이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대활리도 오랫동안 이제 라디오 게스트 계속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저희 전에도 하시고.
2: 네.
3: 그래서 작가님들도 물어봤는데 성격이 많이 텐션이 이제 올라오셨다고
1: 그러니까요.
3: 들었어요.
1: 네.
2: 아, 그렇죠. 라디오 방송하면서 제 성격이 조금은
1: 바뀌었죠.
2: 네, 좀 텐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1: 이로, 예.
2: 네, 아, 항상 집에서 이렇게 심각한 고민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나와서 좀 행복한 얘기들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3: 너무 좋아요.
1: 제가 밸런스 게임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3: Yes, sir.
1: 좀 상대에게 잘 맞추는 편이세요?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잘 맞춰주는 편이신가요?
3: 오, 대원리 궁금해요.
2: 저는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요.
3: 근데
2: 그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게.
3: 아,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1: 잘 맞춰주는 편.
3: 저도 맞춰주는 편인 것
1: 그러면
3: 같아요.
1: 그러면 어떤 걸 좀 잘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3: 아, 저는 일단 텐션.
1: 제일
3: 네, 텐션 일단
1: 텐션 맞춰줄 수 있다고요?
3: 맞춰줄 수 있죠.
1: 왜요?
3: 왜요? 왜요? 아니, 아, 내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건가? 텐션 맞춰주는 거를?
1: 지금 혼자 세상 속에 갇힌 거 같은데. 혼자.
3: 그래도 뭐 메뉴, 밤 메뉴 같은 거는 뭐 너무 심한 야채들만 없으면, 너무 심한 채소들만 없으면 맞춰줄 수 있고, 아니 보통 뭐 안 땡기더라도 뭐 막상 오면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고, 뭐 음악도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뭐 이 음악 좋아하면 같이 들어주고, 뭐 되게 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캔디는요?
1: 저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3: 못 맞춰줘요?
1: 잘 못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3: 약간 저는 잘 못 맞추는
1: 잘 못 맞춰주는 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음악도 그래요. 저는 뭔가 음악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면 스타일이 아니면
3: 못
1: 즐겨요? 집중이 안 돼요.
3: 못 즐겨요?
1: 네.
3: 아, 저는 그래도 약간 페이크라도 하거든요. 약간.
1: 아, 저 약간... 페이크도 못 쳐요. 전 좀 티가 나요. 전 이제 예를 들어서 봐요. 몸을 풀어요. 저희가 이제 뭐 댄스 레슨을 몸을 풀어요.
3: 네.
1: 근데 이제 뭐 가끔씩 제가 DJ를 할 때도 있죠.
3: 그쵸,
1: 근데 뭐 가끔씩 다른 멤버들이 DJ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야. 그러면, 그럼 이제 표정에서 이게 티가 안 난 말이죠.
3: 근데 여기서 한 가지. DJ 하는 사람들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캔디랑.
1: 아, 항상.
3: 네, 캔디랑 지호 형밖에 없는데.
1: 아니야. 지호 아니에요.
3: 아, 지호 아니었어요?
1: 지호 아니에요. 지호는 은근 저랑 음악 취향 비슷해요.
3: 아, 맞아. 맞긴 네. 해. 그럼 누구죠?
1: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3: 승모였나?
1: 아, 일단 승모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가끔 너무 막, 너무 텐션 오른 노래를 갑자기 맞아. 하는 거예요.
3: 약간 완전 박자감 세고.
1: 조금 약간 취한 노래에 몸을

0: 풀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센 노래를 한다고 이런 생각할 적이 있지.
1: 숨기려는 의도가 없네요. 그 승우
0: 예, 맞아요.
1: 씨한테.
0: 저는 뭔가 못 숨겨요, 그런 거.
1: 어우, 좋습니다.
0: 가끔 이렇게 찌푸리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합니다.
1: 표현력 좋아요.
0: 네. 아, 근데 밥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2: 아, 오케이.
0: 예.
2: 밥은 또 중요한 거니까 밥 맞추면 다된 거죠, 뭐.
0: 그렇죠. 메뉴는 당연히 맞출 수 있죠. 예,
2: 오케이.
0: 좋습니다. 그럼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네, 오늘도 대화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0: 네.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틀어볼까요?
3: 네, 제가 한 2010년대 후반부터
1: 네.
3: 이 키워드로 정말 많은 글을 썼고 정말 많은 방송을 했고
1: 네.
3: 하여튼 음악계의 이제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2: 제가 오. 맞춰봐도 될까요?
3: 네, 어떤 건가요?
0: 혹시 역주행인가요?
3: 아, 네, 맞습니다.
2: 어떻게 알았어?
0: 아, 제가 또 이거 약간 좀 감이 왔습니다.
3: 네. 아, 정말 그 SNS 시대가 되면서
1: 네.
3: 음악 히트하는 그 루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1: 그쵸.
3: 네, 네 그래서 역주행이 특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주행이 사실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1: 맞아요. 네,
3: 그래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저는 사실 진짜 기억에 남는 역주행은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역주행이 롤린이에요.
3: 아,
0: 브레이브걸스 롤린 롤린 롤린 네.
3: 군대에서
0: 네.
1: 이야, 근데
3: 놀라웠죠,
1: 이거는
3: 그때.
1: 얼마나 역주행했냐면 호주에 있는 저도 알았어요. 아 진짜,
0: 진짜.
1: 근데 저는 케이팝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이때 그리고 그냥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0: 근데 진짜 이게 역주행이 진짜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때 그 이후로 모든 한국 예능에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나오셨어요.
1: 네.
0: 진짜 그만큼 역주행의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3: 그렇죠.
1: 네. 너무 좋은 토픽이네요. 그러면.
0: 네.
1: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를 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노래가 다시 역주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3: 일단 매체 특성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 아.
3: 네. 요즘 특히 역주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지상파 중심 그리고
1: 네.
3: 방송국 중심의
1: 그쵸.
3: 매체 환경이었는데
1: 네.
3: 그 말은 어떤 거랑 같냐면 선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주 셌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네. 예전에요.
3: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있더라도 한 수십 명이 나눠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게 거의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이제 히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1: 네.
3: 혹은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취향의 음악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체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역주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많아지지 않았나.
1: 그렇죠. 사실 이제는 모두에게 그 선곡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SNS라는 것
3: 그렇죠.
1: 자체가 모두의 뭐라 해야 될까, 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고.
0: 그렇죠.
1: 그렇게 말하면 종종 그 막 뜨는 영상들이 있어요, 또.
3: 이 매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1: 네.
3: 전자음을 기반으로 한 신스팝 혹은 뭐 뉴웨이브 음악 이런 게 아주
1: 네.
3: 커다란 사랑을 받았거든요.
1: 네.
3: 예를 들어 뭐 듀란 듀란이나 뭐 컬처 클럽이나 이런 신세대 밴드들의 인기가 많았는데
1: 네.
3: 미국에 있는 기존의 락 음악을 좋아하던 포크 음악을 좋아하던 라디오 관계자나 방송 관계자들은 이 음악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서 잘 안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히트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MTV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고
1: 네.
3: MTV에서는 이 가수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MTV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미국에 원래 있었던 방송음악 관계자들도 이 음악을 틀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체가 그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네, 기존에 인기가 없었던 음악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1: 네.
3: 요즘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슬슬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3: 네, 최근에 음원 차트 10위권 안에 이 노래가 항상 있습니다.
1: 야.
3: 네, 내려가지 않고 정말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굳혔더라고요. 리센의 러버 어택이라는 곡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음악이 아예 관심을 못 받았던 음악은 결코 아니고 이미 100위권 안에도 진입했었고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1: 맞아요.
3: 그런데 지금 같은 폭풍은 없었는데 거제 야호가 밈이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

0: 였을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도 이 곡을 한번 듣고 이 노래 좋다
1: 너무 좋다.
0: 생각했거든요.
1: 후렴구 정말 좋죠.
0: 네, 진짜 후렴구가
1: 근데
0: 되게 중독적이에요.
1: 아니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네요.
0: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잘된 기념으로 우리 대활리 거제 야호 한 번만. 아, 아니면 고향이 어디신가요, 우리 대활리?
1: 아니면 마카시 혹시 시범을
0: 아,
1: 보여주시면
0: 오케이.
1: 네 어쨌든 한번
0: 그럼 저는 시드니니까
1: 네.
0: 저 시드니 야호로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근데 진짜 잘해주셔야
0: 아,
1: 돼요.
0: 당연하죠. 저는 뭐 제대로 하는 남자입니다.
1: 노, 렛츠 고, 렛츠 고.
0: 네. 시드니 야호!
1: 이렇게
0: 이런 느낌.
1: 대활리가
0: 네.
1: 오늘 이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0: 맞아요.
1: 나
0: 또,
1: 오늘 대박. 이걸 하느니 네 은퇴하겠습니다. 아, 저 같은 내향형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0: 그쵸,
1: 합니까?
0: 그쵸.
1: 근데 저희 막 어느 정도 친해졌잖아요. 딱한 번만 네.
0: 해주시면 안 돼요?
1: 네,
0: 제가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네.
0: 혹시 고향이?
1: 서울, 야호. 아,
0: 좋습니다.
1: 거기 서울 야호로, 오케이,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네, 자.
0: 네.
1: 아, 한 건데요?
0: 설마했어.
1: 나 분명히 한 건데요라고 하잖아요. 약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것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목소리 한번 다시, 예. 저기 안 보고 있을게.
0: 네.
1: 저, 다음 곡,
0: 네.
1: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Fleetwood Mac의 Dreams라는 곡입니다. 원래는 1977년에 발매된 앨범 Rumours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발매 당시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세계를 대표하는 명곡 중에 하나, 또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즘 세대에게는 너무나 먼 곡이었죠.
0: 네.
1: 그런데 최근에 뭐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음원 사이트의 음원 차트에도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세대가 다 아는 그런 히트곡이 됐는데, 그 계기가 역주행이었고, 그 역주행은 한 영상에서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한 아저씨가
0: 네.
1: 크랜베리 주스를 맛있게 드시면서
0: 그쵸.
1: 롱보드를
0: 아까
1: 타고
0: 봤어.
1: 가는 자기를 찍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그 바이브가 너무 재밌었다, 혹은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 엄청나게 퍼졌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플리트우드 맥의 이 드림스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하기도 하고,
0: 우와, 대박이다.
1: 네, 지금 세대가 모두
0: 야,
1: 아는 음악이 됐는데, 참 인생은
0: 영상 하나,
1: 알수 없다.
0: 진짜 영상 하나로 이렇게 빌보드에
1: 진짜.
0: 다시 오른다는 게 정말
1: 네.
0: 신기하고, 사실 그전 영상이 되게 재밌었던 게이 크랜베리 주스가 원래 보통 이렇게 한 손으로 들을 만한 사이즈가
1: 절대 아니에요.
0: 아니던데, 2리터입니다.
1: 안
0: 2리터.
1: 되게 큰
0: 그러니까
1: 걸.
0: 예, 근데 이거를 심지어 보드 타면서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마시고 또 립까지 한다는 게
1: 맞아요.
0: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네, 높게 사는 것 같아요.
1: 그 영상이 분위기가 약간 사람들이 갖고 싶은 분위기를 딱 담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아하는 음료 마시면서
0: 그치.
1: 바람을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0: 네.
1: 하나? 되게 그런 분위기를 가졌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봤었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0: 그쵸.
1: 거예요.
0: 이게 힘들다가 갑자기 그 영상 하나 보면 딱,
1: 맞아요.
0: 오, 뭐야.
1: 제가
0: 너무
1: 알기로 자유로워.
0: 이때 이 크랜베리 브랜드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1: 맞아요.
0: 엄청
1: 진짜요?
0: 많이 팔려서,
1: 진짜?
0: 네,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걸 일부러 기획하고 찍은 게 아니랍니다. 출근길에 차가 고장 났대요. 근데
0: 헐.
1: 그냥 롱보드 타고 가지 뭐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된 거랍니다.
0: 출근을 크랜베리 주스 마시면서 난그 여유롭게 하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차 고장 났잖아요. 그러면 나 그럼 늦었겠다. 나 어떡하지? 나 그럼
1: 네.
0: 지하철을 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케이, 난 보드 타고 그냥 크랜베리 주스 마시면서 가야지. 이것부터가 일단 마인드가 굉장히
1: 그쵸.
0: 프리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크랜베리 주스가 또 디톡스에 되게 좋아요.
1: 아,
0: 네, 몸 네, 일단
1: 그쵸. 이
0: 좋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좋습니다. 이렇게 두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왕곡으로도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1: 네, 플리트우드 맥의 드림스 들으면 좋겠습니다.
0: Let's go!

0: 여러분은 지금 DJ 마카 야호와
1: 캠든 야호 그리고 대망의
2: 대왕 야호가 함께하는
0: 예호
2: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예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2: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역주행 노래를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아.
0: Hey, let's go.
2: 네,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듣고 계시고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 버전으로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인기 있는 케이팝 음악 중에 분팔라. 네. 거기에 이제
0: 맞아요.
2: 마카레나가 그 샘플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제인데 이 음악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고, 이 음악이 그냥 정주행으로 히트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0: 네.
2: 실제로는 이 마카레나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역주행해서 결국 1위 자리에 오른 그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괄호치고 베이사이드 보이스 리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0: 네.
2: 원곡은

0: 전혀 달라요.
1: 그쵸?
0: 네. 이거를 좀 클럽 음악식으로 영어 가사도 넣어서 리믹스한 버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음악입니다. 그 안무가 아주 유명했던 그 뮤직비디오.
1: 네.
0: 그
1: 네.
0: 뮤직비디오도 바로 이 리믹스 버전의 뮤직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한 리믹스 버전 중에 하나가 또 이 음악일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의 스토리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재밌는데
1: 네.
0: 원래는 로스텔리오라는 스페인의 2인조 그룹이 이 음악을 불렀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는 뭐 고사하고 전혀 히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음악이 마이애미, 미국 마이애미에서 특히 클럽 쪽에서 반응이 괜찮은 걸 알아챈 몇몇 DJ들이
1: 네.
0: 이거를 제대로 리믹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버전으로 만들어냈고 결국은 정식 발매까지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2: 근데 이게 진짜 해외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면 이게 학교 디스코 같은 게 있거든요.
0: 네.
2: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반응도 일단 너무 좋고요. 다 춤추는데 사실 저희만의 리믹스도 있어요. 호주 애들의 리믹스.
0: 아 그래요?
2: 가사 리믹스인데요.
1: 어떤 느낌이?
2: 이게 Hamburger, cheeseburger, lettuce and potato, gravy, turkey, don't forget tomatoes, fries and chicken and give me a sandwich. Hey, where's the ketchup? 이게 있어요.
0: 다 외웠네.
2: 네. 오. 이게 어렸을 때 저희는 이 노래가 나오면 항상 이 가사로 불렀어요. 저희만의 리믹스. 저도 어디서 이 가사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3: 햄버거.
2: 맞아요. 약간 그냥 햄버거의 속재료들을 딱 말하고 케첩이 빠졌다. 토마토 소스가 빠졌다.
0: 네.
2: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거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곡에. 너무 좋네요. 캠디도 이거 해외에서 많이 들었죠?
3: 네. 이건 뭔지 알아요. 방금 하신 거. 그 햄버거.
2: 이건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네, 곡입니다.
0: 네. 네. 댄스 음악이지만 사실상 약간 포크송처럼 되어버린 네, 그런 음악이 됐죠.
2: 리믹스가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리믹스를 되게, 정말 잘했습니다.
2: 되게 디스코 느낌 나서 좋네요.
0: 맞아.
2: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듣고 계신데 근데 제가 두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제가 약간 나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1990년대의 예를 들면 뭔가 친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근하지 않죠.
2: 저희는 그래도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네. 시간이라서
0: 네. 한국에도 1990년대에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거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역주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이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많이 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막 테이프 놓고 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2: 네.
0: 불법이었지만 그런 거 지하철 타고 이제 나오면 그 번화가에서 막 팔기도 하고
2: 네.
0: 그리고 DJ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성공 많이 하면 거기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주류까지 히트하는 애가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녀와의 이별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도 역주행이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 근데 되게 뭔가 둠칫둠칫 해야 되는
0: 아주 빠르고
2: 네.
0: 그리고 흔히 4 to the floor라고 하는데 이렇게 쿵쿵쿵쿵 쳐주는 이 플로어에서 제일 잘 먹히는 비트입니다. 네, 테크노나 하우스도 이런 비트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2: 아 진짜요?
0: 네.
2: 전문이네요.
0: 그렇죠.
2: 대원리 전문.
3: 혹시 요즘에 다시 나오면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은 90년대에 숨은 명곡이 있으신가요?
0: 아 근데 90년대 명곡들이 또 8090 열풍이 오래돼서인지 웬만하면 다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또 있을까 싶긴 한데
3: 저는 이 노래가 90년대 노래인지 모르는데 킨 아세요? 밴드? 영국
0: 아,
3: 밴드
0: 네 알죠.
3: 전 Summer Only We Know
0: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요.
2: Summer Only We Know 캠디가 지금 손을 흔들고 네. 있습니다.
0: 음악 진짜 좋아요.
2: 이게 80년, 90년대 곡이라는 거죠?
0: 아니요, 2000년대입니다.
2: 아, 이건 2000년대.
3: 이거 2000년대.
2: 지금 아예 지금 틀리셨어요, 캔디.
3: 아, 2000년대예요.
2: 대화님께서 지금 약간 소심하셔서 말을 못하고 계셨는데 이거는 2000년대 곡입니다.
3: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0: 네.
2: 아, 재밌네요. 타이밍 예술이었습니다.
0: 네. 그 영국에 조금 우울한 듯한 슬픈 듯한 그런 모던 락 음악이 아주 1990년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2: 네.
0: 거기에 영향받은 밴드들이 2000년대에 확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콜드플레이, 킹 뭐 이런 밴드들.
3: 그러면 혹시 나중에 다시 역주행할 것 같은 M%원 노래를 혹시 추천해 주시나요, 대할리?
0: 뭐 가수로 갈까?
1: 좋다. 아, 그래도 기억해 주셨네요. 네.
0: 아, 예, 무슨 말씀.
1: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아, 엠퍼센드원 곡이 꼭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어떤 노래?
0: 보통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은 좀 밝은 곡인 것 같아요. 저희 곡들 중에서. 사실 역주행하는 곡이
1: 네.
0: 보통은 엄청 센 곡은 아니더라고요. 네, 보통
1: 맞아요.
0: easy
1: 약간
0: listening.
1: 듣기
0: 네.
1: 좋아야 되는 곡.
0: 그래서 저는 뭐 All Eyes on You도 사실 좋고 My
1: 아.
0: Mistake도 사실 되게 좋아요.
1: 저는 사실, 맞아요. Sweet and Sour도 뭔가,
0: 완전
1: 예,
0: 오리지널이죠.
1: 하고,
0: 희도하기
1: 온앤온이랑
0: 싫은
1: 히드하기 싫은 의미가 좀 역주행할 것 같네요.
0: 맞아요.
1: 혹시
0: 사실
1: 온앤온이랑 히드하기 싫은 의미 한번
0: 역주행할
1: 들어보셨나요?
0: 것 같습니다. 네. 아, 음악 대중가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역주행 곡입니다.
1: 네.
0: On and On 그리고 희도하기 싫은 의미 여러분 챙겨
1: 아,
0: 들으시길 바랍니다.
1: 네.
0: 네, 그럼 이렇게 역주행 노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오, 오.
2: 네, 유비포티의 Red Red Wine이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네, 유비포티가 이 레게 히트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히트곡입니다. 영국 싱글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고 빌보드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원래 영국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차트에 오르긴 했지만 상위권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매체의 역학 관계가 바뀌면 역주행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맞아요.
2: 예전에는 라디오가 힘이 엄청났습니다.
0: 아, 라디오.
2: 네. 그래서 이 레드 레드 와인의 역주행은 한 라디오 PD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0: 그때
2: 무대를, 네.
0: 말하셨던 선곡자의 힘.
2: 그렇죠.
1: 오.
2: 레드 레드 와인 부르는 유비포티의 무대를 봤는데 너무 음악이 괜찮은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 음악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튼 겁니다. 이렇게 점점 주변으로 퍼져서 결국은 1위를 만들었거든요.
0: 와, 1위까지?
2: 1위까지 갔어요.
0: 이야, 라디오 관계자 한 분이 계속 튼 덕분에 소문이 퍼지고.
2: 그렇죠.
1: 진짜요? 그러면 저희도 라디오 하니까
0: 네.
1: 엠퍼센트
0: 이제부터 저희는 엠퍼센트 원 곡만 틀으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도. 아, 근데 진짜
1: 신기하네요.
2: 그렇죠. 네.
0: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약간.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레전드냐? 그때는 SNS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1: 야, 근데
0: 하잖아요.
1: 진짜 어떻게
0: 진짜
1: 음악 하나로 승부를 봤네요.
0: 알수 있는 방법이 텔레비전 아니면 라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2: 네.
0: 근데 거기서 다 점령했다는 게 확실히 힘이 세긴 했네요. 라디오가.
2: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0: 아, 좋네요. 오케이.
1: 네. 이렇게 추가로 세곡더 맛보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완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갑자기 땡기네요.
0: 아,
2: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한국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동 청산소. 장항동 정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오늘 심판은 바로 저, 마카야입니다. 오. 두 분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승리의 기운이 대화님에게 향할지 아니면 캠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네.
1: 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사연 읽어볼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Strawberry with Chocolate 06님께서 I dyed my hair purple last night.
3: 오. 네, 어젯밤에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보라색으로 염색. 보라색으로
3: 쉽지 않은데요?
1: 쉽지 않아요.
4: 저 보라색으로 염색한 적 있습니다.
1: 오.
4: 희도하기 신우이.
1: 얼마나 갔죠? 그 보라색. 한 2주?
4: 한 2주도 안 간 것 같은데.
1: 왜냐면
4: 너무 쉽게 빠져.
1: 그런 색을 하려면 또 네. 탈색을 해야 하는데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면 되게 잘 빠져요, 색깔이.
4: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 제 머리가 잘 안 빠지거든요.
1: 안 먹히는 느낌이구나.
4: 이거 되게 잘 빠진 거예요, 지금.
1: 맞아요. 사실 지금 캠디 머리가 완전 노란빛이 약간 은빛을 돌고 있는데
2: 네.
1: 한 탈색 한 몇 번 했지? 5번을 한 것 같은데.
4: 아, 근데 총 7번 했는데.
1: 와.
3: 머리카락 막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2: 부서졌어요, 여기.
1: 진짜. 군데군데 떨어졌습니다.
3: 네.
1: 근데 이게 보라색으로 염색하는데 대활리께서 염색하고 싶은 색깔 혹시 있으신가요?
4: 맞아요. 있으세요, 따로?
3: 저는 그냥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4: 저는 한번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3: 네.
4: 저는요, 약간 핑크.
3: 보고 싶어요.
1: 추천이에요? 아니면 뭐 추첨이에요? 지금 추첨, 아무거나 추첨. 추첨한 거 아니에요?
4: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약간 대월리가 되게 저는 뭔가 되게 귀여우세요.
1: 그쵸?
4: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런 핑크하고 뽀글뽀글 머리 하시면 되게 약간.
1: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아 근데
4: 혹시 대원이 저희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네. 머리 색깔 있으세요?
1: 좋아요, 좋아요.
4: 저희한테
3: 머리 색깔이요?
4: 네네네. 솔직하셔도 돼요. 네,
3: 저도 핑크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저 핑크 살짝 도전해보고 싶긴 했어요. 핑크. 왜냐면 저는 약간 대활리와는 반대로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4: 아.
1: 약간 핑크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4: 핑크 나중에... 하고 싶어요?
1: 아 근데 이게 관리가 힘들어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4: 전 블루 해보고 싶어요.
1: 블루?
4: 네.
1: 아 블루도 좋죠.
4: 남색.
1: 다크 블루 예뻐요.
4: 네.
1: 자 그러면 선곡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네. 머리색을 어젯밤에 보라색으로 염색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선곡을 어떻게 할지 참
4: 준비됐습니다.
1: 궁금합니다. 캠디 오늘 적극적이에요.
4: 저는 오늘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어머나. 그럼 일단 제일 강력한 걸로
4: 자
1: 한번 주세요.
4: 일단 보라색.
1: 네.

0: 어떤 색깔들이 만나야 보라색이 되죠?
1: 빨간색, 파란색?
0: 그렇죠. 빅뱅의 블루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1: 아, 이렇게 두 곡이요?
0: 네.
1: 제가 이것도 신박한 소보네.
0: 왜? 블루랑 레드 같이 오,
1: 아,
0: 엄청 좋은
1: 네.
0: 건데 이거? 오케이.
1: 여기
0: 뭐야 뭐야
1: 반
0: 왜?
1: 정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0: 네.
1: 아, 뭔가 뜸을 들였어요. 아, 뜸
0: 아,
1: 들이면 안
0: 뜸
1: 돼요.
0: 들이면 안 돼요?
1: 아, 뜸 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0: 헛뜸 안 들였는데 진짜 자신감 있게 한 건가 보다. 제 기준 자신감 했는데 자신감 있게 했는데다고
1: 오케이, 그러면
0: 생각했는데요.
1: 대화도 듣고 한번더 들으러 올게요.
0: 오케이.
1: 네.
0: 네. 저는 케이티 페리의
1: 오.
0: Watch It Burn 하겠습니다.
1: Watch it burn.
0: 네.
1: 왜 burn인가요?
0: 왜죠? 케이티 페리가
1: 네.
0: 보라색 염색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그 머리 할때 전성기였어요.
1: 저는
0: 아,
1: 차라리 앨범 보니까
0: 네,
1: 그렇다.
0: 보라색일 때
1: 아,
0: 활동이 아주
1: 캘리포니아
0: 좋았어요.
1: 걸스도 그렇고. 전 차라리 여기서 Watch It Burn 하고 탈색하면 머리 탈것 같이 아프잖아요.
0: 네.
1: 이러면 저 바로 딩동댕 하려 했거든요. 전 탈색이 아프니까 Watch It
0: 어,
1: Burn인 줄
0: 그렇게 할걸
1: 알았어요.
0: 그랬다. 저 그렇게 바꿀게요.
1: 그럼 뭔가요?
0: 네, 그래서 그 Watch It Burn인데요.
1: 네.
0: 보라색 탈색하려면 너무 많이
1: 네.
0: 염색하려면 탈색을 많이 해야 되니까.
1: 네. 아, 네네네. 바꿔 제가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도
0: 무슨
1: 한번
0: 거 말씀?
1: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파란색 아이디어 되게 좋았거든요.
0: 그쵸? 왜
1: 네.
0: 가져가세요?
1: 태극기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0: 네.
1: 저는 애국가 가겠습니다.
0: 아,
1: 동해물과 백두산이. 제가 애국가 그 초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0: 괜찮네.
1: 연습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0: 네, 저 하시죠.
1: 오늘
0: 네,
1: 선곡
0: 저 오늘
1: 여정은
0: 저 하시죠. 오랜만에 에이, 심판이 이긴다고? 아니 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
1: 네, 오늘은 스페셜 날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케이.
0: 그러면 오늘 그렇게 결과 하는 거죠?
1: 네.
0: 어이가 없네요. 그냥
1: 자,
0: 맘대로 가는 거죠, 뭐. 그냥 맘대로 가네요, 진짜. 네, 아무튼 오늘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대화님,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We Are The Night, Goodby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돈 모으려면 뭘 얼마나 끊어야 되나? 이걸 계산해주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요? 목표 금액만 입력하면 생활 습관을 돈으로 바꿔 보여주는 거죠. 노트북을 사려면 치킨 120번 참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커피 3잔 줄이면 11개월 뒤 일본행 비행기 티켓 값이 생깁니다. 이거 가계부와는 다르죠.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려면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막연했던 일도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영어를 잘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큰 목표보다 오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목표를 작게 쪼개면 시작과 과정 모두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나저나 이브닝 스페셜 4주 들으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Colby Calais, Brighter Than the Sun.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3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목표 한계에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 앱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노트북을 사려면 치킨 120번 참으면 됩니다. 저는 원래 1일 1치킨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겠군요.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마유가 노트북 사려고 치킨 120번 참고 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사비로 노트북을 사주셨는데 그 노트북이 랩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책일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 랩탑 사주는 거 기대했는데 공책이 웬 말입니까?
1: I'm sorry I did that.
0: 아, 굉장히 실망이에요. 안 되겠습니다.
1: Okay, next time I will remember to get you a laptop.
0: 네.
1: For sure.
0: 한 4개월 걸리죠.
1: Well, you know, I mean, the prices have increased. All those chips are so expensive.
0: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okay. 마음만은 감사합니다.
1: Right, I'll try. 네.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내년 주 5일째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0: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1: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0: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1: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0: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1: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세 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0: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1: 내년 주 5일째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라고 뉴스가 나와 있어요. 2027년이 6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내년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 하루 더 쉰다고요?
0: Yeah. So it was at 118 days off. And next year, it's projected at 119 days. Mm-hmm. And there will be 10 extended breaks of 3 days or more. So this is all good news okay. for people who work, you know, 5 days a week.
2: Not us, not for us, right?
1: 제가 너무 슬픈 목소리였나?
0: I'm also very sad.
1: okay. 지금 휴일 총량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이제 하루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지만 요일 배치에 따라 또 체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달력이 나오면 진짜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대략 한 1년 중에 30% 정도를 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0: That's pretty great.
1: 그런 거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파이팅하면 될 것 같아요.
0: Oh, absolutely. Because you know, I remember when I came to Korea, it was right at the tail end of working on Saturdays.
1: Okay.
0: And like going to school on Saturdays,
1: right.
0: and I thought,
1: yes.
0: oh my goodness. And so times have changed.
1: 시간이 진짜 많이 변했죠.
0: Oh, yeah.
1: 그때는 뭐 토요일에 일하고 학교 가고 당연했는데, 그렇죠?
0: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1: 내년 주 5일째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숫자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119, 119이 나왔는데요. So, 지금 일하는 employees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처럼 뭐 self-employed 된 사람들을 말고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 5일째 직장인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they'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0: 이라고 했네요.
1: Anytime you hear like, oh, I get a day off, is always a good thing.
0: 어, 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1: Oh, that's right. So this is a really great expression. It comes this way. So you can take something off, or you can get something off.
0: Right.
1: Okay. So here you get 119 days off, which is kind of like when you get it, it's like someone's giving it to you. But if you're going to take a semester off at school, you are making that decision.
0: 와,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가 get하고 take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며칠 off만 안다고 문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ither get을 붙이거나 아니면 take를 쓰는데 get 뭐 how many days off 이러면 뭔가 주어진 느낌. 어, 나 며칠 off 받았어. 이런 느낌인데 take를 쓰면 굉장히 내가 의도적으로 뺀 느낌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So I took 뭐 a semester off from school.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Yeah, that's right.
0: All right.
1: And you can also say when are you off?
0: 그냥 adjective처럼 그냥 써버릴 수도 있겠네요.
1: Yeah, just to use the word off, like when are you off?
0: 언제 off야?
1: Which means when do you stop working?
0: Oh, nice. Right. 어, 지금 off라는 말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Alright, so get 며칠 off, 며칠을 뭐 휴일을 받는다. 그리고 take 며칠 off 이렇게 하면은 며칠을 휴일로 빼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oliday는 알겠는데 그때 쉬는 거예요. Breaks, right? 근데 extended day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선.
1: Well, we did learn this past week the word extensive comes from the word extended.
0: Right.
1: Extend. So when you extend something, it means to make it longer than usual. So here, extended holiday breaks, so typically maybe it's one day.
0: Right.
1: Oh, but it becomes 3 days. It becomes a longer holiday than usual.
0: 늘어난 거네요.
1: Yes.
0: Okay, so extended holiday breaks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늘어났으니까 길어진 연휴, 뭐 연장된 휴가 기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긴 break는 falling on Lunar New Yea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 연휴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s. So to fall on means that it happens on a particular day or date. So and there is a feeling like there's a reason why it's fall. It's like, oh, so it happens that it's this day.
0: Okay.
1: Yeah, this right. particular day. So it is that feeling of like just falling. What a coincidence.
0: 아, 어쩌다 보니까 happens to be.
1: It happens to be.
0: On 언제?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Okay. So you're going to be like, my birthday falls on 이렇게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너무 formal하기도 하고.
1: Well, it could, you could say, well, my birthday falls on Christmas Day.
0: Okay. 그렇게 쓰면
1: you can.
0: 아, 그거는 날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또 크리스마스에 이게 딱 떨어지네. 아, 정말 딱 떨어지네.
1: 딱 떨어지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So fall on 하고 나서 어떤 날이라고 하면 여기선 우연이란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면서
1: That's right.
0: 겹치는 언제랑 겹치는 어떤 날에 해당하는 정도로 해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So fall on Lunar New Year. 여기서는 설 연휴와 겹친다. 가장 긴 브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ext year, employees on a 5-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weetbox with We Can Work It Ou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음 페이지로 잘 넘어가지 않죠. 왜냐면 저만 해도 뭔가 서치를 하던가 물건을 살 때도 페이지 1에서 심지어 그것도 앞 위에 있는 것만 보통 보게 되고 굳이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넘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샘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Completely agree with you.
0: Okay.
1: I don't think I've ever gone to the second page of any platform-based services.
0: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It's true. Right. And then, you know, they also rank these places
0: exactly.
1: or things. And you know, you think, oh, okay. You automatically think, oh, they know what they're doing.
0: I mean, there's got to be a reason why it's on the first page, right?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인기가 있는 거겠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usually 보통 reviews들이 많거나 뭔가 많은 것들이 상단에 있으니까.

0: 그 뒤를 넘기지 않는 거죠.
1: That's 그러니까
0: 대부분이 이제 첫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좀 핵심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Right. Right. So this study proves that what we do
0: right.
1: is we're not the only ones.
0: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1: That's
0: 네.
1: right.
0: 자, 이제는 뭐 온라인 플랫폼 없이 쇼핑도 어렵고요. 소비자 스스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0: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이렇게 주어가 잡혀 있는데요. Platform-based and service라는 건 어떤 서비스를 얘기할까요?
1: Basically, these are the apps or sites that connect you to other sellers.
0: Okay.
1: Okay. Or it connects you to users. And they're kind of that middleman.
0: All right.
1: Basically. They're making connections between consumers and you know, the sellers.
0: 아, 여러 상품들을 여러 셀러들이 파는 것을 한 군데 모아둔 그런 플랫폼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I mean, we know Amazon
0: right.
1: happens to be one and we have there's
0: yes.
1: a, there's several
0: the
1: here
0: ones,
1: a big
0: right.
1: one, something Ung is here in Korea.
0: Yes.
1: That is a platform-based service.
0: Ah, okay. So, platform-based services. So, 플랫폼 기반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왕이면 이거 알아가는 김에 무슨 based라고 하면 뭔가를 기반으로 하는 라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된 것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나중에 이제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Subtle tweaks는 뭐가 될까요?
1: Okay, so first of all, a tweak is a very small change.
0: Right.
1: A slight adjustment to, you know, not dramatic. And subtle just means it's very quietly done. It's not so noticeable.
0: Okay,
1: right?
0: 티 안 나는 거.
1: Yes, that's right. So just a little slightly. However, just that slight change can have a big impact.
0: 와, 그럼 조금만 바꿔도 이게 확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불공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1: Totally.
0: Right. 그래서 tweak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 이미 그거 자체도 아주 약한 미세한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 Yes.
0: 그런데 심지어 그 앞에 subtle 이게 원래는 은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더욱더 정말 조금만 조정해도 이것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1: Totally.
0: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Subtly 아니라 발음이 어떻게 되죠?
1: Oh, that's right. The B is almost you can't hear it. So it's subtle.
0: Subtle.
1: Yeah, right. subtle.
0: 심지어 이렇게 작은 subtle한 tweaks to search rankings만으로도 alone can significantly 아주 상당히 많이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ew가 나왔어요?
1: Yeah,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word. It's S-K-E-W. So skew is basically like usually, okay, think of a straight line, okay? If it's skewed, it's slightly tilting. That's what skew means.
0: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1: That's right.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when you have a pile of paper and it's not straight up, but it slightly tilts. That's skew.
0: 아, 그러면 skew 됐다는 거가 옆으로 예를 들어 종이를 이렇게 싹 쌓아 올리면 무게든 뭐가 됐든 간에 옆으로 찡.
1: That's right. It doesn't fall over, but it is skewed.
0: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뭔가 불공평함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쵸?
1: So here, that's right. When you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t means that it kind of unfairly kind of tilts in a certain direction so that you make that decision.
0: 누군가가 그것을 막 manipulate을 해가지고
1: yes,
0: 잘못되게.
1: That's right.
0: So skewed 스케이라고 하는 게 SKEW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왜곡하다 혹은 치우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Final Purchase Decisions. 최종 구매 결정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불공평하게 왜곡한다.
1: Yeah.
0: 그럴 수가 있다. 조금만 바꿔도.
1: Right.
0: Right. 자,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1: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40년간 파충류 뼈인

0: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 남극 최초 공룡의 것이었다고요?
1: Yeah, this is a fascinating discovery. Mm-hmm. So they found this fossil in 1985 and they put it away and they mm-hmm. thought, okay, it's a large reptile bone.
0: Okay.
1: But then they actually studied it again and they found that it belonged to a titanosaur.
0: Mm-hmm.
1: Okay. So what's interesting is that this kind of showed mm-hmm. that these dinosaurs lived in Antarctica
0: right.
1: during, you know, 82 million years ago.
0: Mm-hmm.
1: And that Antarctica right now, as we know it, is just full of ice, very cold.
0: Right.
1: But it was once a warm, forested environment.
0: 와,
1: that is 안 가네요. The discovery.
0: Okay. 그러니까 1985년에 이제 채집된 그런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거 굉장히 큰 그냥 파충류 뼈구나라고 해서 보관을 해둔 거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거 뭔가 공룡 꼬리뼈랑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면서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다.
1: Yeah.
0: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근데 사실 이게 공룡의 꼬리뼈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 공룡이 남극에 서식을 했던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남극이 우리는 이제 추운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1: yes.
0: 여기가 한때 온난한 숲 환경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뭔가 뒷받침하는
1: right.
0: 증거 자료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1: Yeah. And that you know now because it's all covered in ice, it's very hard to find any fossils.
0: Right.
1: So this is a big discovery.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0: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ossil이라고 여기서 나온 fossil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at spent 40 years를 보냈는데 misfiled in a drawer.
1: Yeah.
0: 이렇게 돼 있던 화석이네요.
1: Now, our young listeners may not understand the idea of filing
0: right.
1: things in a drawer.
0: Right.
1: My first part-time job was to file things in a drawer.
0: Okay.
1: Right? So when you misfile it, it means that you put it in the wrong place.
0: Mm-hmm.
1: That you put it in a place where it's not supposed to be.
0: Right.
1: And it was there for 40 years.
0: Oh. 이거 그냥 파충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진짜 파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파일에다가 이렇게
1: 여러분들
0: 컴퓨터 파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yeah.
0: 그래서 정말 걸쳐놓는 거 있잖아요.
1: That's
0: drawer에다가.
1: Right. Yes.
0: 그래서 거기다 서류를 넣고 보관한다라는 뜻으로 파일 썼었는데 그게 misfile 돼 있으니까 잘못 보관이 된 거네요. in a drawer. 그래서 서랍에 잘못 보관된 misfiled in a drawer.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fossil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게 reclassified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 Okay. So in science, there is the classification system.
0: Mm-hmm.
1: Basically, they classify, they put animals, they put stones, they put anything that's part of nature mm-hmm. in a certain category.
0: Right.
1: Right. So this idea of to reclassify mm-hmm. means that wait a second, it's not a reptile bone.
0: Mm-hmm.
1: Oh, we need to put it in this category.
0: 아,
1: the dinosaur category.
0: 다시 넣어야겠다.
1: Yeah.
0: 오케이, 그러면은 정말로 classify 한다는 것 자체가 categorize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1: Very much so.
0: Okay, so 분류를 하다라는 뜻인데 classify가 앞에 re가 붙으면서 다시 재분류하다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0: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it is a titanosaur tailbone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꼬리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light을 어딘가에 shed 한다는 거. 원래 shed는 you know you shed tears
1: Oh,
0: right?
1: Yeah.
0: You shed weight. Mm-hmm. 이런 식으로 뭔가 흘려서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in this case, no. Shed means to kind of show. Uh-huh. So shed light is the expression.
0: Right.
1: So two things can happen. If you shed light on something,
0: okay.
1: It could mean that something was confusing and you're making it clear,
0: okay.
1: more understandable.
0: Ah.
1: But here, if you shed new light, aha, mm-hmm. This is something new.
0: Mm.
1: They are revealing something new.
0: Mm.
1: Right. So two ways we can use this expression.
0: 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뭔가 빛을 비추듯이 하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밝혀내는 mm-hmm. 것을 shed new light on something.
1: That's right.
0: Okay. So 이왕이면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on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어딘가에 아, 새로운 빛을 비춘다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극이 사실은 공룡이 많은 그죠 dinosaur rich and habitat 서식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하면서 밝혀낸 거네요.
1: New info.
0: 빛을 비쳤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Happy Kids School with Puff.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0: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1: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3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는 정말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피자 빨리 먹기 대회는 들어봤지만 아니 피자 3판을 31초 만에 아니, 혹시 설마 이거 아니겠죠? 냉동 피자 사다가 31초
0: no.
1: 돌린 건 아니겠죠?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0: No. Richard Delsed is his name. He's a Domino's pizza manager from Virginia. Mm-hmm. And basically three large pizzas, one pepperoni, one mushroom, and one cheese in a total time of 31.22 seconds.
1: 아니, 토핑도 다르다고요?
0: All three different types of pizzas.
1: 와.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뿌리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Oh, 치즈 뿌리고 하는 것만 해도 반죽 한 3일 걸릴 것 같고요. 정말 영상을 보면 정말 그 하나의 매직 쇼를 하는 것 같아요.
0: You that's a nice way to say it. It's like a magic show. He's like doing tricks.
1: Yeah.
0: Well, you know, and he got a $5,000, you know, dollars, a trophy and a championship belt.
1: 와, 상금.
0: Good for him.
1: 아, 그러니까 상금 $5,000도 받았고 그리고 트로피에 뭐 챔피언 벨트까지 수상을 했다고
0: yeah.
1: 하니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이게
0: That's
1: 약간의
0: great.
1: 스포츠 같기도 하고요.
0: Yeah.
1: 한국에도 이 같은 대회에서 세 판을 1분 만에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먹는 걸로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1: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3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So he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이렇게 했는데 in just 그러면 이것만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만 딱 채워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obviously, right?
0: Okay.
1: 근데 title를 earn 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0: And the operative word, the key word is earn, E-A-R-N, which means that you get something through a lot of effort or skill.
1: Mm-hmm.
0: It is different from just saying he got the title.
1: Right.
0: He really earned the title.
1: Mm-hmm.
0: Just like you earn money, you don't work I mean, obviously, if you earn money, you're probably going to work.
1: Mm-hmm.
0: And you're going to work hard.
1: Right.
0: Right?
1: Yes.
0: So that is the idea of this word earn.
1: Mm-hmm.
0: So you can earn a good reputation.
1: Mm-hmm.
0: You can earn someone's respect. All of these things means that with time and effort and energy, you got it.
1: 아, 단순하게. 자, 여기 타이틀 있어요. 여기 돈 있어요. 해서 그냥, I got it. Get 한다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0: Oh, totally different. So you don't just get respect. You got to earn your respect. That's
1: right.
0: how I feel.
1: 뭐 진짜 if you want my respect, 그러면 earn it.
0: Earn it.
1: Get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0: No.
1: Get은 왠지 그냥 주어지는 느낌 좀 드네요.
0: That's right.
1: Okay, so earn 자체는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얻는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타이틀을 earn한다, 타이틀을 얻다, 칭호를 받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1: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So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어떤 기술 실력 얘기할 때는 보통 skills로 복수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느 쪽에서의 skills로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냐면요.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지금 여러
0: okay.
1: 가지가 너무 많은데
0: okay.
1: 자, 일단은 dough stretching 얘기해 주세요.
0: Okay, I think everybody has seen someone make pizza and they stretch the dough.
1: Right.
0: They kind of swirl it around. Uh-huh. So it gives them so that you can make it kind of bigger.
1: Mm-hmm. It's and not thinner easy, too, right?
0: And thinner. This is not easy. Mm. I've tried to make pizza at home.
1: Oh, you did?
0: I tried. I tried.
1: Okay.
0: I tried. And the dough, uh-huh. you got to stretch it. It's not easy to do.
1: Mm.
0: So it's a skill. It's
1: 뭐,
0: a skill.
1: 뭐 어떤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할 때?
0: Well, it's not even.
1: Mm-hmm.
0: Like, you stretch it, it rips.
1: Oh!
0: Yeah, so you have to stretch. It takes a lot of skill to stretch the dough.
1: 아, 그러면은 어. 그 dough라고 하는 거가 그걸 stretch 한다는 거가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잘못하면 어느 쪽은 되게 뭔가 두꺼운
0: Thick.
1: 느낌이고
0: uh-huh.
1: 어떤 쪽은 아니고
0: yeah.
1: 어떤 쪽은 막 찢어지고
0: yeah, that's
1: 이럴
0: right.
1: 수가 있겠네요.
0: Totally.
1: Alright, so dough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죽. 그리고 그것을 stretching한다. 말 그대로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쪽에서의 또 스케일이 필요하냐면요.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 나왔네요.
0: Yeah, you may think that pizza happens automatically. No, there's a reason behind all the toppings and the layers.
1: Uh-huh.
0: Because they say like, that's why the sauce goes first.
1: Right.
0: And then you got a cheese and all the other thing goes on top
1: right.
0: because you don't want it to get wet.
1: Mm-hmm.
0: There's a lot of things that go on.
1: 아니네요.
0: Oh, yeah.
1: Okay.
0: Yeah, and how much sauce you put on there.
1: Uh-huh.
0: And how many toppings you put on there. This is all very important.
1: 신기해요, 진짜. 아래다가 뭐 토마토 소스를 넣고 위에 치즈를 얹고.
0: There's a reason why.
1: 페퍼로니
0: yeah.
1: 막 이 조각들을 막 올리고.
0: Yeah.
1: So, 지금 쌤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put on 어디 put on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0: Mm-hmm.
1: 그러니까 뭔가 put은 놓는 건데 결국에는 place 시키는 것도 put과 마찬가지로 놓는다라는 느낌이
0: right.
1: 되겠네요.
0: Mm-hmm.
1: So 여기서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를 하면 토핑을 놓는 것 한마디로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0: Precision. Precision. Overall means like the whole thing, right?
1: Mm-hmm.
0: And precision comes from precise.
1: Okay.
0: So it has to be exact.
1: Uh-huh.
0: You know, you have to be consistent. And you got to make sure that it's placed exactly the way it is.
1: Uh-huh.
0: And the amount. And everything has to be precise.
1: 정확성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0: Absolutely.
1: 근데 overall을 쓴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스텝도 좀 precise하고 두 번째 스텝도 그렇고 이렇다는 느낌일까요?
0: So overall means mm-hmm. from A to Z.
1: Right.
0: So it's not just one area, but mm-hmm. like the whole thing.
1: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치즈도 잘 뿌리고.
0: Yeah.
1: 그리고 뭐 페퍼로니도 잘 올려놓고.
0: Yeah.
1: 그 간격도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0: That's right.
1: 아, okay. So 완벽, 그러니까 perfection보다는 좀 아닐 수는 있겠지만
0: mm-hmm.
1: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다. 꽤
0: That's right.
1: 정확하다라는 mm-hmm. 뜻이 되겠네요. Overall precision.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1: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ubtle tweaks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subtle도 그렇고 tweaks도 그렇고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느낌 들어가요. 그래서 미세한 조정, 작은 수정이죠.
0: The design needed subtle tweaks.
1: 디자인을 조금 아주 미세하게 손봤어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딘가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Falling on Lunar New Year. 설 연휴와 겹치는 어쩌다 보니 그때로 딱 떨어지는
0: My birthday is falling on Lunar New Year.
1: 내 생일이 올해 설 연휴랑 겹치네. 막 이러면서 선물 두 번 사줘.
0: Okay, right. 그렇죠? That's right.
1: All right. 자, 그리고요. Shed new light on something.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다 정도가 되겠죠.
0: Her explanation really shed new light on the issue.
1: 걔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 내가 모르는 사실을 밝혀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뭐 몇 days off, 무슨 take 몇 days off 하는 거. off day를 좀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다. 그렇죠? 며칠 휴가를 내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연간 휴일을 얘기를 days off라고 할 수 있죠.

0: I wish I had 200 days off every year.
1: 너무하네요. 네.
0: 아.
1: 나도 1년에 200일 쉬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라고 하면 최종 구매 결정을 좌우한다 정도가 되겠죠.
0: Reviews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1: 후기가 최종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죠. 자, 여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one of my favorites, Four Non-Blondes with Yo, Mayu Sam.
1: Yes.
0: What's up?
1: What's up? 자,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 하고요. Deep Dive Daily.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팝 아트 화가죠. 데이빗 호크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 6월 호크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1: Yes, we did, and he passed away. Mm-hmm. And you know, I tell you, this isn't a painter that I really enjoy. Mm-hmm. Just his coloring mm-hmm. is just fantastic. It's just my style.
0: 확실히 아트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제 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No, it's not that, but I just do appreciate it very much. You know, these days we've got the Damien Hirst and Jeff Koons. These are some really hot, like modern painters, I mean artists. But before that was David Hockney.
0: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색을 좀 잘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오늘의 기사는요. 데이빗 호크니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0: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Never wavered라고 했는데 waver 한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다, 뭐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일관성을 유지했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팝아트 대표 작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을 오가며 활동을 했고요. 밝은 색감과 실험적 표현으로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죠. 그 영향력은 미술을 넘어 패션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전통적인 남성복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색과 스타일로 디자이너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호크니가 어떻게 스타일의 상징으로 불리게 됐는지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4개 파트로 나눠서 만나볼 건데요. 호크니는 젊은 시절 럭비 셔츠와 낡은 운동화부터 80대 모즈풍 트위드 수트까지 시대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실밥이 터져나온 낡은 재킷 차림, 피스타치오색 재킷과 큼지막한 리본 넥타이 등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한때 노란 크 땡땡을 신고 찰스 국왕을 만났는데 색 선택이 훌륭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남긴 스타일 분위기 먼저 만나볼게요.
1: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0: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Hock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1: 그는 짝짝이 신발에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재킷을 걸친 미술계의 익살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조용하기보다 유쾌하고 과감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후클리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불리며 남성복에 색을 입히려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영감이 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진짜... 뭐 남자도 컬러풀한 거 입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0: Oh, sure.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핑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Sam, you know I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 wear brighter colors. They look really good on you.
1: 밝은 거로 한번 가볼까요?
0: Yeah, let's do it.
1: 뭔가 영감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0: Okay, and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let all the listeners know, as we do the four parts, you may come across a lot of words you do not know.
1: Right.
0: And don't feel bad. It's just written in a very literary way. Because we're talking about an artist.
1: That's right.
0: We're talking about fashion. So they use words very poetically and literary.
1: 맞아요. Yeah. 특히 이런 아트 관련돼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쓰는 사람마저도 그 내용과 조금 블렌드가 될 수가 있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0: That's
1: 그러다
0: right.
1: 보니까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뭐 시적인 거 아니면 문학적인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부담을 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s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1: 그는 짝짝이 신발에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재킷을 걸친 미술계의 유쾌한 익살꾼이었습니다.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즐거움과 과감함을 마음껏 뽐내는 스타일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so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부터 아마 생소한 분들이 이게 뭐라고요? 라고
0: What?
1: 하셨을 거예요. Jocular gesture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나요?
0: Okay, this is not a word that we often use, but a gesture basically comes from like medieval times.
1: Right.
0: These were the comedians of the medieval times.
1: Okay.
0: The people who made the king laugh, you know? Like, you know, say funny things.
1: Okay. 그러면 여기서 jocular에 joke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단어가?
0: Okay, so however, jocular means someone who's very playful. It kind of goes together, very lighthearted, sense of humor. So it is the person who is very funny and playful.
1: 아,
0: yes.
1: 그럼 긍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0: Oh, absolutely.
1: 이거를 무슨 뭐 stupid으로 쓴다든가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So jocular이라고 하는 건 익살스러운, 그리고 jester이라고 하면 광대, 익살꾼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mismatched and shoes를 신고 그리고 sport coats를 입었는데 그런 것들이 fit for Disney cartoons라고 얘기 나왔네요.
0: Okay. So suitable for Disney cartoons. Okay. Fit for means that they were so like you know, almost like they're from an animation,
1: right?
0: The way he dressed. Yeah, that it seemed like he could fit right into a Disney cartoon.
1: 아, 그러면 fit for something 하면 뭔가에 어울리는, 어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Disney cartoons에 fit for 한다는 것은 결국에 거기에 맞는다. 결국 디즈니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0: Yes.
1: 자, 그리고 그의 옷은 whisper, 속삭이지 않았대요.
0: yeah,
1: 속삭이지 않아요.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0: Yeah.
1: 와,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0: It is, right? So the way he dressed was very loud. That's what it's saying. But loud in the way that mirth is actually kind of an old word that you hear in the literary world.
1: Okay.
0: It means like genuine joy and laughter and, you know, very similar to jocular.
1: Okay.
0: And excess means it's too over. It's too much.
1: Too oba.
0: yeah, that's right. Right. So it's like someone may look at him and go,
2: Whoa, like, okay, that's a little
3: that's
2: too
3: a little
2: much.
3: too

0: much. 조금 과할 것 같기도 한데요.
1: Right.
0: 아, 오케이. So 그의 옷이 whisper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너무 뻔하고 밋밋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roar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이 으르렁 거리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으르렁 거렸다. 그런데 mirth라고 하는 거 joy. 그리고 좀 과함, excess와
1: Yes.
0: 함께 roar 했다는 건 정말 튀었다라는 뜻이 될수 있겠네요.
1: Right.
0: 연결해 볼게요.
1: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0: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왜 나는 저렇게 못 입을까?
1: Yeah.
0: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Hockn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0: 호크니는 워낙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주 언급돼 남성복 디자이너들에게 하나의 기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남성복에 색을 더 입히고 싶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 중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너무 그 스타일 아이콘 하면 예로 많이 들어지는 것이 하크니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는 뭐가 됐냐면 디자이너들에게 North Star가 되었대요. 물론 이제 아무 디자이너가 아니라 남성들에게 좀 컬러를 입히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북쪽의 별이요.
1: Yeah. The North Star traditionally, when they, of course, long time ago, sailors looked at the North Star for guidance. So when you call someone a North Star, they are your inspiration. They are your guiding principle. Oh, I want to do what he does. Or if someone is your North Star, you have so much respect for them, you want to copy that.
0: I want to follow his
1: Yes.
0: path.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So, North Star이라고 하는 거, 북쪽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아,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처럼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uiding light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표현이라 볼수 있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jester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Hockn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Pink Sweats with At My Worst.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크니의 스타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독특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입으면 어색할 옷이나 액세서리도 호크니가 입으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따라하기 어려운 개성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다음 파트 만나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호크니는 남들이 입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옷도 자기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화려한 리본 넥타이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행커치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호크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도 있지만 패션의 완성은 스타일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 Totally.
0: 그냥 아예 스타일이 타고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쌤도
1: just...
0: 쌤도 약간 그런 느낌.
1: Oh my, you know really? Thank you very much.
0: 뭔가 이게 딱 그 날에 따라 일부러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no.
0: 약간 밝은 분위기의 날에는 그런 걸 입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Really?
0: 저는 어떤 거 입는 줄 아세요?
1: What?
0: 가장 손에 가깝게 집히는 옷.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1: I like your style.
0: 슬프게 넘어갈게요.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0: 호크니는 남들이 입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옷도 자기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Hockney가 할 수 있었던 것은 the absurd. absurd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도 되지만 우스꽝스러운 것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었대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0: 화려한 리본 넥타이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행커치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 뉴스를 쓰신 분은 굉장히 소설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그 액세서리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다른 사람이 만약 입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걸쳤으면 clownish 했었을 그런 액세서리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네요.
1: Mm-hmm.
0: 어, 여기에 지금 clown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1: Well, they would look like a clown.
0: Mm-hmm.
1: Okay. Now, normally a clown is not a bad thing. You know, they entertain kids. Mm-hmm. But if you call an adult like, oh, he's such a clown, it has a negative meaning. He's kind of goofy. He's ridiculous. He looks silly.
0: 맞아요. 거의 조롱하는 수준의 단어잖아요. 남을. 그래서 clown이라고 하는 건 광대. 남을 기쁘게도 해주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clown하다고 부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광대 같다. 좀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so clownish 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negative한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입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액세서리들 를 얘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foppish bow tie를 알려주세요.
1: Okay, the word F-O-P-P-I-S-H. You will probably not come across this word, but it is an old word, and it means it's very flashy. And it's kind of like, you know, it's shallow and flashy and vain.
0: 약간 이런 건가요? You're trying too hard.
1: Too hard, yeah.

0: 멋져 보이려고.
1: Oh, it's, okay. it's too much. Yeah.
0: All right. So bow tie는 당연히 나비 넥타이인데요. 그냥 bow tie가 아니라 farfetch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치게 멋을 부린, 그렇죠? 좀 아우 너무 꾸몄다, 너무 노력했다 정도의 형용사 여기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or a pocket square. 그 pocket square라고 하는 것은 뭐 정장 같은 거 입을 때 여기 위에 상의 파켓에다 넣는 정말 말 그대로 사각형 모양의 것이 되겠죠. 근데 어때 보이냐면요.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Okay, so the Korean translation doesn't quite capture this description. Right. So puking means to throw up, right?
0: Yes.
1: So this chest pocket, the square, pocket square, is so loud, and it stands out so much. It's as if it's coming out of his chest square.
0: 와우, 희한하게 표현을 했네요.
1: Yeah.
0: 자, P-U-K-E는 정말 throw up 같은 거죠.
1: Yeah.
0: 뭐 구토하다 이런 뜻인데요. 특히나 좀 강한 그런 구토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마치 그의 chest pocket에서 정말 그만큼이나 퓨크하는 만큼이나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긴 그런 pocket squar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저런 거 입으면 너무 과하다 이 생각을 좀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just looked organic on him.
1: And,
0: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Now this is a word that we can take with us. All the other ones are just like, okay, this is what it means.
0: Okay.
1: Organic, everybody knows 유기농. But we also use this word to mean natural. Something that happens naturally or something that is natural. So if it looks organic on him, it means that it looks natural on him.
0: 자연스러워
1: like there's
0: 보인다.
1: Nothing wrong with it.
0: It doesn't look too much.
1: No.
0: Looks okay.
1: It's totally fine.
0: 왜냐면 그 사람이니까.
1: Style.
0: Okay, so organic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유기농의 이런 뜻도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natural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look organic, 자연스러워 보이다. 자, 마지막 연결할게요.
1: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네, 스타일은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죠. 호크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Some people just have it.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의 타고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요.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If something emanates, it's as if light or sound, it kind of radiates outwards. It like sends a vibe out. Okay? So emanate here from their very being. And this very being means the core or the essence of that person.
0: Okay.
1: So it's like his style, he doesn't have to do anything. It just comes out.
0: 그 사람은
1: naturally.
0: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1: yeah.
0: 그 뭔가가 나와 이런 느낌이죠. 후광이 확 나오고 그렇죠. Alright, so emanate 한다는 것은 정말 뭐 빛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발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from their very being이라고 했는데 very는 강조를 한 것뿐이고요. 그들의 being 여기서 being은 뭐 presence가 될 수도 있겠고 existence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그 사람임인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가만히 있어도 이거죠.
1: Yeah.
0: Okay,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네, 노래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Michael Bublé's Sw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크니의 패션은 특정 시기에 멈춰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색과 옷차림을 계속 바꿔가며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는데요. 그의 작업 방식처럼 스타일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변화하는 스타일, 다음 내용 만나볼게요.
1: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His stamp of flaxen hair, chunky spectacles, and impish expressions. But what was so inspiring about his fashion sense was that he never gave up. His style, much like his working process, recall those polarizing iPad paintings, continued to shape shift as he aged.
0: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와 두꺼운 안경, 장난기 어린 표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며 작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패션도 끊임없이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1: Me too.
0: 계속 젊은 감성과 그때 꼭 뭐 어린 감성이 아니어도 yeah. 그때 계속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1: I think playfulness is one of the best things for anti-aging.
0: Right. 저 계속 playful하게
1: like, You are very playful.
0: 막 이러면서 막
1: 장난꾸러기
0: 막 목을 막 움직이면서 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His stamp of flaxen hair, chunky spectacles, and impish expressions.
0: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와 두꺼운 안경, 장난기 어린 표정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그의 뭔가 외모나 스타일에 constants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1: It's an interesting way how it's written because we know the word constant, mm-hmm. but not as a noun form like constants.
0: Right.
1: Right?
0: Constant는 그냥 adjective로 뭔가 꾸준한이라는 느낌 아닌가요?
1: Yeah. So it is very similar in the sense that these constants means mm-hmm. things that are always there, mm-hmm. that are fixed, right?
0: Right.
1: Everything.

0: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호크니를 두고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신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옷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 호크니를 바라본 패션 업계의 평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0: 한 런던 남성복 브랜드 대표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호크니는 옷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스타일을 잘 알면서도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 같은 것도 잘 꿰뚫어 보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짝 트윅을 해가지고 바꾸기도 했다. 이런 yeah.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0: 런던 남성복 브랜드 드레이크스의 대표 마이클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크니는 늘 어떤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없었고 그저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듣는 게 하나 나왔어요.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하면서 이어가는데 There's always a feeling.

0: feeling도 아니라 this feeling이라고 얘기해요.
1: Yeah.
0: Right.
1: So when you say this, you're talking about some emotion or sensation that you're experiencing. Mm-hmm. But it's kind of hard to explain.
0: Mm-hmm.
1: I have this feeling. But what is it? I don't know.
0: 그러니까 이게 yeah. 우리말로 하면 되게 어색해요.
1: Yeah.
0: 나 이 감정 있는데 뭐 이 감정? 그게 무슨 말이야?
1: Right.
0: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this가 약간 some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ey, I know this girl, right? 이렇게 하면 난 이 여자를 안다. 엄청 우리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I know some girl인데 내가 그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Oh, yeah.
0: 느낌 괜찮나요?
1: Yeah,
0: 네.
1: 느낌 좋아요.
0: Yeah. feeling 좋군요.
1: Okay, yeah, so, right.
0: There's always this feeling, 어떤 feeling이 있는데요, with hockey.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볼게 하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He never felt trapped. 라고 돼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he was not confined to you know, social rules or conventional ways, the traditional ways,
0: okay.
1: right? He always had a sense of freedom and choice in his art, in the way he dressed, right? So that's why it says he never felt trapped.
0: 아,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가 트랩을 당했다고 하면 갇혀버린 거잖아요.
1: Yeah.
0: 실제로 갇힌 것도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1: Yeah, well, I mean, literally, if you're trapped, you're stuck. You can't move, you can't get out.
0: Right.
1: So sometimes people say like, you know, if they're not in a happy marriage, they say, I feel trapped. No, really.
0: 아,
1: yeah, people do say that. Yeah.
0: Okay, so 진짜 가다가 무슨 덫에 걸려가지고 트랩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아, 내가 뭔가 갇힌 기분이야 라고 할 때도 trapped를 쓸 수가 있군요. I feel trapped. 이렇게.
1: Yeah.
0: 근데 he never felt trapped니까 뭔가 결코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뻔한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He 그쵸? felt free. Right. So like he did whatever he wanted to do, basically.
0: Right, right. Okay, 연결해 볼게요.
1: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0: 네,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비틀어 표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intelligent enough, 충분히 굉장히 똑똑했다, 그죠?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하고, 뭐가 classic 하고, 그죠?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요소를 충분히 알아볼 정도로 똑똑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S-U-B-V-E-R-T, subvert 이 동사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1: Why?
0: 어려운 단어니까요. 화가 나요.
1: Oh, so this is a really important word, actually. And if you subvert something, it means that there are certain rules and certain power expectations, certain social expectations. And if you subvert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kind of like rebelling. You're kind of, you know, challenging and you're going against the norms and expectations. That is the idea of subverting something. So oftentimes, a lot of artists, you know, they all subvert things. You know, they don't go by the norm or the traditional ways. That's why they're artists.
0: 뭐 제가 뭐 이게 예술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을 깨고 싶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subvert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땐 그냥 단순하게 뒤집다, 뭐 비틀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정해진 룰에 반하여 간다 이런 느낌을 좀 go against something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Right. So he knew the classical, the traditional. He knew the basics, the foundation. He knows all that.
0: All right.
1: But he took that and said, "No, I'm going to do it this way."
0: Okay. So 뭔가 subvert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는 그런 개념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거나 비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그 굉장히 어려운 급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SAT 급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난 영어를 포기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In his way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Yeah, mm-hmm. that's right. In his way. He did it in his way. Meaning, he did it according to his style.
0: Okay.
1: According to

0: his personality mm-hmm. according to what he believed in.
1: Okay. So right. 여기서는 way는 정말 길이 아니라 no.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겠네요.
0: That's right.
1: Okay. In his way. 특히 강조할 때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n his own way.
0: Yeah.
1: own이 들어가면서 강조해 주면서 남의 방식도 아니야. Mm-hmm. 내 방식대로 이렇게 yeah. 자기가 subvert를 했다. 그래서 예전에 클래식한 것도 봤지만 mm-hmm. 바꾸기도 할 줄 알았다
0: yeah.
1: 되겠네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Sigala with We Don't Ca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데이빗 하크니가 80대에도 얼마나 화려하게 옷 입는지 봤어? 패션에 관해서는 결코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
0: 아, 패션 디자이너들이 남성들에게 더 다양한 색을 입도록 권할 때 그분을 자주 예로 들었대. 나도 핑크 셔츠 입을 용기 어떻게 좀 내봐야 되나?
1: 아, 너 지금도 과해.
0: 이 정도가?
1: 하지 마.
0: 이게? 점점 잔인해지시는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네. Oh, you make me a bad person. Oh, 아니, this is your fault. This is, your... but it's so fun.
0: 과하다니요. Oh.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검정색 옷에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They look like egg flowers.
0: Egg flowers?
2: Mm-hmm. Egg flowers? Are they?
0: 지금 아유, 오케이, 자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흰색 꽃인데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노랗습니다. 데이지, 데이지군요 이게.
1: Oh, they're daisies.
0: 근데
1: yeah.
0: 그 이걸 입고 왔는데 작가님과 피디님과 크리스틴 쌤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늘 먹은 짜장면에 들어간 fried eggs 같네요라고 하셔서 상처받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네. Oh.
0: 내일부터 뒤집어 입을 거예요.
1: Oh, you know, listen. Be like David Hockney.
0: Okay, I'm not trapped. Yeah, I don't feel trapped.
1: That's right. You know, you don't care what people say.
0: 알겠습니다.
1: Okay. Righ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자, 여러분께 드릴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패션에 관해서는 결코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인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he never played it safe when it came to fashion.
0: He never played it safe when it came to fashion. 자, 여기 눈에 큰 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일단은 play it safe 한다는 거. 이거 좀 알려주세요.
1: Okay, so there can be two meanings. One is literally to play it safe means to be cautious.
0: Okay.
1: Be safe, literally.
0: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것도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1: Yeah, so like, I mean, you know, he wants to go up there. Okay, well, let's play it safe, you know, and let's do this instead.
0: Okay.
1: So this simply purely means let's be careful, let's be cautious.
0: All right.
1: Another one is that you're kind of criticizing someone for being overly cautious to the point that it's a little bit boring. They don't take risks. Well, of course, sometimes it's dangerous to take risks, but life, then, you know, if you don't take risks sometimes, then that's not life, right? So you, if you say like, oh yeah, he always plays it safe, it's kind of critical.
0: 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정리를 해보면 play it safe가 정말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이 꼭 아이들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 Yeah.
0: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play safe 한다는 거. He always plays it safe 한다는 거는 약간 불만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Yeah.
0: 아, 쟤는 리스크도 전혀 테이크 안 하려고
1: yeah,
0: 하고
1: so boring.
0: 항상 너무 무난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1: Right, right. So one thing like so this play it safe you can use in the office, for example, you're in a meeting and you and your coworker, hey, should we talk about that point like that we discussed? Oh, no. Let's play it safe and not mention it.
0: 아, 괜히 얘기했다가
1: yeah, 괜히
0: 뭐
1: 얘기,
0: 이상,
1: yeah.
0: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그런 것으로도 쓸 수가
1: we,
0: 있겠네요.
1: We can.
0: 와, 이건 진짜 컨텍스트에 따라 뭔가 불만을 가지고 아유, 쟤는 왜 저래?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안전하게 가자.
1: Yeah, yeah.
0: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뒤에 부분에 중요하게 when it came to fashion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When it comes to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근데 여기에 저는 그 포인트를 꼭 넣고 싶은 게 뭐냐면 when it comes to something 이거는요. 뭐뭐에 관해서라면도 있지만 가로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Yes.
0: So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댄싱이나 이런 건 못해요. 싱잉이나 이런 건 못하는데 But when it comes to teaching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가르치는 거에 관해서라면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 Absolutely.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대화에서 몇 개 표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유 대사 중에 남성들에게 더 다양한 색을 입도록 권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더 다양한 뭔가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엄청 길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 쉽게.
1: All you have to say is wear more color.
0: 아, wear more color. 이렇게
1: yeah,
0: 하면 너무 단순하게
1: yeah, just wear
0: 다양한
1: more color.
0: 옷에 색의 옷을 입는다 되겠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2: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예약, 특히 이제 뭐 식당 예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maybe you've used all the sentences before and you've made a reservation. But then you find out that somebody in your group needs a different time.
2: 아, 예약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룹에 있는 누군가가 그 예약 시간에 못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면 you have to call the restaurant or other place and say,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아하,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그렇죠.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lright, what's today's mission sentence again?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자, 일단 저 뭐뭐 해야겠어요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는 I need to, 뭐뭐를 해야 합니다. I need to,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I need to. need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I need to. 근데 뭐가 필요한 거죠? change,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다, 변경하다, change가 먼저 오죠. I need to change. 자, 저는 바꿔야 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I need to change까지만 얘기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1: 오, 네.
2: 네. 그런데 change 뒤에 뭘 변경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뭘 변경해야 할까요? 바로 예약 시간이죠. 근데 나의 예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reservation time. Reservation이 예약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같이 따라해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Good job.
2: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갈게요.
1: 패턴 practice.
2: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I need to change 뭐뭐.
2: I need to change 뭐뭐라고 해서 뭐뭐를 수정해야 돼요. 뭐뭐를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뭘 바꿔야 될까요? 예문 들어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2: Flight라고 하면 항공편을 뜻하는 거죠. 근데 나의 항공편이니까 my flight. My flight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I need to change my flight. 연습해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2: Good job. 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1: Well, as a parent of a young child, she has a lot of toys.
2: 아.
1: And some of those toys have batteries.
2: 그리고 요즘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엔 거의 리모컨 하나는 있죠.
1: Oh,
2: Whatever
1: 네.
2: appliance it is.
1: Anything.
2: 뭐,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네. 에어컨디셔너일 조명. 수도 있고, 조명일 수도 네. 있고, 다 리모컨이 있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아, 그리고 요즘 도어락에도 배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1: 그래요.
2: 네.
1: 그러면 the problem with batteries is you need to change them.
2: 그렇죠.
1: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2: 배터리를 교체해야 해요.
0: You know what else you have to change the batteries for? 요즘은 또 전기 자동차, 아니 전기 자동차래요. 전기 자전거.
1: 네.
0: 배터리도 이렇게 교환해서 계속해서 뭐 충전해서 쓸 수 있고도 하더라고요.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그 특정 배터리니까 더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1: I have a 전기 오토바이 and I have to take out the batteries and charge them.
0: 방금 너무 웃겼어요. 전기 오토바이.
1: 네.
0: 오토바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죠. 네. Motorcycle.
1: Yes.
0: 보통 얘기하죠.
1: An electric scooter.
0: 네.
1: Another thing you might need to change mm-hmm. is your attitude.
0: Attitude라고 하면
1: I need
0: 태도.
1: to change my attitude.
0: 아, 제 태도를 바꿔야 해요. 아, 요즘 좀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왠지 모르게. 아, 그래. 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어. 좀 긍정적으로 변해야 돼.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Yes, sir.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1: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결제 방법을 변경해야 돼요.
0: 아, 네. 그러면 please give me your ID. 신분증을 주세요. 네, 신분증과 함께 뭐... 카드를 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라고 했어요. Payment가 결제, method가 방법이죠.
1: Mm-hmm.
0: So my payment method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way도 있잖아요.
1: Mm-hmm.
0: 그런데 그러면 my payment way 라고 해도 될까요?
1: No.
0: 네, 계속 같은 뜻이지만 굳어진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꼭 payment method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When else?
1: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0: Travel plans가 여행 계획들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딱 하나의 계획을 갖고 가진 않잖아요. 보통 여행 가면은 아침 계획이 있고 또 점심 계획이 있고 또 2시의 계획이 있고 오늘 내일 글피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행 계획을 얘기할 때 복수로 travel plans s를 넣습니다.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1: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0: 키보드 설정을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인데 네, keyboard settings 요즘 뭐 단축키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So my keyboard settings 키보드 설정을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이죠.
1: Now you said I need to change just by itself might mean you need to 갈아입어,
0: 네.
1: some clothes.
0: right.
1: But you could be more specific and say, I need to change my clothes.
0: 그쵸. I need to change까지만 얘기해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라는 말인데 물론 뒤에 I need to change my clothes. My clothes까지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돼요. I need to change my pants.
1: Sure. 그럼, I need to change my outfit.
0: 내 복장을 다 바꿀 때는 my outfit. 뭐 바지만 갈아입을 때는 my pants. 모자만 바꿀 때는 my hat.
1: I need to change my hat.
0: 네.
1: I need to change my socks.
0: I need to change 네. my glasses. 다 되겠네요, 그죠?
1: Here's another one.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0: 세무사를 바꿔야 된다. 네, my accountant. 네, 나의 세무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쓸 수 있겠네요.
1: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0: provider.
1: Service provider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휴대전화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0: 네.
1: 얘기하죠. 그래서 통신 업체를 뜻하는데 보통 service provid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elecommunications company 보통 이렇게는 잘안
0: 네.
1: 쓰죠. 네, 그래서 service provider 여기서의 service는 my cell phone service를 얘기하는
0: Sure.
1: 겁니다.
0: I've actually never changed my service provider in
1: Ever?
0: Korea.
1: 아,
0: No.
1: 그래요?
0: 네.
1: 근데 저도 거의 안 바꿨던 것 같아요. And we're very
0: We're very loyal
1: inflexible,
0: customers.
1: loyal customers. 그렇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0: Okay.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1: Her backpack. 그녀의 배낭을 바꿔줘야 돼요. Why is it worn out?
0: Well, maybe they're required to have a specific backpack.
1: Specific backpack. Like it has to be a certain color, a certain size,
0: Right. Maybe
1: maybe.
0: everybody in that class year uses this specific backpack.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특정
0: Or
1: 배낭을
0: maybe
1: 밀
0: it's just
1: 때는.
0: old.
1: 네, 아니면 뭐 낡아서 교체해 줘야 될 때도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여기서 her는 아마 Maisie일 것
0: 네.
1: 같네요. 네. Kids grow up so fast.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change 뭐뭐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예문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0: I need to change my flight.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0: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1: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0: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1: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0: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1: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0: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1: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0: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1: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0: I need to change my clothes.
1: I need to change my clothes.
0: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1: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0: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1: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0: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1: I need to change my backpack.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change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우리말로 먼저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선셋 비스트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2: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3: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예약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뭐 선셋 비스트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질문했어요. 자, 요 질문은 뭐 많이들 알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 how로 시작하는 질문이고 help. help가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0: 아하.
1: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자, 원래 예약 시간. 원래 시간. 요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일단 7시. 저녁 7시는 뭐, 7pm 이거 같고요. 요거를 옮기고 싶다. move가 나올 것 같아요. 8시는 apm이고요. 자, 요거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4: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5: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4: What was the original time?
5: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1: Sunset Bistr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1: One more time.
0: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1: 그쵸.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자, how can I help you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표현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한 고객이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했네요.
5: hi.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One more time.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입니다.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많이 익숙해졌죠? 자, 이어서 직원이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3: What was the original time?
1: Again?
2: What was the original time?
1: 아, 원래 예약 시간에 original time이라고 했네요. original,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의라는 뜻입니다. So 원래의 시간, original time. What was the original time?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0: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2: It was for 7 p.m.
1: 네, 저녁 7시였는데
2: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1: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먼저 얘기했는데 영어는 시간이 계속 뒤에 나오네요. 그렇죠? 자, It was for 7 p.m. 원래는 7시였어요. 여기서는 it이 the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쓴 거고요. But, 하지만 I'd like to, I would like to를 줄인 표현이고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 move it, 여기서 it도 역시 my reservation time이고 to 8pm, 8시로 라는 말이죠. 네, so it was for 7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p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이어서는 이름을 물어보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 얘기해주면 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같이 한번 연습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2: So here's the dialogue one more time all the way through.
3: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0: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3: What was the original time?
0: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listen and repeat 발음 연습 시간이죠. 오늘의 문장은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여기는 일단 연음이 되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I need to잖아요. need의 d하고 to의 t는 사실 비슷한 발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뒤에 것만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를 발음하는 것처럼 가다가 t를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I need to 이렇게 need to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nge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j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그냥 g가 아니죠. j 이런 소리고요. my reser z 발음, 그 다음에 vay v 발음, 그 다음에 shen t는 여기서 i와 합쳐져서 sh 발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time, 네, time 이렇게 끊어서 아니고 time, 물 흐르듯 해주시면 됩니다. 쭉 종합해서 연습해볼까요?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악당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 7월호 20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7월 3일이에요. 자,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혹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는 나머지 다음 강의도 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이제 그 청중에 앉아 있던 미나 씨는 이 강의를 너무나 좋게 들어서 다음 강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일정이 궁금해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궁금해하게 되네요.
1: Mina is becoming a big fan of this lecturer.
0: I guess so.
1: That's right.
0: 네, 정말 이렇게 또 팬이 되네요. 네, 자 먼저 우리말 대화로 들어보죠. So, 안녕하세요. 그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1: 아,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강사님이 쓰신 책도 있나요?
1: 아, 네. 저쪽 부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혹시 여기서 굿즈도 판매하시나요?
1: 아, 그건...
0: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강사셨나 봐요.
1: Very famous person.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굿즈도 있는 모양이죠, 뭐.
1: 굿즈가 영어로 뭘까요?
0: 굿즈가 뭘까요, 선생님? 굿즈란 말 자체가 영어 아니에요?
1: 굿즈가 영어의 goods에서 왔는데
0: 네, goods.
1: 일반 제품들을 그냥 goods라고 표현하잖아요.
0: 네, 네.
1: Good, G-O-O-D-S 붙여서. 근데 굿즈라는 맥락에서는 네. 이제 goods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merch.
0: Merch.
1: Merchandise. 를 줄여가지고 M-E-R-C-H, merch.
0: Merch.
1: 근데 좀 더 멋있는 그 슬랭이 있어요. Swag라고 해요.
0: 아,
1: swag.
0: 그렇게 swag 하게 되면.
1: 보영쌤이 약간 swag가 있잖아요.
0: 제가요?
1: 그렇다 치고.
0: 그렇다
1: 제가요?
0: 네.
1: 그 같은 swag를 merch, swag, 뭐 번갈아 씁니다.
0: 어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BTS 콘서트에 갔다.
1: That's
0: 그러면
1: right.
0: 거기 이제 굿즈 사러 이제 줄을 막 늘어섰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1: Right.
0: 그거를 swag라고 해요?
1: 주로 merch. I want to go buy BTS merch or swags.
0: Swags. I want to go buy BTS swags. 이렇게 right. 말할 수 있어요?
1: Right.
0: 오, yeah. 전 swag가 swag 할 때만 쓰는 그 swag인
1: 그런
0: 줄 알았어요.
1: 그런 swag도 있죠. 그 내가 멋진 swag, merch 가지고 있으면 좀 swag 하잖아요.
0: 아.
1: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번갈아 씁니다.
0: 아, 하나 알았다. Swag. 네, right. 교재에다가 같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S-W-A-G라고.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그 staff member가 밖에서 이제 그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안녕하세요.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 어디에서 더 얻을 수 있나요?
1: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0: Hi,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저기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hi 혹은 excuse me가 되겠죠.
1: Right.
0: 그 where 어디에서 can I find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무엇을 더 많은 정보를 more information 무엇에 대한 about the next lecture 자 이렇게 right. 쭉 이어지는 건데요. Where can I find 뭐뭐 하게 되면 항상 where can I find the subway station?
1: Right.
0: 혹은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elevator?

0: Vader. 뭐 이렇게 물을 때 많이 썼거든요.
1: The convenience store.
0: Convenience store,
1: The
0: 편의점도.
1: bookstore.
0: 그렇죠.
1: The bookstore to buy easy English books.
0: 아하, there you go.
1: Hey,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book for the July edition?
0: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 Easy English 7호로 어디서 사요? 뭐 이렇게 말할게.
1: 책방에
0: 어디서?
1: 갔는데,
0: 혹시 많이 갔는데.
1: 그 외국 서점이 어딨지? 하면서 이제, excuse me,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0: 그렇죠. 그 외국어 서적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7호로 July edition.
1: The July edition.
0: The July edition
1: That's right.
0: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뭐의 위치를 묻고 싶을 때, 근데 여기서는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라고 합니다.
1: 주로 information 단어가 조금 길잖아요.
0: 네.
1: 그냥 info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info.
1: Where can I find more info about the next lecture?
0: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info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은
1: Yes,
0: 게,
1: info.
0: info 이러시면 안 됩니다.
1: 포함이 안 되고요.
0: 안 되죠.
1: Faux.
0: Faux.
1: That's right.
0: 아, info. 그래서 info desk.
1: 맞아요.
0: 그렇죠.
1: 많잖아. Info desk.
0: 어,
1: That's right.
0: 그러면 그 안내 데스크, 그러면 information desk라고 물론 해도 되는데 제일 좋죠. 뭐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다고 하니까 그 말을 자꾸 줄여서 하는 경향은 동서 고금까지는 아니지만 그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죠?
1: 영화에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렇죠? 긴
0: 그러니까.
1: 단어들은 주로 이제 merch도 merchandise에서 줄인 단어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Where can I find more info about the next lecture? 라고 해도, 라고 하시거나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라고 하시거나
1: Yes.
0: 네. 이렇게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으로 find more information about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듣겠습니다.
2: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0: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했더니, 아, 그거 게시판으로 가셔서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고 먼저 말하죠.
1: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0: 네,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그 board는 여기서 말하는 게시판을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Board.
0: board.
1: So anything you see on the wall that has information, we generally call it the board.
0: The board. 그러니까 bulletin board라고.
1: Bulletin board.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bulletin board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1: Bulletin.
0: bulletin. 그러니까 bulletin board 혹은 그냥 board라고 할수 있겠는데 게시판에서 스케줄을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하면은 되고요라고 방법을 알려줄 때 you can 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1: You can check.
0: You can check.
1: You can check the schedule.
0: You can check the schedule. 그러니까 check라는 말은 확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어떤가 내용을 보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또는 이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돼요.
1: Or scan this QR code.
0: Or scan this QR code. 자, 여기에 있는 이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You can
1: Right.
0: scan this QR code.
1: So every time you see that square, funny looking digital QR code, we always say scan.
0: Scan.
1: Scan the code.
0: 그렇죠. Scan the code. 자,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렇군요. 이게 알게 돼서 아주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1: Great, thank you.
0: 네, 내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Great, thank you.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죠. 혹시 강사님이 쓰신 책 같은 게 있나요?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이 말은 스피커에 의해서, 그 the lecturer가 쓰신 그 책이 아무거나도 있느냐, 여기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고,
1: Right.
0: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1: Here it means, did the speaker write any books
0: Right.
1: for me to buy?
0: 그렇죠.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네, 방금 지금 주치생이 말씀 주신 것처럼, for me to buy라는 말은 내가 살수 있는,
1: Yes.
0: 그렇죠. 내가 사고자 하는데 그런 책이 있느냐라는 거라고 말할 때, Are
1: Right.
0: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for me to buy가 되겠습니다.
1: 너무 길죠?
0: 네. 그래서,
1: Simple하게.
0: 네.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이럴 때, books하고 speaker에만 힘을 주시면 되겠어요.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이렇게 묻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2: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그랬더니 네, 저쪽 부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3: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0: 네, 부스라고 하잖아요. 이거 booth라고 하는군요. 네,
3: 부스보다는 th, booth.
0: Booth.
3: Booth.
0: Booth. 그렇군요. Right. 자, 거기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자,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3: Available.
0: Available.
3: They are available at the booth.
0: 네, 저쪽에 가시면 있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있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모든 의미가 available로 해결이 됩니다.
3: 네. 어, 저희 가면 있어요. If you go over there, it's there.
0: 어.
3: 영어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이 한 단어로 다 해결됩니다.
0: 네.
3: Available.
0: Available. 그렇게
3: available.
0: 말하면 이 직원이 제대로 일하는 직원이 아니지. 이렇게 go there and there,
3: there.
0: That, it's there.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3: 거기 가면 있어요. 네. 문자 그대로.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아, 그렇죠.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0: 네.
3: 같아요.
0: 이분이 그쪽 가서 구매도 하실 수 있다. You can
3: yes.
0: buy the books over there. 물론 이런 말을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단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available, A-V-A-I-L-A-B-L-E. 구매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available이 되겠습니다.
3: Available.
0: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s over there. 라고 했더니 어우 좋네요.
3: Nice.
0: Nice. 그러니까 마침 내가 이제 책을 사려고 했던 모양이죠.
3: Yeah.
0: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결정적인 질문. 혹시 여기서 굿즈도 판매하시나요?
3: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0: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아이고, 네.
3: 이분이 약간 연예인 같은 좀 이렇게 슈퍼스타 응. 스피커인
0: 그러니까,
3: 것 같아요.
0: 네. 어떤 멀치가 있을 수 있을까? 뭐 포토카드 뭐 이런 거 있나?
3: 뭐 그죠. 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에는 포토카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0: 네.
3: 주로 이제 좀 like serious speakers, 응. lecturers,
0: 어.
3: like 보영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glish educational speaker. 보영쌤은 merch 같은 거 만드신다면 어떤 merch를 만드실 것 같아요?
0: 제가요? 제가요, 선생님?
3: Of course.
0: 오늘 왜 이러세요, 선생님? 그런데?
3: merch가 나왔으니까.
0: Put me on the spot군요, 완전히.
3: 슈퍼스타니까.
0: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merch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3: sure.
0: 뭐 shirts라든지 모자라든지 배지가 요즘 예쁜 게 눈에
3: oh,
0: 많이 띄더라고요.
3: Right, right.
0: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일반 식당도 소규모 이렇게 배지 많이 만들고 그래요.
3: That's right. That's right.
0: 네. 아, 참.
3: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merch 중에 하나가
0: 네.
3: 에코백이잖아요.
0: 네.
3: Like tote bags,
0: 네.
3: something practical.
0: 어.
3: Or tumblers, water bottles, mugs.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좋아한다면
0: 네.
3: something educationally practical. Like notebooks,
0: 아.
3: like pens, pencils,
0: 아,
3: right?
0: 그것도 좋겠다.
3: Something that you can use and remember you 어. by.
0: 저는 그 스티키 yeah. 노트 좋아해요.
3: 스티키 노트 너무 좋아요.
0: 예, 예, 예. 점착식 메모지라고 하더라고요.
3: 이거 사용할 때마다 아 이거 보영 쌤이 준 건데.
0: 아 야, 제가 완전히 없고요, 선생님.
3: 네. 당연히 있지.
0: 아니 전혀 없어요. 자, do you sell merch here? 자, 그런 혹시 굿즈를 여기에서도 파시기도 합니까? Do you sell merch here? 사실은 여기서 뭐뭐를 팝니까라고 물을 때 sell이란 단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기보다는 have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3: Have, right.
0: 그렇죠. Do you have toys here? Do you have face lotions here? 뭐 이렇게
3: right.
0: have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sell이란 말은 sell 할 것 같이 안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merch를 정말 판매도 하나요? 그래서
3: 맞아요.
0: do you sell merch here too? 라고 한 거죠.
3: 둘 다 괜찮아요.
0: 네.
3: sell merch, have merch.
0: have merch.
3: Do you have merch here?
0: Do you have merch here?
3: Do you sell merch here?
0: 어, have merch 하게 되면 merch를 갖춰놓고 있느냐,
3: right.
0: 구비해놓고 있느냐, 결국 파느냐 이 말이 되겠군요.
3: Exactly.
0: 네, 알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Available도 있었고요. merch가 있었네요. 들어보세요.
1: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2: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0: 네, 자, 대화 전체 들어볼까요?
2: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1: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2: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2: Nice. And do you

0: sell merch here too.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어떠세요? 이런 표현들 우리 입에 착 붙이면 되겠죠? 어디서 뭐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저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You can check 같은 부분도 있었고 Are there any books by the writer? 강사가 쓰신 책이 있나요? 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available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에 착 붙도록 크게 말해보세요.
2: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3: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4: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5: 그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3: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4: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 Great, thank you.
4: Great, thank you.
1: 저 혹시 그 강사님이 쓰신 책도 있나요?
3: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4: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5: 오, 네. 저쪽 부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3: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4: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1: 아, 잘 됐다. 혹시 여기서 굿즈도 판매하시나요?
3: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4: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1: 여기까지입니다.
2: Yay! All right. Good job.
1: 네, 사람도 사실 available 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2: Sure. 네. Boyang Sam, are you available? 꼭 이렇게 해야 돼. 아. Oh, Boyang Sam, are you available?
1: 아니
2: 뜻일까요?
1: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are
2: 왜?
1: you available 뭐 tomorrow?
2: 픽업할 때.
1: 그러니까.
2: 두 가지 의미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1: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잠깐 생각해.
2: 내일 시간이 있어 없어도 available이고.
1: 그런 뜻을 한 말인 거예요.
2: 남자친구 있어 없어도 available이고.
1: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are you available 하게 되면.
2: 네 번째 괴물처럼 얘기했어.
1: 괴물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임자가 있나요? 뭐 임자. 이런 뜻으로 임자가 있다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2: Are you taken? 이거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거잖아요.
1: 그래서 혹시 당신이 뭐 누군가 남자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뭐
2: 배우자가 있냐 없냐?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are you available? 아니 배우자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도
2: 안 사람도 괜찮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배우자는
2: so 아니지. So boyfriend, girlfriend, husband, wife, available 하냐?
1: 그렇죠.
2: 내 중에 하나 있으면
1: 그렇죠.
2: Not available.
1: Not available. Already taken.
2: 맞아. Already taken.
1: 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Available의 이 한 단어의 의미가 참 많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치생님, 주치생님이라면 부탁이라면 제가 무조건 시간을 내야죠라고 할 때 I will make myself available
2: for you.
1: 그렇게 되잖아요.
2: 네. 아, 감사해라.
1: 네. 그러니까 내가 available 하게 하겠다. 네.
2: That's
1: 한
2: right.
1: 단어 가지고 한 시간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Mm-hmm.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2: And this was Jud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2: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것에 대해 여성과 픽션이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500파운드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500파운드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신만의 공간과 경제적 자립이 갖춰져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작가의 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독립의 조건은 아닐까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늘 고래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 차이점이 뭔데요? 승리가 보물찾기에 숨겨진 표식이라도 찾은 아이처럼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주 간단해.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않으면 오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김혜영 작가의 책 고래가 정말 올까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신지훈의 해피엔딩 띄워드렸어요. 오늘 문장 카페 쓴 그늘에서 펴는 김혜영 소설가의 책입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어요. 포옹이 필요한 분들 계시겠죠? 지금 소설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기를, 위로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나오는 그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예요. 동백 아래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고요. 이 많이 다친 사람, 마음을 많이 다친 사람, 또 상실에 휩싸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턱대고 힘을 내, 떨치고 일어서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곁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면서 지켜봐주고 기다림을 함께 나눠주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좀 현명하게 손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순간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그런 마음으로 모인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래가 정말 올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이 소설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뱀파이어 위켄드의 하모니 홀, 그리고 5 Seconds of Summer의 하이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여름날의 데시벨입니다. 아, 카페인님들 이 고요한 밤에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 모기 소리가 1데시벨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일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름밤의 고요를 온전히 깨뜨리는 데는 그리 거창한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귓가를 스치는 작고 얇은 엥 하는 소리. 불과 1dB 안팎에 지나지 않는 모기의 날갯짓 소리는 방심하고 있던 우리의 온 신경을 단숨에 곤두서게 만듭니다. 낮 동안 거리를 가득 채웠던 수백 데시벨의 거대한 자동차 소음이나 공사장의 굉음 앞에서도 무던하게 버텨냈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에 철저하게 휴식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황급히 불을 켜고 방 안을 훑어보아도 그 작은 실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언제 다시 들려올지 모를 그 신경질적인 소리에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가장 미미한 존재가 가장 거대한 피로를 몰고 오는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불안의 속성도 이 1dB의 모기 소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단단히 마음을 다잡게 되지만 정작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은 마음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걱정거리들일 때가 많죠. 낮 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그 미세한 불안들이 오롯이 나 혼자 남겨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기어코 고개를 들고 귓가를 맴도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찝찝함,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던 우리도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불안 앞에서는 쉽게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미세한 불안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애를 쓰며 스스로를 더 깊은 피로와 강박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며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때로는 그 작은 소음의 존재를 묵묵히 인정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서늘한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의 작은 불안들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그 날카로운 위력을 잃고 흐릿하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어지럽히는 작은 모기 소리 같은 고민이 있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너무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소하고 성가신 불안마저도 내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너그럽게 품어낼 때 요동치던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하고 고요한 제자리를 찾게 될 테니까요.

찰리빈 웍스의 사랑과 평안 띄워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작은 사소한 불안, 고민 이런 것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아, 요거 모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작은 거구나 1데시벨 안팎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억지로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히 이렇게 그래 애쓴다 이런 느낌으로 모기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애쓴다 하면서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긴 어렵지만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모기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마주하는 마음 좀 가져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정재형의 오솔길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늘한 공기로 가득한 사형 집행장. 죽음을 목전에 둔 사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그의 기억은 지금 오래전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얼음을 구경하러 갔던 어느 오후로 아득하게 흘러갑니다.

덥고 습한 콜롬비아의 짙은 밀림 한가운데를 맨손으로 뚫고 들어온 가문의 창시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 부부. 그들은 선사시대의 거대한 알 같은 하얀 돌들이 깔린 강둑 옆에 20여 채의 낡은 진흙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마콘도라는 이름을 붙였죠. 초창기의 마콘도는 세상에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직 고유한 이름을 갖지 못해서 그저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야만 했던 고유한 태초의 세계였죠. 그런데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던 이 마을에 어느 날 기괴한 피리 소리와 북소리를 울리며 집시 무리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자석, 망원경, 돋보기, 그리고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법 같은 물건들을 잔뜩 싣고 온 늙은 집시 멜키아데스는 마콘도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전해줍니다. 특히 끓어오르는 열대의 더위 속에서 멜키아데스가 보여준 차갑고 투명한 얼음 덩어리는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신비로운 경외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집시들이 두고 간 근대 문명의 발명품들은 부엔디아 가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기이한 광기와 지독한 고독을 동시에 깨워버리고 맙니다. 마을의 창시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연금술과 과학에 미쳐 집안에 틀어박힌 채 미쳐갔습니다. 그의 자식들 역시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무의미한 전쟁을 치르거나 방구석에서 작은 황금 물고기를 만들고 녹이기를 평생토록 반복하며 스스로를 철저한 고독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밤마다 노란 나비떼가 날아다니고 흙을 파먹는 소녀가 있으며 죽은 자의 유령이 태연하게 배회하는 환상과 마법의 세계. 그 매혹적이고도 기이한 늪지대 한가운데서 부엔디아 가문의 그 길고 긴 100년의 고독이 서서히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가르노의 릴리프 띄워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그텅빈 고요 앞에 서면 이 거대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시작과 끝을 상상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은 한 가문의 탄생과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쓸쓸한 역사를 압축해낸 소설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문명을 일구고 숱한 사랑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 모두의 뼛속 깊이 이 타인과 결코 닿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고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통을 잃어버린 채이 외롭게 늙어가는 그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문의 지독한 고독, 그 끝이 어떨지 마콘도의 마지막 날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한때 수많은 객식구들로 북적이며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었던 부엔디아 가문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폐허가 되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을 세운 외국인들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사람들은 그 비극을 기억에서

새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잊힌 마콘도에는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끔찍한 폭우가 쏟아졌고 뒤이어 10년의 지독한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부엔디아 사람들은 그 거대한 허무와 고독 속에서 하나둘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썩어가는 저택에 남은 것은 가문의 마지막 세대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뿐입니다. 아우렐리아노는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한 세기 전 늙은 집시 멜키아데스가 남기고 간 양피지 다발이 산처럼 쌓인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해독하지 못했던 그 기이한 양피지 속의 산스크리트어 암호를 아우렐리아노는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마침내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가 풀리는 순간 그는 등골이 얼어붙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멜키아데스가 100년 전에 남긴 이 양피지 문서는 그저 평범한 기록이 아니라 마콘도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부엔디아 가문이 겪어야 할 모든 역사가 이미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의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 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의 밥이 되고 있다. 양피지에 적힌 이 소름끼치는 예언을 읽는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자신의 갓난아기가 지금 텅 빈 뜰에서 거대한 붉은 개미떼에게 파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년간 이어져온 저주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그는 비통함을 억누르며 자신의 남은 운명을 알기 위해 양피지의 마지막 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바로 그 순간 마콘도에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허리케인은 부엔디아 가문의 낡은 집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문들은 지상에서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피지에 적힌 모든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100년의 슬픔과 광기 그리고 지독했던 고독의 역사 전체를 우주의 먼지로 무자비하게 휩쓸어 버립니다. 산자의 숨결도 죽은 자의 유령도 남김없이 지워진 그 완벽한 무의 공간을 텅 빈 거대한 바람소리만이 장엄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아포칼립스,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아디아까지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지독한 고독에 갇혀 끝내 멸망해버린 한 가문의 거대한 신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하죠. 새로운 희망과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때로는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자들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아주 뼈아픈 종말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묵직한 허무의 텍스트, 100년의 고독을 세상의 끝으로 챙겨가는 이유 역시 분명하죠. 타인과 교감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힌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 결국 바람에 휩쓸려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들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이 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어이 나의 고독을 깨고 나와서 누군가의 손을 맞잡고 사랑해야 한다. 이 순간이라도라는 뜨거운 진실을 선물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더 클래식 마무리할게요. 이제 2부로 건너가면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띄워드릴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7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우리 여행할 때 숙소 고르잖아요.
1: 네.
0: 작가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좀 많이 보세요?
1: 저는 예전에 글에도 썼었는데
0: 네.
1: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가 여부.
1: 네, 네. 왜냐하면 이 실내에만 갇혀 있는 기분이 들면은 되게 그 답답하기도 하고
0: 네.
1: 좀 더 외부와 연결된 기분이 드는 곳에 묵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이제 집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라도 좀 더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나가면
0: 네.
1: 바로 바깥 풍경이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면은 항상 높은 점수를 마음속으로 주면서 거기를 예약하려고 했던
0: 발코니 기억. 테라스 있나요? 이거네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 잠만 잘 건데 뭐 숙소는 뭐 쉽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1: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0: 네.
1: 그렇겠죠. 왜냐면 실제로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막 숙소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편은 아닌데도
0: 네.
1: 일단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좀 눅눅해지면
0: 영향을 받죠?
1: 영향을 받아요.
0: 네.
1: 최근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겼는데요.
0: 어떤 거예요?
1: 일기 쓰고 싶어진 책상이 있는가?
0: 아, 책상 여부, 책상이 있는가?
1: 그러니까 그 꼭 책상이 아니어도 뭔가가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식의
0: 네.
1: 구조가 되어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아니면
0: 내 팔뚝을 올릴 수 있는
1: 맞아요.
0: 그 선반이라도
1: 그게 없으면 정말 잠만 자고 나가라는 어떤 느낌 같아서
0: 그렇죠.
1: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0: 발코니와 책상을 따진다.
1: 네.
0: 네. 신지 작가님은?
1: 작가님 어떠세요?
0: 저는 전 따지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 발코니와 책상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게 되죠.
1: 몇
0: 사실.
1: 가지만 예로 드신다면
0: 청결 일단
1: 청결 그렇죠.
0: 네, 청결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뷰도 좀 보게 됐어요.
1: 예,
0: 뷰도. 그러니까 그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1: 그렇죠.
0: 이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전 발코니까지는 없어도 돼요. 창 밖에 보이는 뷰라도 좀 좋으면 좋죠. 제가 랜드마크 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근데 그거 되게 복불 복일 때도 많잖아요.
0: 보이긴 보이는데
1: 네. 막
0: 약간
1: 나한테 준 방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보인다고 해도 되나? 이런
0: 맞아요.
1: 것도 있고.
0: 예, 그냥 고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좀 따지는 편인데 카페인님들도 다르시죠? 다 각자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예를 들면 누군가 교통일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교통의 요지여야 한다. 혹은 누군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나는 좀 넓은 공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1: 맞아요. 그리고 또 숙소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숙소도 호텔이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나뉘어 있어서 그 중에 또 선호도도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정말 손님 1로서 서로 호텔 직원과 이제
0: 네.
1: 투숙객으로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숙소가 마음이 편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게스트하우스나 좀 호스텔 같은 형태여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자들과
0: 네.
1: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자신의 집 한 편을 내어주는 그런 거 이용을 해서 좀 실제로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그 어떻게 보면은
0: 진짜 친구처럼
1: 네.
0: 그 가까운 거리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며칠이라도
1: 네 그런 것이 훨씬 여행의 기분을 돋워준다 이런 분도 있으실
0: 그렇죠.
1: 것 같아서 작가님 좀 세 군데 다 묵어보셨겠죠?
0: 그렇죠 다 묵어봤죠 제가 가장 원치 않는 방식 맨 마지막 거.
1: 아,
0: 네. 그렇게 가깝게는 저는 그냥 손님 1이 좋아요.
1: 아,
0: 저에게 맞다는 생각을
1: 그
0: 했어요.
1: 집을 빌려준다 하지만 이제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0: 있고
1: 있죠.
0: 실제로는 이제 세컨하우스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아마
1: 맞아요.
0: 작가님 얘기하시는 것은 같은 거실을
1: 네,
0: 사용하면서
1: 그 집주인이 해주는
0: 집주인과 함께
1: 밥
0: 소통해야 되는
1: 먹고,
0: 그런
1: 그런
0: 형태죠.
1: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죠. 남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몇몇 에피소드들도 있고
0: 아,
1: 해서 요즘엔
0: 그래요.
1: 그냥 손님 1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과거에는 뭐 여러 형태 잡았죠. 막 남녀 공용 도미토리
0: 맞아요.
1: 그런 데서도 2층 침대 1 하나에
0: 맞아요.
1: 해가지고 잔 적도 있고.
0: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도미토리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혼숙이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전에 배낭여행 다닐 때는 외국엔 나가보면 진짜 혼숙 도미토리가
1: 맞아요. 그런
0: 많았던
1: 데도
0: 것 같아요.
1: 있고. 신씨 작가님은 왠지 그래도 그 주인장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을 좋아하지 않을까
0: 아니,
1: 싶은데.
0: 저 소통은 안 좋아하고.
1: 손님
0: 그
1: 1이
0: 나라
1: 좋아요?
0: 집은 보고 싶어요.
1: 아, 그 나라 집만
0: 그래서
1: 보고
0: 저는
1: 싶다.
0: 아까
1: 집만 두고 나가라?
0: 그세 번째에서
1: 네.
0: 주인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그런 에어비앤비는 좀
1: 네.
0: 환영을 했던 편입니다.
1: 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구랑 직접 소통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전 해봤다가, 아,
0: 아.
1: 너무 저는 좀 별별 경험을 다 해가지고.
0: 그 저는 좀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 네.
0: 소통을 하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행할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요.
1: 네.
0: HP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에너지 총량의 법칙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할 때 소통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1: 네.
0: 여행의 그좀 컨디션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1: 발코니랑 책상만 두고
0: 네.
1: 나가라. 집주인은.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실까요? 지금 유형들 이렇게 주신 게좀 재밌네요. 그쵸? 1, 2, 3 이런 유형
0: 맞아요.
1: 중에서 어떤 형태의 숙소를 원하시는지. 우리 수뇌부 의견도
0: 아,
1: 궁금하고.
0: 궁금하네요. 이거
1: 네.
0: 정말 취향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또 호텔도 좀 신축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1: 네.
0: 유서 깊은, 그러니까
1: 아,
0: 꼭뭐
1: 다 매력
0: 고급스럽지
1: 있어요.
0: 않아도
1: 맞아요.
0: 오래된 역사와 세월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갈래가 더 많이 나뉠 것 같아요.
1: 그쵸.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너무나 재밌어 보입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그 책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카페인님들 숙소에 얽힌 이야기 들려주시죠. 사라강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썸머 작가의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제목에 뭔가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태원에 사시는 대만 여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썸머님이.
1: 그렇습니다. 썸머는 이제 필명인데요. 대만의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서 썸머라는 필명을 작가가 지었고요. 이 영어 교사, 마케터, 아티스트, 매니저 이르기까지 잡다한 일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되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은 이태원 해방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어느덧 8년이 된 대만 여성 썸머가 기록한 게스트하우스 일기예요. 네, 이 진짜 책을 읽다 보면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싶은 온갖 에피소드가 담겨 있거든요.
0: 네.
1: 일단 투숙객부터 손님들부터 해도 케이팝 팬부터 뭐 재미교포 그리고 북한 이주민 휴가 나온 군인 또 서울 나들이로 온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이 등장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꾸려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개성 넘치는 해방촌의 이웃들까지 있어서 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이 또 만나고 스쳐 지나고 하면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아요.
0: 네.
1: 네, 이게 그래서 스레드에 이제 10만 팔로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썸머가 님이 올리시던 여러
0: 네.
1: 가지 게스트하우스 에피소드가 큰 사랑을 받다가 대만에서 책으로 출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거죠.
0: 와.
1: 그래서 진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저의 마음과 비슷했는지 이 추천사를 쓴 김혼비
0: 네.
1: 작가님도 부럽다. 정말 부럽다. 도대체 이 작가에게는 어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0: 에피소드 부자.
1: 네,
0: 시네요, 이분이.
1: 그래서 정말 놀라면서 이 모든 것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현실 에피소드라니 하면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 속에서 정말 사람을 웃고 울리고 감동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게
0: 네.
1: 만드는 또 희노애락도 담겨 있어서 딱이 휴가 시작되는 시즌에 여행의 감성과 또 각자의 숙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썸머 작가님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영어
1: 그쵸.
0: 교사도 하시고,
1: 마케터,
0: 그쵸?
1: 아티스트,
0: 네.
1: 매니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게스트하우스는 처음에 이 하우스메이트로 함께 살았던 친구와
0: 네.
1: 같이 우연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죽이 잘 맞고 술 한잔 하는 것도 잘 맞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술김에 어느 날 이제 하우스메이트니까 같은 집에 살았겠죠.
0: 네.
1: 그러면서 저 비어있는 빈방 하나를 우리 그러면 저방 치워서 손님을 받아볼까?
0: 술김에.
1: 술김에 하고 이제 막그 방을 막 이제 우당탕탕 치워가지고 그 방을 이제 처음 이제 뭐 상황이 될 때마다 내역을
0: 네.
1: 주문했던 게 1호점이라고 해요.
0: 아.
1: 그러면 점차 이제 대만 여자지만 이 이태원 해방촌에서 아
0: 네.
1: 이런 식으로 숙소 운영을 할수 있겠다 하는 식의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나중에 친구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0: 네.
1: 썸머 작가님 혼자서 이들 또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 숙소들을 더 늘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게 이번 책입니다.
0: 손님들이 이게 책이 될줄 아셨나? 다 이렇게 뭔가 별난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0: 네.
1: 진짜,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손님 일로 어딘가에 갔다가 잠시 머물고
0: 네.
1: 돌아오지만, 그 숙소 주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그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숙소에 고일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참,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예전의 여러 가지 추억들도 떠오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한숨이,
0: 한숨이?
1: 네, 한숨이
0: 왜요?
1: 인류애를 잃게 만드는 사연도 있고요. 또
0: 아,
1: 인류애가 막 차오르는 사연도 있고요. 그래서
0: 네.
1: 굉장히 한번 손에 잡으면은 뒤쪽까지 후루룩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기도 했어요.
0: 좋습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먼저 좀 느낌을 봐볼게요.
1: 일단 게스트

0: 클라우스의 첫 번째 손님에 대한 글을 먼저 낭독해 볼까
1: 네.
0: 하는데요. 주말에만 묵으러 오는 젊은 남자였다고 해요.
1: 아.
0: 근데 처음에는 이제 썸머님이 이태원 밤문화에 푹 빠진 남자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1: 네. 네.
0: 이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데, 매번 방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고,
1: 아.
0: 문을 열어보면 이불과 베개에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다가, 또 호기심 많고 사람 좋아하는 썸머 작가님이 공용 공간인 거실에서 이제 그와 언젠가는 마주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마주친 날, 이제 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겁니다. 오늘 불금인데 클럽 안 가세요? 이렇게 말을 거니까,
1: 네.
0: 저못 가요. 저 군인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궁금합니다. 이 썸머 작가님이 본인의 그 집인데 뭔가 이렇게 침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대화 같은데요.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럼 가족이 보러 오기도 해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형은 결혼한 뒤로 가끔 전화만 해요. 아, 이건 대화라기보단 차라리 신문에 가까웠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공기 중에 어색함이 감돌았다.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를 때난 한국의 서열 정리 문화가 참 고맙다. 서로의 나이를 물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화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7살 많은 누나인 나는 다짜고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주었고, 그는 내 술잔과 동업자의 술잔에 조심스레 술을 따라주며 자기 진심을 함께 따라 놓았다. 그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그와 형을 키우던 어머니도 그가 8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그는 10살 많은 형과 단둘이 살았고, 형은 생계를 위해 항구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가 중학교 1학년 무렵, 형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형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도 어릴 적부터 불법으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 불판 닦기, 호객 등안 해본 일이 없었다. 유도부는 급식이 무료였기 때문에 6년 동안 학교 유도부 생활을 했다. 그럼 계속 유도를 할 생각이에요? 내 물음에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가 운동화나 옷 주면 좋았고, 배를 타러 나갔던 형이 돌아오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밖에 할수 없기도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단다. 진짜 그랬어요. 어차피 가족이 없으니 내가 죽어도 형은 1년 뒤에나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장례를 안 치러도 되지 않을까. 그땐 정말 죽는 것조차 돈이 들까봐 못 죽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죽어서까지 형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았어요. 형이 결혼한 뒤에는 원룸에서 셋이 살기 어려워졌기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는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워낙 무던한 성격이기도 했고, 고생이 몸에 밴 덕분에 군 생활이 특별히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이 마음에 들었다. 용산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휴가 때는 부대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으니 서울 구경이나 하자 싶었다. 어릴 적 그토록 구경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오지 못했던 도시였다. 졸업여행이란 게 이런 데 오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자랑하던 남산타워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매일 남산타워를 보면서 잠들잖아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이 바로 그럴 것이다. 좀더 안정되면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남산타워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 얘기를 하던 중 22살인 그가 맥주잔을 앞에 놓고 자기 꿈을 고백했다. 그 뒤로 그가 투숙할 때마다 우리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며, 우리가 없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그를 잘 챙겨주길 바랐다. 그저 밥한끼 먹는 시간만이라도 그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다. 내 동업자의 어머니는 전설적인 김밥 장인이다. 김밥을 싸면 기본이 10줄. 손도 빠른데 맛은 더 기가 막힌다. 가끔 우리가 그의 부대로 면회를 갈 때면 어머니는 부대원들과 나눠 먹고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반찬과 매운탕, 김밥 10줄을 만들어 보내주셨다. 그는 누가 면회를 온건 입대하고 처음이라고 했다.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집 양반도 데려갈게. 결혼식에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돈댁에게 무시당할까 봐 온갖 주의 사항을 알려주던 어머니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제일 큰 걱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예비 신부가 자기 상관의 딸이고 그 상관이 바로 자기 딸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도 그랬듯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가족사와 처지를 솔직히 밝혔고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그가 이 사회에서 홀로 서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주었다고 했다.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르고 싶었던 커플의 바람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혼주석에는 그의 형과 형수가 앉았고 우리는 서울 가족이라는 명패가 놓인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며 동업자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했다. 또 우리를 만나는 휴가와 면회 덕분에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첫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억지로 내게 술을 권했던 대만 누나. 그날 누나는 부담스러웠지만 내게 많은 가족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도 그에게 고맙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첫 손님이 되어주어서.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제철 산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들고 온 책은 썸머 작가의 책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이고요.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루시트 포리불은 햇살은 따뜻해까지 듣고 왔어요. 와,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의 첫 손님과의 사연을 이
1: 네.
0: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너무 강렬해가지고
1: 그쵸.
0: 첫 손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질기면 그 많은 손님들 규모가 벌써 상상이 되는데요.
1: 너무 그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훈훈한 에피소드라서 골라온
0: 네.
1: 것도 있고요. 이 손님과 숙소 주인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서울 가족이라는 그 명패가 놓인 테이블로 안내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냥 손님으로만 대하고 끝낼 수도 있는 관계였을 텐데
0: 그쵸.
1: 그 후로 이첫 손님이 또 반복해서 휴가 때마다 올 때마다 내가 아니어도 혹은 누가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좀 챙겨주길 바라면서
0: 네.
1: 서울에 묵는 동안은 외롭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관계망이 넓어지고
0: 그쵸.
1: 그러면서 이 김밥 장인인 동업자의
0: 그러니까
1: 어머니가
0: 책에 보니까 그 김밥 사진도 나와
1: 네,
0: 있던데
1: 맞아요.
0: 너무 장인이라고 붙일만 하던데요.
1: 네.
0: 이 모양 자체도.
1: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 친구의 면회를 갈 때마다 바리바리 양손에 뭔가 음식을 싸주시고 하는 게,
0: 이런 인연이 어딨어요,
1: 네.
0: 진짜.
1: 그리고 이게 너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에 읽어서 그런지, 아, 그래, 이렇게 살았었지. 살 수도 있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도 있지. 이런
0: 네.
1: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0: 맞아요. 특히 이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 주인장이 지금 타국에서 온 대만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걸 생각하니까 더 한국의 끈끈한 그 정,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부활을 하지?
1: 정
0: 싶어서.
1: DNA가 굉장히
0: 아,
1: 있으신 분인 게 분명하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그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아, 난 이렇게 어색할 때마다 한국의 서열 정리 문화가 참 반갑다. 이 부분 보니까
0: 야무지게 그런 거
1: 네너몇
0: 활용하면서.
1: 살이니 했겠죠?
0: 네.
1: 자,
0: 맞아요.
1: 알고 보니
0: 내가 누나네, 뭐 이런 거.
1: 내가 7살 누나니까 아, 맥주 딴다 이러면서 하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는 먼저 선을 넘어와서 이 허물어주는 마음이
0: 네.
1: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딱
0: 맞아요.
1: 그런 예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처음에 왜이 작가의 자장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까 싶다고.

0: 그래서, 아, 이건, 어떻게 이 사람에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지 싶지만,
1: 네.
0: 이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1: 그쵸.
0: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물론 이것은 감동적인 사연의 하나고요.
1: 고충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무섭고 지저분하고 화나는 이야기가 다
1: 아.
0: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자기들이 제대로 이 상세 페이지를 설명을
1: 네.
0: 보지 않아 놓고 욕조가 없다고 화를 낸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았냐
1: 네.
0: 이러면서 뭐 그만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이제 별점은 잘 주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나중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 봤더니
1: 네.
0: 버터 세 덩이를 아주 정성스럽고 골고루 골고루 온 벽면에 발라놓고 갔다는 거예요.
1: 와, 이건 진짜 범죄
0: 범죄죠.
1: 아닙니까?
0: 아니,
1: 그치,
0: 이게
1: 버터를
0: 무슨 복수예요. 그리고 욕조가 없는 복수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해서
1: 그렇죠.
0: 모르고 예약을 한 건데 막
1: 나
0: 그런
1: 화났다
0: 식의
1: 그거예요?
0: 네, 복수를 하는 사람, 뭐 숙박비 떼먹는 건뭐 애교고요.
1: 아.
0: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다 겪어도
1: 네.
0: 사람에 대한 애정과 온기를 잃지 않는 썸머 작가를 정말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1: 그러네요. 좀 이런 부분도 재밌네요. 이게 버블티 종주국 출신으로서 하면서 이제 대만
0: 네.
1: 분이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침대에 버블티 쏟은 자국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0: 그
1: 타피오카
0: 손님도 기억이
1: 펄의
0: 나네요.
1: 양으로 이제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에 펄 사체가 방치된 지 최소 사흘은 됐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쓸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0: 그쵸.
1: 굉장히 화나는 일일 텐데 이런
0: 그쵸.
1: 거.
0: 유머와 위트로 승화를 하면서. 아,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주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스레드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1: 느껴져요.
0: 네.
1: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네, 여러분들에게 화나고 지저분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순 없어서 다음으로 훈훈한 이야기를
1: 훈훈한 이야기.
0: 네, 또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1: 네, 낭독 듣고 갈게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투숙한 노르웨이 청년은 그야말로 만찢남의 모범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큰 키에 후리후리한 체격, 넓은 어깨, 장거리 비행에 시달린 듯 헝클어진 중장발은 그 자체로 처연한 아름다움을 풍겼고, 옷은 왜 또 그리 안쓰러울 만큼 얇은지 길에서 마주치는 누나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안 추워요? 세상의 모든 누나들을 대표해 내가 다정하게 물었다. 날씨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영상 3도면 선선한 정도예요. 나의 캐나다 구스 롱패딩을 보며 그의 에메랄드빛 눈동자 위로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들이 입고 있던 마치 다들 설산에라도 가는 듯한 한겨울 복장들이 생각난 모양이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모든 문답은 오케이로 끝났고 숙소 안내를 마친 뒤 퇴실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퇴실 당일에도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끝낸 사진 한 장과 그에 덧붙인 땡큐라는 메시지 한 통으로 우리 인연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2층 할아버지가 내게 물으셨다. 그 젊은이 이제 갔지? 사연은 일주일 전 새벽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아버지 댁 도어록에서 암호를 잘못 눌렀을 때 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에 렌즈 구멍으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길래 문을 열어보니 웬 외국인 하나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모른 척할까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얼어 죽을까 겁이 나셨단다.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경찰이 와봤자 파출소에 데려가는 게 고작일 테고 그 추운 바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 재우는 게 낫겠다 싶어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복역 중이라 혼자 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잖냐는 눈빛으로 너스레를 떠셨다. 아가씨도 알다시피 내가 술 취한 놈 상대하는 거 하나는 전문이잖아. 다음 날 아침

아침 할아버지는 멸치를 듬뿍 넣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 청년에게 소박한 집밥을 차려주셨다. 달걀 프라이를 무려 4개나 부치셨단다. 할머니가 떠난 뒤 스스로 몸을 챙기는 할아버지 나름의 건강식이었다. 다행히 청년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번역기 화면을 주고받은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셨다.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요리에 흥미를 느껴 요식업으로 장래를 결정했다.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아시아의 독특한 음식들을 경험하려고 여행을 다니고 있고 돌아가면 요리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비빔밥이라 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마누라를 만났을 텐데 아주 아깝다고. 전주 사람이라 비빔밥 하나는 전국 최고였거든. 이튿날부터 청년은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져다 드렸다. 주로 생선 요리였고 파스타와 스테이크도 있었다. 청년이 머문 3주 동안 할아버지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맛들을 경험하셨다. 그 총각한테 참 고마워. 김치 담그는 법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내가 할 줄 알아야지. 허허. 할아버지가 허허롭게 웃으셨다. 나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다. 평소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할머니가 떠난 뒤 할아버지가 이토록 적적하게 살고 계신 줄은 몰랐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할머니가 편찮아지신 후 할아버지는 병간호 때문에 휴가를 자주 내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셨고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아들마저 구속되었다고 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틈틈이 밑반찬을 나눠드리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3,400원을 내고 소주 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를 사간다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들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닮아서일까? 아니면 술기운이 불러낸 공감 덕분이었을까? 그해 겨울의 손님은 2층 할아버지의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무거운 삶에서 그의 크리스마스는 선명한 추억으로 남았다. 노르웨이 청년이 떠나는 길, 그의 배낭 속에는 특유의 한국식 인정과 함께 할아버지가 챙겨주신 마른 멸치 한 봉지가 담겨 있었다.

0: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띄워드렸습니다. 썸머 작가의 책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마음 진짜 따스해집니다.
1: 그쵸.
0: 이런 상황이 가능하군요.
1: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0: 네.
1: 한것 같고, 또이책 전반에 해방촌에 사는 이웃들 간의 그
0: 네.
1: 정이 아직 살아있는 그 동네의 정서가 또 느껴지는 것도 좋았는데, 여기서 결국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게 지냈다는 것을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전해듣게 되잖아요.
0: 그쵸.
1: 밑반찬도 챙겨드리고 하면서, 이 이웃을 아직 보살피면서 살아간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마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0: 네.
1: 어떻게 이 만찢남과 할아버지의 인연이 닿아서, 그러니까 층을
0: 실수로,
1: 착각해서
0: 그쵸.
1: 3층에 가야 되는데,
0: 네.
1: 자기 숙소인 줄 알고 이 할아버지 집 앞에 좀 취한 채로 쓰러졌다가, 3주 내내 요리학교에 진학하려는 청년의 외국 요리를 많이 맛보시는 그런 아주
0: 맞아요.
1: 훈훈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어요.
0: 무슨 영화 한편본 기분이에요.
1: 맞아요.
0: 그리고 참 놀라운 게이 지금 숙소 주인 게스트하우스의 이 썸머 작가님도 나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온 손님을 통해서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한 여행자가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낯선 곳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재미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1: 맞아요. 그건 참, 이 해방촌이 참 재밌는 곳인 게, 곧
0: 네.
1: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아주머니들의 관찰 보고서를 통해서, 네, 알게
0: 이웃들의
1: 되는 것도 있거든요.
0: 네.
1: 주로 몇 시에 나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심때 막 꼬박꼬박 돌아가고, 옥상에서 주로 그림을 그리더라, 뭐 이런 식의
0: 와,
1: 이야기들
0: 네.
1: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웃 아주머니들의 관찰 보고서를 통해 전해 듣는다, 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정말 이게 읽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게
0: 맞아요.
1: 이런 되게 오밀절 모여가지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풍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차하다가 6장에 이르면 편히 쉬어요라는 챕터가
0: 네.
1: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깔깔거리며 웃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를 또 눈물 적시게 하는 이야기.

0: 이야기들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책한 권을 통과하시면서 이 썸머 작가님의 이야기 보따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지
1: 네.
0: 또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이 책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게스트하우스 가고 싶다라는 또 그런 욕구가 솟네요.
0: 여행 욕구를 좀 자극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사람들 속으로 가는 거구나 싶기도 해서.
0: 맞아요. 우리 앞에 소통 싫어하는 우리
1: 짐만 두고 나가라 막
0: 이런
1: 했는데,
0: 거라면 썸머 작가님 같은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거라면 숙소 주인과 좀 스몰 토크를 해볼 일이다.
1: 그렇죠.
0: 이런
1: 이웃들은 좀 조심하면서 나의 동선이 다 읽힐 것 같아서.
0: 네, 그런 생각도
1: 네.
0: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좀 휴가철 이제 직전이기도 하니까요.
1: 아.
0: 예열하는 도서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테드 프레스코, 린 라피드의 마이 써니 데이 듣고 이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보이스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썸머 작가의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이렇게 만나봤고요. 우리 숙소에 대한 질문 카페인 분들께도 드리고 우리 수뇌부도 사연을 지금 올려줬는데 일단 별명이 없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뭐. 기술 감독님들 별명을 그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걸로 뭐 네네. 만두, 수박, 케이크 막 이렇게 막 많이 지어드렸는데 지금 이 감독님 내 별명을 안 지어드렸는지 왜 모르고 있었지?
1: 그게 별명이 됐네요. 지금 무별명 감독님.
0: 맞아요. 그래서 무별명 감독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전망이 좋은 숙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점이 가까워야 해요. 전망은 도시뷰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뷰가 좋습니다. 전망이 좋은 숙소 이건 뭐
0: 모두가 좋아할 건데 맞아요. 음식점도 가까워야 된다는 맛있는 음식점.
1: 얼마나까지가 가까운 걸까요? 도보로.
0: 도보권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1: 그렇겠죠. 아. 그러면은 전망과 또 그 맛있는 식당이 네. 이제 여행에서 중요한 또 우리 무별명 감독님이셨고요.
0: 약간 쉼을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복닥복닥한 그런 도시뷰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시고 네.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1: 그리고 두부 PD님은 저도 신지 작가님처럼

0: 여행지에서 그곳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피렌체에서 실제로 그런 숙소에 묵어보고 너무 만족해서 그 후로 여러 번 시도했다가 폭망.
1: 폭망의 순간이 온 거군요.
0: 너무너무 현지집이어서 벌레가 출몰하고 피가 들이쳤다는 슬픈 사연이.
1: 네.
0: 그래서 이젠 무조건 깨끗함이 보장되는 체인 호텔을 선호합니다. 아, 이게 또 그런 게
1: 시도는
0: 있어요.
1: 한 거예요,
0: 또
1: 그쵸?
0: 유럽 같은 데서는 빈대에 이렇게 한번
1: 아, 배드버그, 전 그걸 소설도 썼어요.
0: 된통 당하고 나면은 이제 아유, 깨끗한 게 최고구나 하는 또 그런 경험도
1: 맞아요.
0: 하게 되죠.
1: 에이. 참 깨나라 조연출님, 숙소 고르는 기준, 가격과 위치. 일단 예산 안에서 저렴한가? 요거 중요하죠. 그쵸? 역이나 편의시설 이용하기 좋은 위치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역세권을, 그쵸? 편의시설 근처를 선호하시는 거고, 그쵸? 위치와 그리고 가격 예산. 요 정도.
0: 역시 많이 돌아다니는 젊은이답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게 또그 연령대별로 그때 20대 때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또 20대의 또그 예산에서 또 내가 다니는 여행 방식에서 선호하게 되는
1: 맞아요.
0: 그게 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우리 두부피디님처럼 이렇게 나내 선호도 있었지만 된통 당하고 나서
1: 입장을 좀 바꾸게
0: 입장이
1: 되는 경우도
0: 바뀌게 되는 것도
1: 있고.
0: 있고 이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도 옛날에 그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1: 네.
0: 묵었다가 호스텔에 묵었다가 정말 빈대가 근데 저는 피부가 원래 되게 예민하고 알레르기도 많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정말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발진이 올라와서
1: 네.
0: 근데
1: 오래
0: 맞아요.
1: 가잖아요. 엄청 고생하죠.
0: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서글펐던 기억이 있어요. 뭐한 23살인가 4살쯤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런 이제 숙소에 갔다가 주인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1: 네.
0: 약 먹어야 된다고 그냥 저한테 이래서 뭔가 그 약을 현지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고 숙소에 약간 옥상 같은 데서 며칠 째면서 이렇게 팔다리를 글적글적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1: 와,
0: 그러고
1: 온몸으로
0: 나면은
1: 여행하셨네요. 그쵸?
0: 나중에 진짜 나 직장인이 되면 깨끗한 숙소에서 자야지 막 이러면서 서글퍼했던 기억이 나는데
1: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런 빈대, 배드버그 같은 것들이 그꼭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청결 관리를 안 하는 곳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0: 맞아요.
1: 여행자들이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뭐 5성급 호텔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전에 이제 뭔가가 퍼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0: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던데요. 이렇게
1: 맞아,
0: 빈대인데,
1: 스프레이.
0: 네, 스프레이를 이제 그 사각, 그 모서리, 침대
1: 네.
0: 모서리마다 뿌리고, 그럼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1: 지금
0: 어쩌다 숙소 얘기를 하다가
1: 빈대 얘기로 끝나게
0: 빈대까지.
1: 됐지? 네,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책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호피폴라의 렛츠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창문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르투갈에서 쓰는 동사래요. 창문하다. 창문은 명사인데 창문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에 잠긴다라는 뜻이래요. 마음이 복잡할 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정리되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슬슬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우리도 잠깐 창밖을 바라보면서 창문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잔나비의 노래 그밤그밤 들으면서 7월 3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앞에서 창문하다라는 말을 소개했죠. 이게 실제로는 포르투갈에서 쓰는 동사라고 하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다라는 뜻이래요. 말이 참 예쁘지 않아요? 창문한다. 뭔가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괜히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차도 구경하고 불 켜진 건물들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는 거. 그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창문하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창문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을까요? 혹시 지금 바다님들 주변에 창문 있으세요? 있으면 창밖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보낸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경청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참 좋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경청에서 듣고 싶은 노래 뭐든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도 좋고요. 이따가는 저랑 수다 케미가 무척이나 잘 맞는 분이죠. 경청 금요일의 코너지기 케이신인가 이 노래를 들어요 코너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같이 들어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고양이 밥을 주면 그리스 섬 숙박이 무료. 우리 바다님들 그리스의 시로스 섬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여기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섬이래요. 근데 이 섬에서요, 길고양이를 돌봐주면 숙소도 제공해주고 아침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섬에 길고양이가 약 3,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고양이를 돌봐줄 장기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급여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모집을 한대요. 하루에 5시간 일하면 되고 주 5일 동안만. 고양이에게 그냥 밥 주고 빗질해주면서 돌봐주는 거래요. 그렇게 고양이를 돌봐주는 봉사자들에게는 매일 아침도 식사가 제공되고요. 개인 침실이 있는 숙소도 제공되고요. 다 같이 우르르 모여 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 침실. 그 섬에 들어가는 항공권, 점심, 저녁 식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숙소가 제공되고 막 아침 식사, 1일 1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와,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 섬에서 저렴하게 지내면서 귀여운 고양이도 만날 수 있고, 이거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님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 아닙니까?

정승재의 경청,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노래였어요. 이한철과 안예은이 함께 부른 여름 조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그리스의 시로스 섬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섬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주기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특혜, 숙소 제공, 아침 식사 무료. 와. 보통 자원봉사자는 한 번에 최대 4명 정도를 뽑는데요. 그런데 모집할 때마다 그렇게 신청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그리스 섬에서 귀여운 고양이들과 함께 지낸다. 말로만 들으면 참 낭만적인데, 그만큼 또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겠죠, 그쵸? 우리 바다님들은 어떠세요? 그리스 섬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자원봉사 지원해 보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팍팍 쏴드리는 코너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 그리스의 시로스 섬 얘기를 해봤는데 그리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고대 그리스 신들의 대서사시가 담긴 그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 그리스 신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청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바다님들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신화에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 삼지창을 들고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는 그 바다의 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보기도 준비했습니다. 1번 제우스, 2번 포세이돈, 3번 아프로디테. 보기 한 번 더. 1번 제우스, 2번 포세이돈, 3번 아프로디테. 이 중에 바다의 신은 몇 번일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박명수가 부릅니다. 바다의 왕자.

다음 보기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제우스, 2번 포세이돈, 3번 아프로디테 여기였었는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맞습니다. 2번이죠. 포세이돈이었어요. 1번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신, 신들의 왕, 그죠? 제우스. 그리고 3번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 2번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중에서 네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노래입니다. 바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멜로디가 좋아서, 가수의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그리고 가끔은요, 우연히 들은 가사 한 줄이 내 얘기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에 콕 박히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좋아지기도 하죠. 오늘은요, 그렇게 가사 한 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어떻게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
1: 그럼요, 그
0: 아,
1: 명곡을.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케이시님 큰일 났어요.
0: 왜요, 왜요?
1: 7월이에요. 진짜 여름이에요,
0: 아, 진짜
1: 이제.
0: 왜 이래, 진짜. 시간이
1: 큰일
0: 너무
1: 났어.
0: 빠르고, 그니까요.
1: 어떡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근데
1: 드네요.
0: 좀 오면
1: 그쵸?
0: 좋겠다. 저눈 좋아해서.
1: 눈 좋아해요?
0: 네.
1: 스키장도 가고
0: 아,
1: 그러세요? 와,
0: 좋아요.
1: 이 여름에는 스키장 생각하고 그러면 더 시원해질 텐데.
0: 맞아요, 맞아요.
1: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게요?
0: 가사 한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1: 그런 경험 있으세요, 실제로?
0: 그럼요. 이한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진짜 많아요. 저는 오히려 멜로디 때문에 이 노래가 좋다기보단 그 가사가 계속 맴돌아서 노래를 좋아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1: 가사 때문에?
0: 네.
1: 그러면 멜로디 위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가사 위주로 들으시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팝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면?
0: 팝도 가사로 듣고
1: 오, 진짜?
0: 진짜 막 모르겠는 것들은 가사 해석도 요즘 많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팝을 좀 들으면 그 인터넷 검색해서라도 가사를 확인하세요?
0: 네, 무조건.
1: 아,
0: 왜냐면
1: 그러시구나.
0: 커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1: 아.
0: 대충 알고 그냥 부르는 것보다
1: 예.
0: 이게 확실한 해석을 보고 해야지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1: 또 하나 궁금한 거.
0: 네.
1: 항상 궁금했어요. 그, 비긴 어게인 이런 거 보면
0: 네.
1: 왜 가수분들은 다 팝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의 궁금한 점은
0: 네.
1: 팝을 잘하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팝을 해요? 아니면 가수가 되면 팝을 잘해요?
0: 와, 근데 가수가 되면 팝을 아예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왜,
0: 왜냐면
1: 왜?
0: 잘하는 가수분들을 롤모델로도 팝 가수를 진짜 많이 뽑고, 그리고 약간 공부할 때도 팝 가수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한국 가수분들도 많이 보지만 또 우리가 팝송을 부를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1: 그렇구나.
0: K-pop 좋아하는 것처럼 원래는
1: 예.
0: 그냥 팝이 너무 유명했고 잘하시는
1: 그렇지.
0: 가수분들이 훨씬 색깔이 다양한 가수분들이 훨씬
1: 훨씬
0: 많아서
1: 많지.
0: 한국 가수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다 보는 게 좋잖아요.
1: 저 아델 좋아해.
0: 그러니까 저도 아들 너무
1: 아,
0: 좋아하고,
1: 목소리가 너무
0: 제스제이 너무
1: 좋잖아.
0: 좋아하고, 전 테일러 스위프트도 너무
1: 테일러
0: 좋아하고,
1: 스위프트도
0: 그러니까
1: 좋고.
0: 이렇게 좀 세계적인 팝 가수들을 좀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1: 정말.
0: 많이 다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1: 외국 가수 노래 들으면서, 이거 완전 케이시 음색이랑 비슷한데 그런 적 있어요?
0: 아, 제 음색이랑 비슷하다? 이런,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감히. 너무 다들 잘하시고 멋지시니까.
1: 케이시라는 이름을 붙일 때
0: 네.
1: 미국 시장도 고려하셨어요?
0: 미국 시장이요?
1: 해외 시장.
0: 근데 사실 저가 발라드를 하는데,
1: 예.
0: 이게 발라드는 좀, 뭐랄까, 미국 시장에서는 발라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아시아권은 조금 발라드를 듣긴 하는데
1: 예.
0: 좀 달라요. 좋아하는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권은 아무래도 팝이 이미 자리 잡아 있고 아니면 힙합이나 이런 것들이 더
1: 그렇죠.
0: 유명하기 때문에 발라드는 막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1: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가사 한 줄로 딱 느낌이 온 노래잖아요. 좋아지게 된
0: 맞아요.
1: 노래. 직접 가사 많이
0: 많이
1: 쓰시잖아요.
0: 쓰죠.
1: 제가 아까 흉내냈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0: 네.
1: 작사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멜로디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이거는?
0: 멜로디가 먼저 나왔어요.
1: 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0: 네, 멜로디 먼저 나왔고, 완전 최후반까지 나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1: 계속 이제 고치고 하면서.
0: 네.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갈아엎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뭐, 가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노래도 가사 먼저 본다라는
0: 맞아요,
1: 게.
0: 맞아요.
1: 그쵸?
0: 공부하는 것 같고, 약간 뻔하잖아요. 어쨌든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예쁜 표현하는 것도 다 나왔거든요. 저는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런 걸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 노래는 제가 안 썼던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싶어서 제 노래는 접속사가 진짜 많아요.
1: 접속사가?
0: 제 노래 중에 진심이 담긴 노래가 있거든요.
1: 예.
0: 거기서 그렇게 우연히 반복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뭐였는데? 아, 그러다 우연히 계속되고, 이걸 노래로만 불러서. 그러니까 그러다 우연히 계속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접속사를 되게 좋아해요.
1: 진짜.
0: 네, 그냥 사실 그러다 말고 막 많이 쓸수 있잖아요. 예쁜 표현들 쓸수 있거든요.
1: 야, 그로 시작하고 고로 끝났네. 그러다 우연히
0: 맞아요.
1: 깼을 때 고와 그렇게
0: 그렇게.
1: 사랑이 되고
0: 그래서
1: 그래서
0: 행복하고.
1: 행복하고.
0: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네. 이건 한국어로만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걸
1: 진짜
0: 좋아해요. 네.
1: 가사 쓰는 거 항상

0: 너무 참신하지 않아요?
1: 이거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식을
0: 그쵸.
1: 위해서
0: 널 위해 죽을
1: 죽을
0: 수도
1: 수도 죽일
0: 있고.
1: 수도 있다.
0: 맞아요.
1: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마음에 들었어요.
1: 사랑을 믿으세요?
0: 전 사랑을 믿어요. 전 사랑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1: 그러니까 그런 넓은 사랑 말고,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처럼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사랑을 믿으십니까?
0: 그런 게 있다고 믿고, 그런
1: 네.
0: 걸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기다려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랑이 진짜 찾아올까? 하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사랑이 찾아왔는데, 야, 나 좋아하지 마.
0: 아니, 근데 조금 호감 가진 걸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진정한 사랑을
1: 찔러보는
0: 가지고 와야지.
1: 건지 진지한데 시작이 건지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0: 근데 이렇게 찔러봤는데 세 번째로 가는 거는 찔러본 거지.
1: 그럼
0: 호감이면 열 번을
1: 무조건
0: 찔러야지.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참고를 해야겠네요. 무조건 세 번은 가라 그러는구나.
0: 아니, 나 좋아하지 마라, 얘들아. 장난, 장난. 아니, 감사하고. 저는 진짜, 왜냐면 난 사랑을 믿어서 나는 진짜 이런 영화 같은 사랑 진짜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이랑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믿는 사람.
1: 그런데 저도 사랑을 믿고 싶어서
0: 믿고 싶어.
1: 누군가가 나한테 너왜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니 했을 때 정말 진짜 사랑, 어차피 이왕 늦은 거, 내 눈을 떼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0: 그러니까요.
1: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100%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이른다니까?
0: 있지.
1: 그러니까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주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제가 30대 되고 나니까 이게 애들이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1: 그래.
0: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으니까 약간
1: 그러니까.
0: 얘랑은 결혼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1: 그랬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0: 정년기가 있으니까.
1: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0: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있어요. 주변에도.
1: 그쵸.
0: 30대가 되니까.
1: 친구들 다 그렇게 결혼했죠.
0: 그 친구가 늘 했던 사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불타오르고, 막얘 때문에 밤에 막 달려나가서 챙겨주고, 이런 사랑을 했던 애가 정말 미지근한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니까요. 결심했어요. 나는 진짜 사랑이 진짜 묻어나고 잔뜩잔뜩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1: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우리 둘은 글렀어요. 그죠?
1: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가사 한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첫 번째 곡 기대됩니다. 검정 치마의 노래입니다. 나랑 아니면.

0: 오늘의 주제를 듣자마자 생각났다라는 그 아름다운 곡, 검정 치마의 노래였습니다. 나랑 아니면 같이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또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어요?
1: 변진섭님의 숙녀에게.
0: 아,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지?
1: 전, 나, 저, 모르겠어요. 근데
0: 오,
1: 저는
0: 옛날 노래
1: 많이
0: 진짜 많이
1: 알아요. 좋아하고. 근데
0: 하시는구나.
1: 요즘에 되게 많이 리메이크도 많이 하시고,
0: 예.
1: 커버로도 많이 부르셨어요.
0: 숙녀에게 이
1: 네, 이
0: 노래를요?
1: 노래가 또 요즘에 또 유행이었어요.
0: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공개 개그 프로그램에서
1: 네.
0: 노래하시는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 아세요? 노래 되게 잘하시는 개그맨? 남자
1: 저요? 저
0: 개그맨?
1: 노래 잘하는 개그맨 너무 많으시잖아요.
0: 그걸 안 보시는구나. 거기에 뮤지컬 같이 하는
1: 아,
0: 알죠?
1: 네네네.
0: 거기에서 이 노래 막 관객들 막 울고 나 그대 아주
1: 아,
0: 작은 일까지 막 이렇게 하면
1: 이분이 아마 이 숙녀에게도 내셨을 거예요.
0: 송필근님.
1: 맞아요, 송필근님이.
0: 맞아요.
1: 네.
0: 그거 딱 들으는데, 이분들 노래 진짜
1: 너무
0: 잘하시더라.
1: 잘하시죠.
0: 그쵸?
1: 네.
0: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담백하게 되게 부르시는 것 같아. 그쵸?
1: 그러니까요.
0: 이 노래를 아시는 거야. 1989년, 제가 중1 때, 케이시님은 세상에 태어날 기미도 안 보일 때.
1: 기미도 안 보였어, 진짜. 나는 진짜. 네, 그러네요. 네.
0: 그때 나온
1: 네.
0: 노래예요.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들으셨어요?
1: 이 노래, 여기에,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가 너무 좋았어요. 내 작은
0: 어떤 면이?
1: 것까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거를 말안 하니까, 내 꿈속이라도 와서, 나 찾아와서, 그거를 살며시 얘기를 듣고 온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
0: 너무 애견스럽지 않아요? 너무?
1: 아니, 그니까 말을
0: 너무
1: 안, 나
0: 틀을래?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내가 뭔가 불편해하거나, 내가 뭐 그렇게 안 좋은 일 있는 걸, 그거마저 관심을 간친다는 게, 이것이 참사랑이 아닐까라는. 진짜, 야, 알죠? 여자들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자들이, 여자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어요. 내가 들어줄게, 남자가 해요. 여자가, 아, 괜찮아! 이러는 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뺏어.

0: 찾아서 이제 매야 되는 건데.
1: 아, 원래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KC님이랑 나중에 만나는 사람?
0: 아니, 그게
1: 너무
0: 아니라.
1: 힘들겠다.
0: 아니.
1: 배고파? 그러면 아니, 이래도 무조건
0: 근데 한
1: 밥을
0: 번 물어보면 안
1: 먹여야 되는
0: 돼. 한
1: 거잖아.
0: 번 물어보면 아니고, 한 두세 번 물어봐야 되는 거지.
1: 왜?
0: 그리고 이걸 말할 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이런 아우라를 봐야죠.
1: 그러니까 왜 그렇게 퀴즈를 내요? 그냥
0: 퀴즈가
1: 직접
0: 아니라.
1: 얘기하면 되잖아.
0: 아니, 들어주는데 너무 고맙잖아. 미안하잖아. 근데 내 짐인데 남자친구가 들어주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처음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제 이 착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착한 거짓말. 배려로.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야, 뭐가 괜찮아. 이렇게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뺏어가야 되는 그런 착한
1: 안
0: 거짓말인.
1: 뺏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0: 아,
1: 그래요?
0: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낑낑 내가 드는 거예요, 이제. 낑낑 이제 나 들면서, 아까 그냥 괜찮지 않다고 말할 걸.
1: 아,
0: 이렇게 하는
1: 진짜.
0: 거죠. 여자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1: 뭐
0: 근데.
1: 먹으러 갈까 그랬을 때 보통 아무거나 그래요?
0: 아무거나.
1: 어?
0: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이렇게.
1: 그런데 무슨 얘기하면 감자탕은 그러면 무슨 감자탕이야 헤비하게 이럴 거 아니에요?
0: 어우, 감자탕, 오, 좋은데, 그, 딴 것도 뭐 있을까? 이렇게.
1: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해
0: 그니까, 그게
1: 주지.
0: 좀 어렵다. 근데 또막
1: 그런데
0: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요.
1: 그거를 나그 얘기 들었어. 그 유튜브에 거기 나왔던 쇼츠 영상인데 그거를 뭐 먹을까?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뭐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이거 먹으러 가죠. 이게 좋다며. 그것도
0: 아니,
1: 아니에요?
0: 근데 그게 나을 수 있어. 그냥, 아, 그럼 내가 맛있는데 찾아놨는데, 그럼 거기로 갈게? 이런 다음 가서 그냥 아예 식당으로 바로 가버리면
1: 또
0: 나쁘지
1: 그래요?
0: 않죠.
1: 아, 또 그래요?
0: 어렵다.
1: 어렵다,
0: 어렵다.
1: 진짜.
0: 어려워, 어려워.
1: 그런데 난
0: 피곤하다.
1: 너무 이 노래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0: 맞아요. 너무
1: 변진섭님의
0: 좋아요, 저.
1: 숙녀에게라는
0: 맞아요.
1: 느낌. 그쵸? 아주 작은 일까지.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드니까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어 하고 꿈속에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게 멋있지. 마음에
0: 맞아요.
1: 안 드는 사람이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0: 예,
1: 물어보고.
0: 그만 좀 물어봐! 진짜 왜 저래! 약간 이런
1: 왜
0: 거죠.
1: 저래?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러네요. 다음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0: 다음 노래는요, 김나영님의 노래고요.
1: 예.
0: 봄, 내음보다 너를 이라는 곡이 있어요.
1: 여기는 어떤 가사가 케이시님을?
0: 이 노래 중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구곤 해. 이 가사가 있는데,
1: 예.
0: 이 노래 자체가 반려견을 이제 하늘나라로 떠내 보낸 뒤에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맨날 이 길목을 산책시켰던 곳이겠죠?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저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가사가 언젠가 저를 울리게 할것 같아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1: 와, 그렇겠다. 와, 두곡 모두 다 기대가 됩니다. 케이시님이 가사 한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두곡 가져오셨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0: 정승재의 경청, 변진섭의 숙녀에게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이 노래 너무 슬프잖아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1: 슬프죠, 이 노래 진짜.
0: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슬프게 불러요.
1: 그니까요.
0: 그쵸?
1: 너무 좋아요, 진짜.
0: 울면서 부르는 느낌이야.
1: 그니까. 울음을
0: 그쵸?
1: 꾹 이렇게 막
0: 참으면서,
1: 참으면서.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그 기타 소리도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1: 맞아요.
0: 기타 소리만 가지고 녹음한
1: 나오는
0: 노래
1: 거.
0: 난 너무 좋아요.
1: 저도요, 너무 좋아요.
0: 그쵸?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 이 코너에서는 가사 한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 서은하 바다님이 박보검이 부른 별 보러 가자 신청해 주셨어요. 사연이 이러네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라는 가사 때문입니다. 제목은 별 보러 가자지만 노래 가사에서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나를 배려한 듯이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박보검이! 그런데 어떻게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박보검이 얘기하면
1: 진짜.
0: 별 보러 가지 않을래?를 하던,
1: 그니까.
0: 별 보러 갈 거니까 빨리 준비해. 이러던, 별 보러,
1: 바로 오십지, 바로
0: 아이,
1: 오고.
0: 뭐, 상관없지, 뭐, 그냥.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아닐래? 이게 또, 설렘
1: 그니까.
0: 포인트라 그러는데, 박보검 아니고, 박건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뭐래? 이럴 거 아니에요, 또.
1: 안 가? 늦었는데 자야죠? 약간 이렇게. 시간이 몇인데? 이렇게.
0: 그러면 똑같은 남자야.
1: 네.
0: 별 보러 갈래가 좋아요? 별 보러 가자가 좋아요? 같은 사람이야, 박보검이야.
1: 근데 저는 약간 별 보러 가자.
0: 그쵸?
1: 가자. 약간 이렇게. 옷 입어. 가자.
0: 맞아,
1: 약간 이런 느낌.
0: 어디 뭐, 그럼 어디 가는데, 막 일단 빨리
1: 따라와.
0: 입어.
1: 이렇게.
0: 아,
1: 아,
0: 그거
1: 뭐야?
0: 좋아하는구나.
1: 싱크! 근데 와가지고 그 저기 그별별 보러 가지 아 놀래? 싫음 말고
0: 아니야, 막
1: 내일
0: 이런 거
1: 가도
0: 싫고.
1: 되고 약간 이러면 뭐 그래서
0: 아,
1: 가자는 거야? 말자는
0: 얍,
1: 거야?
0: 얍.
1: 이렇게 되는 거야.
0: 아, 그래.
1: 좀 강단 있는 게 좋아요. 그냥
0: 강단 있는 거.
1: 이랬다 저랬다는 것도
0: 조정해 주길 원하는구나.
1: 그냥
0: 예.
1: 한 사람 왜냐면 제가 흔들리는 스타일이라서
0: 아,
1: 같이 흔들리면은 둘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저녁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딱 강단 있게 오늘은 네가 먹을 거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따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감자탕 먹을래? 딱 그랬어. 야, 빨리 옷 입어. 감자탕 먹으러 가야 돼,
1: 오늘은
0: 우리.
1: 감자탕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스타일.
0: 근데 아까, 너무 좋은데, 딴건또 없어. 이러면, 감자탕! 딱,
1: 오케이 이러면
0: 오케이.
1: 오케이 확신이 있구나. 쟤는 오늘 감자탕이 땡기는구나.
0: 진짜?
1: 예. 네.
0: 너무 좋다.
1: 너무 좋죠.
0: 서은하 바다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님이 가져오신 노래 그리고 바다님들이 선택해 주신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의 음악 취향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2: 가사 한 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가사 한 줄 때문에 좋아지게 된 노래. 케이시님은 작사가로서 예. 좋은 가사의 정의가 뭘까요?
2: 좋은 가사란 저는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뭔가 꾸미는 가사도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막 시가 아니고 문학이 아니고 그걸 들으면서 바로 딱 그 그림이 펼쳐져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쓰려고 제 그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 맞아, 맞아.
2: 제 취향으로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게
1: 너무 꾸민 거
2: 네, 그치.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연상된 거 된다거나 바로 꽂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꾸미는 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가사가 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1: 오, 그러세요. 맞아, 맞아. 너무 노래 좀 멋있게 만들라 그랬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하는 쉬운 말로 나오는데 또 감동이 있는.
2: 맞아요. 근데 어울리는 또 노래는 또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긴 곡이 또 어울리는 노래가 있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1: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 되게 많이 쓴다 그러셨잖아요.
2: 맞아요,
1: 가사에.
2: 맞아요.
1: 또 가사 쓸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2: 이걸 진짜 사람들이 쓸까? 이 말을 쓸까라는 걸 해요.
1: 진짜 진짜.
2: 근데 제 이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맨 마지막에 제가 영원히 될게라는 말이 있어요.
1: 영원히 될게.
2: 영원히 될게.
1: 영원히 될게.
2: 영원히 될게인데.
1: 오 그런 말 잘 안 쓴다.
2: 안 쓰잖아요. 근데 예. 제가 영원을 믿지 않는 아이여가지고 영원히 예. 될게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엄청 큰 표현인 거거든요.
1: 오.
2: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자주 쓰진 않지만 이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1: 진짜.
2: 내가 영원을 믿지 않지만 우리만은 우리만큼은 영원했으면 좋겠어서 라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는 좀 썼던 것 같긴 해요.
1: 오, 그렇구나. 우리 바다님들도
2: 오.
1: 가사 때문에 좋아진 노래가 있대요.
2: 오.
1: 그래서 한 곡씩 한 곡씩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들어볼 곡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3: 다 그댈 위해 시한편을 쓰겠어.
1: 어 너무 좋다. 이분 누구야? 아니 이분 노래를 잘 들어보면 진짜 목소리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3: 맞아요.
2: 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서 저는 글로 쓰는 게 편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로도 내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냥 시 한 편을 쓰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곡이에요.
1: 시를 써서 전달해본 적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2: 시는 안 써본 것 같긴 해요.
1: 시는 안 써보고?
2: 네.
1: 그런데 이 노래는 케이시님의 노래입니다.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2: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 근데 써보진 않았는데 그런 네. 시라고 하면 시겠죠? 근데 뭔가 상대방을 생각했던 그냥 글을 적어서 준 적은 있어요.
1: 오.
2: 네.
1: 시 한 편을 쓰겠어 이러네요.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4: 지나면 아련한 마마 그래서 찬란한
1: 자, 이분도 음색이 딱 들으면 알잖아요.
2: 아, 이무진님.
1: 맞아요. 청춘 만화 이무진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바다님은 아들한테 꼭 이거를 들려준대요.
2: 와, 너무 좋다.
1: 이 노래 끝날 때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 있죠. 잔여동이 헤엄쳐 오는 곳으로 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르자.
2: 와.
1: 청춘답게 청춘 만화처럼 살아보자는 이무진의 노래 청춘 만화였고요. 와, 너의 바다.
2: 이거 노래 커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또 커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호피폴라의 노래예요. 너의 바다. 나는 너의 바다, 그 위에 비가 될게. 와, 가사. 언제라도 내려와 너한테 잠겨서 널 안아줄 수 있게.
2: 좋다.
1: 와, 좋은 표현이네요, 정말. 어쩜 이런 가사를 쓸까. 이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2: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오, 너무 좋아요.
1: 아니, 이거는 진짜 드럼 소리잖아요.
2: 맞아요.
1: 난 이렇게 드럼 소리 맞죠, 이거?
2: 네.
1: 난 이렇게 진짜 드럼 소리가 난 너무 좋아. 그냥 컴퓨터 음악 말고.

0: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드립 드럼을.
1: 아, 네.
0: 근데 또 리얼이 다르죠.
1: 그쵸.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라는 노래네요.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행복했죠. 이 부분이 제일 좋대요.
0: 우와.

0: 좋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줄 때가 제일 좋잖아요.
1: 맞아요.
0: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
1: 맞아. 그것만으로도 설렐 수 있는 게.
0: 그렇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0: 이게 목소리가 마이크랑 되게 가까운 느낌이야. 귀에다가 불러주는 느낌이잖아.
1: 아, 진짜.
0: 조정석의 노래죠. 아로하. 원래는 쿨 노래였고요.
1: 맞아요.
0: 이재훈 님이 불렀는데 이 노래를 다시
1: 리메이크.
0: 예, 조정석 님의 노래입니다.
1: 느낌이 확 달라요.

0: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화려하진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1: 그렇죠. 그래.
0: 그런 사람을 빨리 만나야 돼요.
1: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다.
0: 언제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이 사람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좋을 것 같아요.
0: 조정석의 아로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다님들 좋다. 추천곡.
1: 추천곡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은 추천곡까지 만나봤고, 케이시님이 가사 한 줄 때문에 좋아진 노래. 오. 또 어떤 곡이 있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1: 이것도 아마 리메이크였던 것 같은데, 네. 노을 분들이 하신 함께라는 노래.
0: 함께요?
1: 네.
0: 어떤 분들의 노래였을까요? 함께라는 노래는
1: 원래는 그 박광현님이랑 김건모님이 같이 부르셨었대요. 1992년에 나왔던.
0: 정말 노래 좋아요. 김건모님의 초창기 창법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담백하면서도 아야 진짜 좋은 노래인데.
1: 너무 좋죠. 이거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게,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1: 그 가사가 너무 예. 위로됐어요.
0: 그쵸.
1: 그래 그냥 살아가는 게 이런 거 아니겠니?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거.
0: 둘이 또 화음까지 쫙 넣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 이것도...
0: 박광현님은 제가 알기로는 배우잖아요.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전 몰라요. 모르겠어요.
0: 배울 텐데. 배우랑 같이 하는 거 봐서 이제 김건모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이제 배우 말고 강사랑도 듀엣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진짜,
1: 진짜 웃기다.
0: 평생 소원.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1: 같이 불러보시는 거 와.
0: 1등.
1: 와.
0: 아, 동명이인이시구나. 박광현님이 작곡가이자 가수시래요. 오. 하지만 김건모님, 강사랑 듀엣하는 것도 진짜 너무 괜찮은데.
1: 진짜.
0: 그쵸?
1: 진짜, 진짜.
0: 예. 그 노래를 한번,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1: 노을.
0: 노을님 버전으로 좋아하신다면서요.
1: 이게 노을 선배님들이 또 화음이 또 그 두 분 아까 박광현님이랑 김건모님의 화음을 또 칭찬하셨잖아요.
0: 예.
1: 아마 엄청 또 색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0: 색다른 느낌의 노을 버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한 줄 때문에 케이시님의 마음을 훔쳐간 그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을의 노래 함께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백예린님의 물고기라는 노래.
0: 생선이네요. 저를 위한
1: 아,
0: 노래네.
1: 맞아요.
0: 예. 어떤 가사가 있을까요, 여기는?
1: 가사 중에 나는 땅에서도 숨을 쉴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몰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0: 땅에서도 숨을 쉴수 있는 물고기였을지도 모른다고요?
1: 그쵸.
0: 인어공주인가, 그러면?
1: 아니, 약간 이제 실제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0: 아,
1: 생각.
0: 가식적인 삶?
1: 가식적인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0: 아,
1: 네,
0: 가식이라기보다.
1: 나를 좀 감췄어야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0: 나를 못
1: 생각.
0: 찾는
1: 그쵸,
0: 느낌이네요, 그러면.
1: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나를 감췄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0: 느낌의 노래거든요.
1: 나는 물고기였는데 왜 날아가려 했을까? 이런 느낌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케이시님은 오빠, 친한 오빠랑 있을 때, 엄마 아빠랑 있을 때, 팬들이랑 있을 때, 지금 우리 금요일 코너 할 때, 다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0: 이제는 지금 엄청 비슷해진 것 같아요.
1: 오,
0: 근데
1: 그렇구나.
0: 제가 20대 막 거의 20대 때는 근데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1: 맞아.
0: 왜냐면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발라드 가수는 엄청 뭔가 좀 신비로워야 되고 말도 엄청 진중하게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래서 그렇게
0: 그래서
1: 했어요?
0: 말하는 걸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노래만 하고
1: 진짜?
0: 말하는 걸
1: 탈로
0: 잘
1: 날까 봐?
0: 말하지 말라 그랬어.
1: 회사에서?
0: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왜냐면 갑자기 제가 노래를 막뭐 그때가 좋았어 하고 불렀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약간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뭔가 반전 매력이다 아니면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1: 그래, 그게
0: 받아들이시는데 또
1: 매력이잖아요.
0: 그때만 해도 뭔가 그냥 신비주의가 낮고 말안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도 잘안 하고 되게 막 딱딱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은 완전 나답게 사시는 거고.
0: 너무 나다워.
1: 그쵸,
0: 너무
1: 그쵸.
0: 저답게 살고
1: 그 얘기 자체가 어렸을 때좀 부족했던 자존감이 많이 채워진
0: 올라간
1: 상황인
0: 것
1: 거지. 그럼,
0: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0: 이제 제가 욕을 하고 막 나쁜 말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잘할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노래할 때는 노래하는 케이씨가 있지만 말할 때는 또 말하는 케이씨가 있고
1: 그럼,
0: 이거를 굳이 숨겨가면서 할
1: 그럴
0: 필요는
1: 필요 없지.
0: 없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맨날 불편했던 것 같아요.
1: 추천곡 하나 더 가져오셨죠?
0: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의 노래인데, 악동뮤지션 노래인데, 아이유님이 피처링하신 낙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낙화. 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0: 낙하.
1: 낙,
0: 하.
1: 하예요. 그죠?
0: 네, 근데
1: 낙하.
0: 이제, 눈딱 감고 낙하. 하! 이거
1: 아,
0: 이건데,
1: 그거예요. 눈
0: 이게, 이걸 들으면서
1: 깜빡하.
0: 낙하인데 이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지 날아오르고 있는 건지 이게 엄청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 표현이 낙하여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동시에 난 날아오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정답은 없잖아요.
1: 그러네.
0: 그래서 이
1: 낙하라는
0: 생각
1: 게, 그쵸.
0: 너무 좋았어요.
1: 추락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0: 맞아요.
1: 그러니까 살다가, 이게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나 생각했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아, 튀어오르기 위한 발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낙하하기 전에는 또 엄청 떨리겠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겁에 막 질려 있는데 막상 점프를 하고 나니 난 날아오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표현이 너무 좋았고,
1: 좋아서.
0: 그래서 이걸 골라봤어요.
1: 와, 너무 좋습니다. 백예린의 노래, 물고기, 그리고 아이유가 피처링한 악뮤의 노래, 낙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백예린의 물고기, 악뮤의 낙하, 아이유님과 같이 불렀죠. 두곡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 좋네요, 진짜.
1: 진짜요.
0: 낙하,
1: 잘한다, 우리 잘하죠, 그쵸?
0: 아, 너무 좋다. 우리 바다님이랑 같이 꾸미는 이 시간,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됐어요.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안 헤어져요.
0: 안 헤어지면 돼요.
1: 네.
0: 오늘처럼 케이시님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함께 노래를 골라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별그램 반디앤 메시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너무 좋고요. 케이신 인간은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1: 그럼요.
0: 좋아요.
1: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0: 오지 말라긴데 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케이신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바다님들이 가사 한줄 때문에 좋아졌다라는 노래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길게 한번 들어보죠. 케이시의 나 그댈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걱정도 좀 했는데요. 막상 들어가자마자 놀이기구 소리 들리고 퍼레이드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텐션이 바로 올라와서 신나게 놀았다고요. 어릴 때처럼 하루 종일 놀진 못했지만 회전목마도 타고 사진도 잔뜩 찍고 추러스도 야무지게 먹고 왔네요. 10년 만에 간 놀이공원에서 잠깐이나마 어린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내년에 또 가기로 했어요. 신청곡은 선미의 Balloon in Love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정승지 하숙집 찍으러 작년에 너무 재밌는 놀이기구 탔었는데 그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난 그런 또 타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생일날 항상 놀이공원 가는데 이 나이가 돼도 놀이공원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다니세요. 유지은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노래입니다. Balloon in Love.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바다님들이 신청해주신 노래들을 하나씩 만나볼게요. 유지은님이 보내주신 사연.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다녀오셨다고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10년 만이더라. 가기 전에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놀이기구 타면 힘들지 않을까

유지은 바다님의 신청곡 선미의 Balloon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훈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10cm의 소년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요.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앞으로 너에게 멋진 밤이 펼쳐질 거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노래라. 그러네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떤 어른이 될수 있을까 불안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늙진 않아도 그래도 꽤나 괜찮은 어른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보다 괜찮은 어른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생선님도 10cm의 소년 들어보세요. 이렇게. 김성훈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괜찮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무서웠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유치원 때는 더 했고. 근데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것 같아요. 뭔가 실수하면 되게 큰일 날것 같고, 친구들이랑 싸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괜찮은데, 그냥 겪는 건데, 누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토닥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노래입니다. 소년.

김성훈님의 신청곡 10cm의 소년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저의 어릴 때에게도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언젠간 너는 반짝 빛난다라는 얘기. 진

진짜 들려주고 싶어요. 어리면 세상이 다 무섭잖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그쵸? 누구나 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3882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한번 볼게요. 경청을 듣고 나서부터 바다라는 단어만 들리면 자꾸 경청이 생각나요. 제가 원래 크래커의 너의 바다라는 곡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경청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생각난 김에 노래 신청하러 왔습니다. 크래커의 너의 바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다라는 이름 참 좋아, 그쵸?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있는 그 백과사전 있잖아요. 나무 땡땡 하는 거요. 거기에 생선에 그 바다에 사는 뭐 물고기류 해가지고 종류에 고등어, 뭐 삼치, 뭐 이면수어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맨 밑에 진짜로 정승제 써 있었던 거예요. 생선의 종류. 아, 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와, 이제 드디어, 생선으로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거기 들어가 보면 아마 빨간 줄 이렇게 거의 있을 거예요. 누가 지웠더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바다님들이 봤으면 안 지웠을 텐데. 그거 아무나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또 지웠더라고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바다라는 것도 언젠가는 백과사전에서, 그쵸? 정승재 경청의 애청자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등재됐으면 좋겠네요. 3882 바다님이 신청하신 노래, 크래커가 부르고 김호연이 피처링한 너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7월 3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애 많이 쓰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푹 쉬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폴킴의 노래예요. 마음의 여행. 이 노래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녕히 주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유럽 전역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가 조금 특별한 피서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벤트 명칭은 시네클림이라는데요. 시네마와 냉방을 뜻하는 클라이마티제이션의 합성어죠. 파리 제19의 냉방 시설을 갖춘 독립 영화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답니다. 25살 이하, 65살 이상이면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낮의 기후 피난처는 이 파리 제19청에서 추진 중인 폭염 대응 정책이라고 합니다. 냉방 쉼터, 구청 냉방 공간, 운하 수영장, 공원 야간 개방과 함께 영화관까지 나선 것이죠. 더위도 피하고 예술적 안목도 키우고 프랑스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 1993년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의 영화죠. 그랑 블루 사운드트랙에서 에릭 세라의 The Big Blue Overture 함께 들어봤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한 뉴스이잖아요. 지금 유럽 전역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교

경고령도 내려졌고, 네, 오늘 소식은 이런 또 이렇게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정 구, 파리의 특정 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점차 좀 퍼져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답니다. 냉방 쉼터 그런 것들 말이죠. 20세 이하 청년이라고 했죠? 아, 이 나이도 취약한 나이로 보는군요. 저는 오늘 좀 이게 새로운, 예,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왜 한국에도 어르신 쉼터 같은 거 여름에는 운영하고 그런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어도, 예. 자, 시네클림, 파리 제19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공공서비스 모델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두 곡, 프랑스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립니다. 1992년 영화네요. 장 푸아레 감독의 르 제브르. 로맨틱 커플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소개가 된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작곡한 장클로드 베티, 그리고 작사와 노래는 세음행의 청자라면 익숙한 알랭 수숑입니다. La chanson du zèbre, 괴짜의 노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좀더 오래된 프랑스 영화네요. 1976년 로맨틱 스릴러 장르 영화 마로코 사운드트랙에서요. 필립 사드의 On se voit, se voit. 이 노래의 보컬에는 마리 프랑스 가르시아입니다. 이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본다. 예. 주연에는 이사벨 아자니 그리고 제라드 디파르듀였군요. 영화는 아직 제가 보진 못했는데 사운드트랙에서 고른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르제브 로맨틱 커플 사운드트랙에서 장클로드 페티의 La chanson de zèbre, 괴짜의 노래, 알랑 수숑의 보컬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76년 프랑스 영화 바로코의 음악, 필립 사드 작곡의 On se voit se voir, 메리 프랑스 가시아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본다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제75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부문 미국의 클래식 음악가, 영화 음악가 엘리오트 골덴탈입니다.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다룬 영화 프리다의 음악을 맡았죠. 이어서 영화 주제가 부문 수상은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에미넴입니다.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에이트 마일에서 주제가 Lose Yourself의 작곡 그리고 랩을 맡았죠. 프리다의 스코어 에이트 마일의 주제가 함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2년 제75회 수상작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스코어 상의 작곡가 엘리엇 골덴탈의 The Floating Bed 플러스 솔로 2였습니다. 1932년에 프리다 칼로가 그린 헨리 포드 호스피탈이란 작품이 있죠. 이게 또 플라잉 배드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유산 후의 그 트라우마를 이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침대 그리고 각종 그 요소들이 초현실적으로 표현된 그런 그림 이 떠오르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침대. 솔로 2. 이어서 오스카 주제가상은 영화 에이트마일의 프로듀서 제프 베이스. 여기에 에미넴 음악을 담당하고 가사와 랩을 담당한 에미넴이 받았죠. Lose Yourself. 2002년 영화 였는데 개봉 당시 제가 봤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영화에서 서로 이렇게 랩 배틀을 하는 그런 씬이 굉장히 강력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네요. 디트로이트 힙합씬을 배경으로 한 이게 세미 오토바이오그래피컬 그러니까 반자전적 드라마로 소개가 됐으니까 각색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 에미넴이 연기한 그 주인공의

이름이 지미 스미스 주니어, 래빗 일명 역이었죠. 역사상 오스카 주제가상을 받은 최초의 힙합곡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죠.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사람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그리스의 거장 반젤리스의 음악 골라봤습니다. 82년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 션 영 주연, 뭐 해리슨 포드와 함께 주연을 맡은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엔드 타이틀입니다. 이 사운드트랙 앨범은 12년 후에 나왔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반젤리스가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OST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94년에 발표된 OST에 공식 수록된 엔드 타이틀곡,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 록의 뭐 대모라고 해야 되나요? 지안나 나니니, 그가 부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 골라봤는데요. 함께한 아티스트는 에도아르도 베나또입니다. FIFA가 지정한 월드컵 주제가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Un'estate italiana, 어느 이탈리아의 여름이란 제목의 곡이고요. 작곡가가 무려 조르지오 모로도네요. 영어권에서는 To be number one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스페인어 버전으로는 Noches Magicas,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공식 제목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Notti Magiche, 역시 스페인어 버전이랑 비슷한 뉘앙스네요. 마술 같은 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티스트, 카메룬의 재즈 거장 리차드 보나의 2001년 음반에서요. 문툴라 모토, 영어 부제를 달아줘서 너무 편리합니다. The Benediction of a Long Life, 장수의 복. 이 곡까지 세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라우레야 네반고가 부르는 라플라야 해변입니다. 2000년 여름 발표된 곡인데요. 초대 보컬인 아마야 몬테로의 노래고요. 밴드의 키보디스트 사비 산 마르틴이 노랫말과 멜로디를 썼네요. 이 밴드 멤버 모두 산세바스티안 출신을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해변 플라야 델라 콘차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추억을 주제로 만든 곡이랍니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여름의 해변에서 만난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별 후 50번도 더 여름이 오고 갔는데 한 번 더 만날 수 없었다라는 쓸쓸한 독백 낭독하죠. 당신이 지금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난 만났죠. 당신을, 바다를, 하늘을. 누군가 날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당신은 내 포옹을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처음이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당신을 만난 첫날 보여준 그 미소를 짓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노래를 만들어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 곡 안에 다 담아 넣겠어요.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나란 바보는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흘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난 이별을 고했죠. 나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결정한 이 바닷가에서 언제가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 50번의 여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행세음행에 전한 노래 스페인의 팝그룹 라우레아 데 반고이의 2000년 발표곡 라 플라야 해변 감상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국의 아티스트 캐런 라미레스의 1998년 발표곡 Troubled Girl 스페인어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 아티스트 캐런 라미레스의 Troubled Girl, Spanish Version 듣고 왔고요.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리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미국의 제니퍼 로페즈,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가 함께한 최신곡 Save Me Tonight 음악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견했습니다.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멩고의 La mer n'existe pas,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의 새 음행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지요.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1969년 본격적으로 레게를 표방한 그런 음반 전해드렸는데요. 태양 말씀을 하시는 분의 글이 아무리 심각해지려 해도 눈부신 태양의 영향력이라고 써주셨네요. 아, AP@7617-7685님께서는 약간 선샤인 팝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스타일은 충분히 그런 해피네스, 행복감을 추출해낸 그런 의도가 충분하죠. 레게도 그렇구나. 예, 저는 그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미 클래프는 소울 가수가 됐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7837님께서도 I can see clearly now 밖에

몰랐는데 노동요로 잘 들으셨다고 또 주셨습니다. 두루두루 남겨주셔서 코멘트 고맙고요. 오늘은 약간 컴필인데요. 4장 앨범에서 이렇게 섞어서 골라봤습니다. 믹스죠. 주중에 주초였죠.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의 소개로 잠비나이의 신곡 소식도 들었고 벌써 한국 그룹 잠비나이가 데뷔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은 잠비나이의 2012년 데뷔 음반에서 커넥션이라는 곡을 꼭 들어보세요라고 김학선 평론가가 추천을 했잖아요. 그 곡을 포함해서 19년에 발표한 3집 타이틀 트랙인 온다. 이렇게 두 곡으로 시작을 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또 끄집어낸 추가곡 두 곡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이탈리아 호러의 대표적인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피리아가 2018년 루카 과다니뇨 감독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사운드 트랙을 담당한 톰 요크의 음악, 그의 음악 오픈 어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나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흔한 표현은 그거죠. 국민 밴드. 프로그레시브 메탈로 보는군요. 예. 아. 저는 캐나다의 국민 밴드 러쉬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헷갈린 이유가 러쉬의 곡을 미국의 드림 티에터가 헌정의 의미로 다시 리메이크를 했죠. 원곡자는 예, 러쉬입니다. 아무튼 드림 티에터 버전으로 제나두를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곡 들어볼 텐데요. 잠비나이 음악은 수용성, 뭐 물에 잘 녹는다라는 표현 외에도 이 전체 그러니까 큰 틀의 이렇게 일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런 뉘앙스는 확실히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대중적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되겠죠. 심지어는 비밀스럽잖아요. 이게 뭐 종교라면 밀교일 것이고 영어 단어 에소테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좀더 안으로 파고들어서 심연 뭐 그런 데서 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리더인 이일루 씨가 국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제한 그런 것들을 깨고 싶었다. 거기가 출발점인 건 분명한데 이 개인 주로 이일루 씨가 곡을 다 쓴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의 이 작가 노트 그런 게 궁금한 거죠. 보통 인셉션이라 그러죠. 이 생각이 싹이 트는 그 순간 예술가가 뭐 과거에 존재했던 예술 작품이나 식기나 문학, 뭐 회화, 건축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의 씨앗에 싹이 틀 텐데 그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잠비나이의 데뷔 음반 제목이 차연입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의 어려운 철학 개념인데 초반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걸 그 차연이라고 생각도 못해서 누가 알려줬어요. 그 의미라 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까 더좀 미스테리였죠. 잠비나이라는 그 형식의 음악이 아까 말씀드린 인셉션 그러면서 그 심연이라는 단어도 연관이 되면서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나? 그리고 책 읽는 라디오 할때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 토마스 드퀸시라는 작가의 에세이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피리아

네 프로푼디스, 심연으로부터의 탄식이라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럼 어떤 심연이냐? 사람의 그 정신에, 기억에, 꿈에, 우리 육신 말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다그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고통 아니면 쾌락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의 뉘앙스의 원천. 디퀸시 같은 경우는 쾌락에 대한 언급도 기가 막힌 문학적 필력으로 묘사를 했고, 또이 고통에 대한 묘사도 했는데요. 그게 이러니까 정신적 탐사를 일부러 자처해서 오피움이라는 약물로 또그 자극으로 그런 심연에 도달하고자 했던 실험이었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콜리지라는 시인은 쿠빌라이 칸이라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의 접근은 대륙을 호령한 쿠빌라이 칸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서사였다고 하는데, 그 시가 거기에 나오는 제나두라는 쾌락의 궁전, 이런 것을 또 언급하면서 꿈 속에서 본 쿠빌라이 칸의 쾌락의 궁전, 제나두, 거기서 울려 퍼졌던 양금 소리, 그것을, 그 기억을 다시 길어 올리면서 그 음악을 추적하면서 그 음악을 재현할 수만 있다면은 이 제나두의 이 형상, 이 형태를 다시 재건해 올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뉘앙스였다고 하던데, 뭐 시인의 시귀 한 줄, 그리고 그 시가 제나두라는 명칭이 또 다른 후대 아티스트 올슨 웰스 같은 영화 감독에게는 시티즌 케인이라는 작품을 또 만드는 영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예. 과연 그렇다면 이이루라는 예술가가 잠비나이를 통해서 다시 재현 또는 재건해 올리려는 고대의 꿈,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차연의 큰 틀은 그거잖아요. 이 고정되지 않는다. 영원히 의미라는 것은 의미는 계속 재설정되고 이게 무한 반복의 프로세스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헤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꿈이 이 매체를 갈아탈 뿐 영원히 쓰여진다. 음악으로도 문학으로도 또 건축 양식으로도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기억이, 그렇죠. 디퀸시의 말에 의하면은 양피지 위에 쓰인다. 계속 지워내고 또 거기에 더 쓰이고. 그렇다면은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게 길어 올려질 것이 아닌가. 뭐 아편으로 그랬던 아니면 꿈속에서의 어떤 환영이었던, 우리가 자기계발에서 흔히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 결에서 이런 판타지 뉘앙스가 더 옳은 거 아닌가? 비전을 얘기할 때. 뭐 사업가의 비전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가의 비전, 그 인셉션의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이루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뭐 그런 얘기가 흥미로울 것 같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잠비나이니까, 잠비나이는 쾌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는 고통?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공격적인 사운드에서 저는 그 심연에 쌓여있는 어떤 그 양피지에 기록된 절규,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클리셰일 수도 있는데, 예, 일부러 그런 사운드로 쾌락을 표현할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로 고른 곡들은 다리오 아르헨토도 역시 아까 그 인셉션의 과정에 있어서

드퀸시가 영향을 줬던 보들레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드퀸시의 그 시면에서의 절규, 서스피디아라고 아까 데 프로푼디스라고 얘기했죠. 서스피디아라는 영화 제목도 그런 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스피리아 사운드트랙을 제가 관심 가질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원작 사운드트랙은 뭐, 예, 좀 신기해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톰 요크의 리메이크 작의 사운드트랙은 또이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국 소개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나두 같은 경우는 쾌락의 궁전이 있죠. 여기에 교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슨 웰스의 영화의 주인공은 다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혼자 남은 무엇이었건 간에 그가 쫓던 것을 이룬 다 이룬 상황에서의 극한의 외로움 그런 거라고 하던데 캐나다의 락 밴드 프로그레시브 그룹 러쉬는 이걸 좀더 애니메이션처럼 저는 그러니까 러쉬라는 그룹은 고등학생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그런 상상력 같다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곡의 느낌이나 그 사운드가 굉장히 유스풀하다. 예. 그래서 약간 탐험소설이나 SF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이 음악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즈의 마법사도 생각이 나네. 예. 아무튼 설명이 장황했는데요. 잠비나이는 수용적일, 그러니까 인도의 구루나 그리스 고대의 철학자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들한테만 어떤 강의를 했다면서요. 따로. 그 일반용이 있었고, 좀더그 어나더 레벨의 강의는 또 소수를 위해서 했다면서요. 약간 잠비나의 음악은 저한테는 그런 느낌입니다.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입문 아니면 뭐 교양 코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뭐 음악보다는 그 작가의 그 인셉션이 더 궁금하다는 말씀을 앞서 초반에 드렸으니까요. 그런 관심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꼭 음악에 열광을 100% 열광하지 못한다 한들. 자, 오늘 요리반장은 그렇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 2부 DJ 선곡, 심연으로부터의 탄식, 그리고 쾌락의 공전, 뭐 이런 얘기 주저리주저리였고요.

잠비 나인, 톰 요크, 그리고 드림 티에터의 음악 이렇게 총 4곡 함께 하셨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늘 그렇듯이 선곡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새음행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안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3년 호러 영화 The Exorcist의 오프닝 테마죠.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뻐꾹하고 울어. 토토로の 小さい、 토토로って 아리마스요네.
1: 아,
0: 小さいやつ。
1: 예.
0: それが 出てくるんですけど、 カッコーカッコーって鳴くんですよ。
1: トトロの声じゃないんだね。
0: あ、トトロ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
1: だってトトロは泣かないじゃん。
0: あ、왜냐면 トトロは 泣かないじゃん。 トトロの 울지 않잖아. ですよね、先生。 トトロ 泣きませんよね。
1: 小さいトトロ、声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確かに。
0: 大きいの
1: は、なんか、泣くってより、なんかこう、あくびをするみたいな。
0: は、わあ、そういう感じですか。そう、トトロ泣かないんですよね。
1: あ、そうか。でも、鳩でもないし、トトロでもないのに、鳩時計って名前は不思議だよね。
0: ああ、그렇네。あ、근데말이야、鳩でもないし、비둘기도아니고、トトロでもないのに、トトロ도아닌데、鳩時計って名前は不思議だよね。비둘기시계、라는이름은좀의아하네。
1: うちの子も、なんで鳩じゃないの？って言ってた。
0: 우리 아이도 아왜 비둘기가 아닌데 라고 묻더라.
1: それは気になるね。
0: 기니나루, 신경이 쓰인다 또는 궁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정말 궁금하네. 하토도케이트에 있더라도 뭐 데테쿠루 토리와 하토데와나이도. 근데 하토도케이트에 토토로가 데테키데 카코 카코 데나이테루. 코레모토 부시기데스요네. 아이, 데와 후시기나 하토도케이노 오하나시. 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引っ越し祝いにトトロの鳩時計をもらったんだけど、うちの子がものすごく気に入ってて。
3: トトロの鳩時計？
2: そう、トトロが出てくるんだけど、カッコー、カッコーって鳴くんだよ。
3: トトロの声じゃないんだね。
2: だってトトロは鳴かないじゃん。
3: あ、そうか。でも、鳩でもないし、トトロでもないのに、鳩時計って名前は不思議だよね。
2: うちの子も、なんで鳩じゃないの？って言ってた。
3: それは気になるね。
1: 28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0: 자, 오늘은요, 4월호 18쪽에 나온 쿠요쿠요 스루 이것과 무야무야 스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1: 結構難しいですよね。意味の違いとしては、くよくよするというのは、不安なことや心配なことについて悩み続ける様子です。もやもやするというのは、理由がはっきりしなくて気分がすっきりしない、そういう様子を表します。
0: 자, 쿠요쿠요 する、もやもやする。이것을 일본어로는요, 오노마토페라고 합니다. 오노마토페라고 하는 거는 의성어와 의태어, 즉 모양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쿠요쿠요 する는 끙끙 앓다, 즉 불안함이나 걱정거리 등을 계속 고민하는 거, 전전긍긍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일, 걱정거리를 이렇게 계속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쿠요쿠요 스루라고 하는 반면에, 모야모야 스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유나 원인 같은 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답답하다, 찜찜하다, 뭔가 마음에 걸린다, 이처럼 불만이나 의문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모양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1: そんなにくよくよしないで、先に連絡してみなよ。
0: 그렇게 쿠요쿠요 시나이데 끙끙 앓지 말고 계속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끙끙 앓지 말고 사키니 렌다쿠 시테미나요. 먼저 연락해봐.
1: 一応誤解は解けたけど、まだなんだかモヤモヤする。
0: 아, 일단 고카이 와 토케다 케도, 고카이 와 토케를 오해는 풀렸는데, 아, 왠지 아직도 모야모야 스르, 마음이 좀 찜찜해, 즉 뭔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요, 쿠요쿠요 스르는 이미 지난 일 또는 걱정거리를 계속 마음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모양, 또 모야모야 스르는 뭔가 개운하지 않으면서 찜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 답답한 모양을 이룹니다. はい。それでは、今日の鳩時計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3: 定時になると小さな窓が開き、中から鳥が出てきて時刻を知らせる鳩時計は、多くの人に親しまれている時計です。日本では鳩時計と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心里有数.
0: 이 표현은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1: 是的.
0: HSK 시험에도 참 많이 나오는 그런
1: 아. 好像是.
0: 예.
1: 我记得好像是四五级,五级左右出来的很多.
0: 시험 문제 내기도 좋은 말이에요. 중급중고를 통해서 HSK까지 준비하는.
1: 太好了,完美.
0: 完美야. 그렇습니다. 心里有数. 자, 그 계획이 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心里는 그대로 마음속이고,

0: 되고요. 요 수에서 수는 사실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산이 다 되어 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야, 계산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대로, 야,
1: 心里有数，心里有数。
0: 이미 다 해놨어. 계획 다
1: 没错。
0: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속으로 다 해놓은 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
1: 对，我有自信，放心。
0: 그렇습니다. 그래서 心里有数. 우리말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이 있다, 계획이 다 있다.
1: 心里有数。
0: 心里有数. 언급하다, 제기하다. 提, 의견을 제시하다.
1: 提意见。
0: 提意见, 이 意见이 그대로 의견이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1: 担心。
0: 担心, 계획.
1: 计划。
0: 计划, 계획 그대로, 计划. 따라서 같이 덩달아.
1: 跟着。
0: 跟着. 애태우다, 마음을 쓰다.
1: 操心。
0: 操心, 졸업하다.
1: 毕业。
0: 毕业, 졸업생.
1: 毕业生。
0: 毕业生, 졸업식.
1: 毕业典礼。
0: 毕业典礼. 급하다, 조급하다.
1: 急。
0: 急. 편지 등을 붙이다, 보내다, 발송하다.
1: 投。
0: 投, 원고를 투고하다.
1: 投稿。
0: 投稿, 투고 그대로 投稿, 이력서.
1: 简历。
0: 예, 简历. 훨씬 많다.
1: 多的多。
0: 에이, 多的多.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1: 默默的。
0: 묵묵, 默默, 예, 默默的. 그래서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默默的.
1: 아, 翻译一样啊。
0: 差不多.
1: 对呀。
0: 묵묵히. 조급해하다, 초조해하다, 마음을 졸이다.
1: 着急。
0: 着急. 철들다, 세상 물정을 알다.
1: 懂事。
0: 懂事. 침착하다, 신중하다.
1: 沉稳。
0: 예, 沉稳. 아, 아주 침착한 沉稳. 도처 곳곳.
1: 到处。
0: 到处. 결과, 성과, 결실.
1: 结果。
0: 예, 结果 그대로 결실이죠. 结果, 결과, 结果. 실은 사실은.
1: 其实。
0: 其实.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最近他一点儿也不提找工作的事，我有点担心。
3: 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
2: 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急吗？
3: 他自己心里有数，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
2: 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
3: 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
2: 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
0: 요즘걔가취업얘기를전혀안해서좀 걱정되네.
1: 최근 다 一点也不提找工作的事儿，我有点担心呢。
0: 자녀가 이제 취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최근 요즘에 다 一点也 조금도 모모하다, 不提 언급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얘기를 꺼내잖아요. 一点也不提 무엇을 找工作的事.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一点也不提야. 我有点担心. 그래서 조금 좀 딴신 걱정이 됩니다. 에이, 걔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 말 안 하는 건 우리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1: 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让我们跟着操心。
0: 어, 没错.
1: 真的这么懂事吗？
0: 有的孩子是这样。是。 他好像不是表现能力差，他不好意思开口。 他准备的多，但是呢，好像没有那种。
1: 其实，我们开头的第一句话，最近他不提找工作的事，有点担心。其实这个是最近很多很多爸爸妈妈，
0: 没错，
1: 的烦恼啊。
0: 是是，所以他没说呢，为什么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걱정을같이할까봐不说말하지않는이유는只是 不想,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我们, 우리가, 跟着, 따라서, 操心, 걱정할까 봐.

0: 괜히 덩달아서 걱정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죠. 졸업한 지 벌써 반년이 됐는데, 하나 더안 조급한가?
1: 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着急吗？
0: 毕业 또 반년了. 반년 그대로 6개월이 지난 거죠. 졸업한 지 벌써 해가 반년이 갔는데, 다 이디얼 또 뿌지마. 조금도 급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대학생들 다시 毕业生, 找到第一个工作, 야, 도청시간 大概 2년.
1: 아, 平均 시간 1 年。
0: 平均 시간은 1년. 大概 10个月, 11个月. 所以
1: 아,
0: 반년 还可以.
1: 还行。
0: 还行。我不知道中国的情况。但是韩国的话，现在大学毕业生，你要找到工作的话，大概需要多长时间？大概1年的时间，差不多。
1: 我们大学毕业那个时候，特别着急在第一年之内找到工作。
0: 我们也是。
1: 因为。但是中国孩子的着急跟韩国孩子的着急不一样，
0: 是吗？
1: 因为中国孩子的着急，特别是在自己喜欢的城市的大学上学的孩子，如果一年之内找不到工作的话，这个户口就回到故乡，
0: 有这个问
1: 所以
0: 题。
1: 再出来就难了。
0: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户口가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될수 있는데, 이게 도시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군요. 如果 找到工作呢? 还是 留在这个城市里，
1: 就变成这个城市的人了。就比如说，在北京就变成北京人了。
0: 那应该更着急，
1: 对，
0: 更
1: 会
0: 着
1: 更
0: 急，
1: 着急一点。
0: 不是更着急，这个着急的形式不一样，
1: 对，
0: 对
1: 着
0: 吧？
1: 急的原因不一样。
0: 就原因不一样，对，没错。걔도 다 생각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력서를 넣었어.
1: 他自己心里有数，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
0: 他自己心里有数，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계획이 다 있다. 계산이 다서 있어요. 他投的简历，그가 지원한 简历, 그러니까 보낸 이력서가 比你想的，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要 多得多。 훨씬 더 많습니다. 야, 더, 더, 더. 그렇게 말없이 애쓸 필요는 없는데, 말만 해줘도 내가 덩달아 조급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1: 没必要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
0: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어디 어디 넣었어요. 그 얘기해줘도, 제가 심리 비자, 踏实, 对
1: 对，
0: 吧?
1: 起码知道嘛，
0: 知
1: 不
0: 道。
1: 知道的话，那种不确定的感觉让人更
0: 对，
1: 着急。
0: 他是不是最近到底干什么、想
1: 对。
0: 什么？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没必要할필요가없는데这样默默的、묵묵히、조용히努力，조용하게그렇게노력할필요없는데说出来이야기를좀하면我就不会，나는그러지않을겁니다。跟着着急了，내가이렇게같이이렇게급하거나당황하거나서두르지않을텐데，그래요。 얘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어서, 속이 깊고 차분해서 여기저기 떠벌리는 걸안 좋아해요. 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우리한테 말해줄 거야.
1: 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
0: 这孩子从小어릴 때부터 就 懂事, 철이 들었어요. 沉稳, 속이 깊어요. 不喜欢, 좋아하지 않아요? 到处说, 그냥 만나는 데마다 가서 막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좀 이렇게 세상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저 아이들 종시하고 동시 정은 부시완다주쇼 等有了结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생기면 自然 자연스럽게 당연히 告诉我们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조급한 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1: 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
0: 当然其实我也不着急，나도 그렇게 사실 완전히 급한 것은 아니나, 更希望더뭐가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뭐, 他们好像是爸爸妈妈，希望孩子能找到自己愿意做的工作，对吧？26쪽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跟着, 따라서 같이 덩달아 뭐뭐하다. 한밤중에 단지 내에서 누가 싸워서 건물 전체의 불이 줄줄이 켜졌다.
1: 半夜，小区里有人吵架，整栋楼的灯都跟着亮起来了。有话。

0: 面感，有点
1: 哦，
0: 看电影看电影的
1: 看啊。
0: 感觉。一家吵架，啊，怎么啦？然后乒乒乒乒乒，噔噔，怎么回事？怎么回事？
1: 만화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보통 또
0: 对
1: 표현이
0: 对
1: 많이
0: 对对
1: 나오는데
0: 对，
1: 물론 뭐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0: 是。
1: 半夜 小区里 半夜 한밤중이죠. 半夜 小区里 단지 내에서 有人吵架 누군가 싸워서 정동로도 등 정동로니까 그 건물 전체 그죠? 정동로도 등 건물 전체 등이 끈적 亮起来了. 끈적이라는 말은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 뿅뿅뿅뿅뿅뿅으로서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켜지 한꺼번에 번쩍 들어온 게 아니라 따라서 줄줄이 이렇게
0: 对对。
1: 끈적 亮起来了. 그녀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걱정한다.
0: 他一感冒，家人们都跟着紧张。
1: 他一感冒，감기에 걸리면 全家人온 가족이 끈적 긴장 따라서 긴장한다. 즉 여기서는 다 같이 따라서 같이 걱정한다. 긴장. 너희 먼저 가, 나도 바로 뒤따라 갈게.
0: 你们先走，我在后面跟着。
1: 你们先走，먼저 가. 我在后面，난 뒤편에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跟着 뒤따라서 跟着.
0: 开车的时候也可以这样讲。
1: 对，没错，
0: 啊，
1: 没错。
0: 或者是爬山的时候，
1: 爬山 的
0: 你们
1: 时
0: 先
1: 候，
0: 走，我比较慢，我在后面跟着。
1: 我在后面跟着你们，不要考虑我了，先走吧，先走吧。비교문에서의 야오인데요. 야오가 비교문, 즉 그러니까 A, B, B, 야오 더하기 형용사 이렇게 쓰이면 비교의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 B, B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야오가 들어가면은 약간은 그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수박 지난번에 내가 샀던 그것보다 훨씬 더 달아.
0: 这瓜比我上次买的那个要甜多了。
1: 그러니까요. 저 과, 이때 이제 과는 수박을 얘기한 겁니다. 과, 비와 상츠 마이더. 내가 지난번에 샀던 것보다 야오, 티엔 뚜어러. 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야오는 티엔 뚜어러를 좀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옷은 인터넷에 표시된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어.
0: 这件衣服比网上标的尺码要小。
1: 이 옷은 비 왕상 뼈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표시된 뼈, 이게 표시되다죠? 뼈더, 치마, 이게 치마가 사이즈입니다. 치마, 요, 小. 좀 작게 나왔어요. 小. 나 이번 시험 사실 지난번보다 조금 못 봤어.
0: 我这次考的其实比上一次要差一点儿。
1: 我这次考的이번 시험은 이번에 考的그 시험 어떻게 봤냐면, 其实 사실은 비 상츠, 먼저 번보다 要差一点，差，不足하다，모자라다，要差一点，조금못봤어。27쪽입니다，心灵鸡汤。
0: 唯有你自己才能给本身宁静。
1: 오, 그렇죠. 뭐든지 행복도 마찬가지, 이러한 그 평온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내가 해야죠.
0: 但是这个最难。
1: 但是最幸福，
0: 哦，那倒是，啊，那倒是，
1: 最宁静。
0: 能做到的才能，这才是真正的平静。
1: 对，没
0: 其
1: 错。
0: 实谁都给不了自己真正的平静。
1: 是。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最近他一点儿也不提找工作的事，我有点担心。
3: 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
2: 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急吗？
3: 他自己心里有数，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
2: 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
3: 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
2: 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
1: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말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다.
0: 不爱说，不代表没打算。
1: 不爱说 말이 없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不代表 뭐뭐 상징하는 거 하는 건 아니다. 没打算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는다.
0: 有计划的人不会到处乱说。
1: 有计划的人，계획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자기 계획을 진행하지.

0: 하자.
1: 等结果出来再说吧。
0: 等结果出来，结果그들결과가出来나오면再说吧。다시이야기하자。많은젊은이들이졸업 후 취업하는 게 꽤 어려워요.
1: 很多年轻人毕业后找工作是挺难的。
0: 很多年轻人，많은젊은이들이죠。毕业后졸업 후에找工作，일자리찾는거挺难的，어렵습니다。느낌대로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속으로 계산이 서 있다. 대강 감이 있다. 마음 속에 기준이 있다.
1: 心里有数。
0: 오호 心里有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스님.
1: 这个新预算你算清楚了吗？
0: 放心吧，我心里有数。
1: 上一次你也说心里有数，结果最后超了5000块呢。
0: 再信我一次好不好？
1: 好吧，没办法，只能再信你一次。
0: 좋습니다。이심리요소조금전에얘기한대로이렇게정말로아주다양하게또아주常用的一句话，
1: 对，
0: 对吧？
1: 没错，很多时候都可以用，比如考试的，我心里有数，不用担心；找工作，我心里有数，不用担心。
0: 뭐예를들어서어디여행갔어요？내가준비好了，我心里
1: 对，
0: 有
1: 还
0: 数。
1: 有心里都有数。
0: 对。다나보겠습니다. 예산,
1: 预算,
0: 계산하다,
1: 算,
0: 명확하다, 분명하다,
1: 清楚,
0: 마음을놓다, 안심하다,
1: 放心,
0: 초과하다.
1: 超.
0: 오늘배운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대한 심한정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파트 7의 날이죠. 이 7 참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문이 좀 긴 거 이것을 집중해가지고 좀 실었어요. 한 페이지라도 더 좀 독해 요즘 길게 나오니까 그걸 맞춰서 또 신경향에 맞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독해 하는데 한 번에 이해 안 가면 우리 다시 듣기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실력이 내가 초급에 가까워요 그러면 또 들으면 돼요. 다시 듣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려우면 재방송 등등을 또 이 오디오 어학당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7번부터 문제를 보시겠어요. 30쪽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미스터 모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미스터 모로의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148은 Do you currently have someone managing your bookings? 이 문장의 의미는 이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스타예요, 스타. 연예인, 뭐 가수든 영화배우든 스타인데 서로 이제 약속을 잡는 거예요.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예약을 잡는데 그죠? 매니저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 뭐돈 많이 버는데 매니저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매니저가 계시면 더 상세하게 그 친구랑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취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그 문제 유형을 여기 한번 비슷하게 넣어드린 겁니다. 처음에 머로가 말합니다. Hello, my name is Ethan Morrow. 제 이름은 머로고요. Claire DuBois from Silver String Ensemble. 이런 Silver String Ensemble의 DuBois가 recommended that 이렇게 추천을 했죠. I contact you. 제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도록. Regarding artist representation. 바로 이런 아티스트 대표 이런 것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보라고 연락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Hi Ethan,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Claire is an excellent performer.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연주자죠. What style of music do you play?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이어가는 게 Do you usually perform with a group or as a solo artist? 보통 이제 그룹으로 연주해요? 아티스트 혼자 연주합니까? 그랬더니 I perform classical pieces.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죠. On the cello, 첼로로, as part of an orchestra의 일환으로서, that I founded, 제가 설립한 오케스트라에서, also 중요하죠. I also give solo recitals from time to time. 때로는 혼자 리사이틀도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때로는 혼자 연주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147번 정답은 A번. He occasionally performs by himself.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풀었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 from time to time이 occasionally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게 paraphrasing 돼 있죠. 파트 7의 핵심은 속독과 paraphrasing입니다. The orchestra is currently on hiatus. 지금 오케스트라가 지금 휴식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hiatus 요 단어를 이제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휴식기 중에 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고 토익 핵심 단어니까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지금 쉬기 때문에 클레어는 suggested that 이렇게 제안했죠. I share some recordings with you. 당신과 그 어떤 녹음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Sure, 알겠습니다. I'd be happy to review your recordings. 그 녹음본을 한번 검토해 보고 and see how I can assist. 어떻게 도와줄지 제가 한번 보죠, 뭐. By the way, 그런데요. Do you currently have someone managing your booking? 당신의 예약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현재 없나요? 있으면 좋은데. 또 이제 그래야 이제 제가 좀더 자세한 거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자질구레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당신한테 피해 안 주고 그 매니저랑 얘기할게요. 뭐 매니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취지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뭐죠? C. She wants more information to understand his request. 그의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더 원한다. 뭐, 이분 취향이 어때요? 뭐, 등등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직접 묻지 않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 탁 답으로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C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yes, 있긴 있는데, But she mainly handles administrative tasks. 주로 그 행정 업무를 다뤄요. And 그리고 has limited industry contacts.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업계 인맥을 갖추고 있죠. We are hoping to expand our performance opportunities. 우리의 그저 공연 기회를 좀더 확장하고 싶어요. I've heard you've helped the Silver String Ensemble gain great exposure.
이 실버 스트링 앙상블이 더 아주 엄청난 노출이 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들었어요. And I would lov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드보이스 읽었는데, 그건 드보아로 발음하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어려운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대표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대표로서 이제 섭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당신을 소개해줘서 이제 당신하고 연락하게 됐어요. 그 흐름으로 이 전체 흐름을 잡아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49에서 151로 가면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다음 주말이 시험이죠. 그래서 독해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149번. 지금 이 일자리 광고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who intended for, 그러니까 누가 읽어보라고 쓴 글이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150번은 이 job duties, 직무 중에 포함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not listed as one of the job's duties, 이거를 밑줄을 그어 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직책에 대해서 요구되는 거, required for this position,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질문의 취지를 확실하게 알 만한데 밑줄을 그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North Star Talent Group은 a highly respected recruitment firm, 매우 존경받는 채용 회사인데, serving the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어느 부문이에요? 공학과 제조 부문을 봉직하는 이런 데 일하는 어떤 그 채용 회사, 이런 아주 이런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존경받는 채용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is currently seeking a chief engineer를 구하고 있어요. For one of its clients, 고객 중에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글을 누가 관심 깊게 읽을까요?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그래서 149번 취직하려고 엔지니어가 이런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런 분을 의도해서 쓴 글이라고 볼수 있으니 149번 정답 B, engineers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잘 읽어이죠. A major automotive equipment manufacturer in the Calgary region. 이 캘거리 지역의 주요한 자동차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 구하는 거죠. The chief engineer가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어요.

Supervising Engineering Records에 A라고 쓰세요. 이 공학 기록을 관리한다. A, ABC 할때 A. 또 Technical System, 기술 시스템도 관리한다. Related to Production Output, 이런 생산 결과와 관련된, 그리고 Materials Usage, 재료 사용이라든지 Operating Cost, 운영 비용,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시스템을 관리한대요. 자, 그 다음, Preparing Monthly and Quarterly Performance Summaries. 그래서 이제 월 또는 분기별 수행 능력 요약을 준비한다. 여기 C라고 쓰세요. C. For the Operations and Executive Teams. 이 운영 관리 팀을 위해서, 운영 이 관리 팀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Executive는 이제 임원급이죠, 원래. 그리고 Ensuring that DDR을 보장합니다. All technical process, 모든 그런 그 기술적인 processes, 이 과정이 comply with industry safety regulations, 이 업계 안전 규정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manufacturing standards, 제조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 assisting senior management, 이 고위 그 경영진을 도와준다. 여기다 D라고 쓰세요. D. With long-term planning, 장기적인 계획으로. The budgeting, 예산을 짜는 일, 그리고 an efficiency improvements, 능률성을 개선하는데, 이런데 이제 도움을 준대요. 자, A, C, D라고 지금 알려드렸죠? 그게 바로 아닌 것은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짜증나지만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0번 정답 뭐죠? B, managing a department staff. 그래서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For this role, 이 역할을 위해서 the successful applicant, 성공적인 지원자는 should possess a degree in engineering or industrial design, 공학이나 산업 디자인 분야에 학위가 있어야 되고 at least 7 years of related experience, 적어도 7년의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Preferably in the automotive or heavy machinery sector. 기왕이면 이 자동차나 중장비 부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 여러분 preferably 왕 별표. 이거 집어넣기 파트 5에 문제 내면 풀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And 그리고 strong communication skills, 또 강력한 의사소통 능력이 또 필요하죠. 자, 이제 중요한 문장. This is a fully on-site role. 이건 완전히 현장 역할이에요. There is no remote work option. 원격 작업, 원격 근무 옵션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 출근해서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건 뭐죠?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51번 정답은 D. Regular attendance at the workspace. 그러면 직장에 정기적인 출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D가 정답이에요. 이게 뭐, 저, 원격으로 근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그 다음, employees, 직원들은 must live within commuting distance of Calgary에서 서로 이제 통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직접 출근해야 되니까. Interested candidates, 이 관심 있는 후보들은, 이때 interested가 과거 분사예요. 이 후보들은 should send a resume, 이력서와 cover letter, 자기소개서를 보내야 됩니다. And 그리고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을 보내야 돼요. For three professional references to Melissa Grant. 바로 또 여기도 이렇게 쭉 보면은, 세 명의 전문적인 신용조회처를 위한 연락 세부 정보를 보내야 돼요. 멜리사 그랜트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레퍼런스는 신용조회처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교재는 7월에 또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니까 독해도 녹음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 교재 장점이에요. 시험 공부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 매일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50분 정도의 이게 전체 다 읽는 원어민의 녹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계속 들으면 리딩 속도도 좋아지고요. 리스닝 당연히 잘 되고. 그걸 안 해요. 그래놓고 뭐, 리스닝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 연습량은 기본입니다. 이제 시험이 다음 주면 바로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Are you ready?
1: Ready to do what though?
0: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Yes. 자, 한 주 내내 여러분들 열심히 손으로 입으로 다 영작했는데 마무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예, 월요일에 마유의 다이어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0: 그
1: 일자목을 드디어 극복했다.
0: 맞아요.
1: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선생님's diary, talking about his neck pain.
1: 네.
0: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선생님. 네. Do you know the expression pain in the neck?
1: Pain in the neck.
0: 네.
1: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을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Oh, this project is a pain in the neck.
1: Pain in the neck. 네. 저는 literally
0: I
1: pain
0: know.
1: in the neck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또 할 걸 그랬나 봐요. 아, 복습을 하시면 오늘 또 mm-hmm. 알게 되시는 거죠. Pain in the neck은 골치 아픈 사람, 골치 아픈 일도 표현한다는 거.
0: Yes.
1: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몇 달 동안 자세를 교정한 끝에 드디어 목

0: 통증을 없앴다. 자, 의미절로 나눌게요. 수개월 후에
1: After months
0: 내 자세에 대해 작업하는 것에
1: of working on my posture
0: 난 마침내 제거한 상태다.
1: I've finally gotten rid
0: 내 목 통증을
1: of my neck pain. After months of working on my posture,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0: 네. 뭔가에 대해서 work on 한다는 것은 작업을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것을 improve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내 자세를 교정한다라는 느낌 그렇게 mm-hmm.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working on my postur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쌤, get rid of 하는 게 뭐였죠?
1: It means you want to throw it out mm-hmm. or you want to not have it at all.
0: 아, 아예 mm. 없애버리는 걸 얘기했죠.
1: Yeah, that's right.
0: So, 나의 neck pain을 드디어 get rid of 한 상태다.
1: 네, 이거는 근데 물건에 대해서도 많이 쓰거든요.
0: Oh, okay.
1: I really want to get rid of all the junk in my room. 뭐 이렇게요.
0: 맞아요. 우리 네. 버려야 될 게 많은데요.
1: I know.
0: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가슴을 펴고 있으려 하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여오고 있다. 자, 난 유지해오고 있다.
1: I've been keeping
0: 내 가슴을 열린 상태로
1: my chest open
0: 그리고 줄여오고 있다.
1: and cutting down
0: 네, 얼마나 많이 내가 앉아있는지를
1: on how much I sit
0: 각각의 날에
1: each day I've been keeping my chest open and cutting down on how much I sit each day.
0: 네. chest를 open 한다는 것은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좀 이렇게 펴는 자세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cut down on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 reduce로 써도 될까요?
1: 네. And reduce how much I sit each day도 괜찮아요. 근데 cut down은 약간 뉘앙스가 뭔가 좀 상당히 줄이는 거를 주로 많이 써요.
0: 아,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무슨 뭐 sugar consumption을 확 줄인다든가.
1: Yeah,
0: 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1: Yeah, I'm cutting down on sugary foods. I'm cutting down on drinking.
0: 아, 뭔가 계기가 있어서 확 줄인다는 뉘앙스가 확실히 있네요.
1: 네.
0: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손가락은 더 이상 저리지 않아 큰 안심이 된다. 제가 이게 처음에 일자목 생겼을 때 손가락 저림이 생겼거든요. 자, 내 손가락들은 더 이상 저리지 않는다.
1: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0: 아주 큰 안도이다.
1: Which is a huge relief.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which is a huge relief.
0: 네. numb 하다는 게 저린 상태,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be 동사랑 numb 쓰는 게 아니라 go numb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딱 순간의 동작을 강조를 하는 거죠.
1: That's right.
0: 저리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What a relief라고 하는 거, 그렇죠? relief는 어랑 같이 쓰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1: Yeah, that's right. 그리고 꾸며줄 때도 어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what a huge relief, what a big relief.
0: 어우, 다행이다.
1: 네.
0: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After months of working on my posture, I've finally gotten rid of my neck pain. I've been keeping my chest open and cutting down on how much I sit each day. My fingers don't go numb anymore, which is a huge relief. That said, my shoulders still ache, so I'm not completely out of the woods yet. Now I just need to keep my belly in check so my back doesn't start acting up.
1: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my diary, which 선생님 thinks is too long.
0: 아니, 제가 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워낙 짧게 쓰자라고 이제 파이팅을 하셨기 때문에.
1: 맞아요.
0: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가볼게요.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 난 믿는다.
1: I believe
0: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
1: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0: 부모가 할 수 있는
1: a parent can do
0: 그들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1: for their child's future
0: 그들의 아이의 재능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1: is to help discover their child's talents. I believ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parent can do for their child's future is to help discover their child's talents.
0: 네, 여기서 보면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parent can do for their

0: child's future.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0: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is to help discover.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1: 맞아요. Right? 일단 one이니까 is랑 매칭해줘야죠.
0: Okay. 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아내는 게 쉬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 쉽지 막상 하려면 어렵다. 오, 좋은 표현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다.
1: It may sound simple.
0: 알아내는 게
1: to figure out
0: 무엇을 당신의 아이가 잘하는지
1: what your child is good at
0: 하지만 내 경험으로부터
1: but from my experience
0: 그건 말해지는 게 더 쉽다.
1: It's easier said
0: 행해지는 것보다
1: than done. It may sound simple to figure out what your child is good at, but from my experience, it's easier said than done. 선생님, 이런 네. 말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Mm-hmm.
1: That's easier said than done.
0: 맞아요.
1: It's easier said than done.
0: said than done. 이게 말해지는 건 쉽다, mm-hmm. 더 쉽다,
1: mm-hmm.
0: than done.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1: 맞아요.
0: 말이 쉽지, mm. 이런 느낌이죠.
1: 실제로 해봐.
0: Uh-huh.
1: That's easier said than done.
0: Said than done, mm. right? 그리고 그 바로 앞에도 좋은 것 같아요. From my experience. 아,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내 경험으로부터 끄집어내보건데 mm.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어, 네, 맞아요.
0: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말이 되겠죠.
1: Yes.
0: Okay.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린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지도 찾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자, 부모로서
1: As parents,
0: 우린 그들을 찾게 도울 필요가 있다.
1: We need to help them find.
0: 무엇을 그들이 잘하는지 뿐만 아니라
1: Not only what they're good at,
0: 또한 무엇을 그들이 진정으로 즐기는지,
1: but also what they truly enjoy. As parents, we need to help them find not only what they're good at, but also what they truly enjoy.
0: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클래식한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패턴이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1: Mm-hmm.
0: So A뿐만이 아니라 B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법책에서 여러분 보실 때 이거 진짜 회화에서 쓰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많이 씁니다.
1: 네,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그렇죠?
1: 네, 광고에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Right? 이거는 뭐 이것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저것도 도와줍니다.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참고로 but also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also가 빠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also 대신에 문장 뒤에 as well 이런 식으로 replace 될 때가 있죠. 또
1: yes,
0: 바뀌어
1: right.
0: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Mm-hmm.
0: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hort diary.
2: I believ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parent can do for their child's future is to help discover their child's talents. It may sound simple to figure out what your child is good at, but from my experience, it's easier said than done. As parents, we need to help them find not only what they're good at, but also what they truly enjoy. That's the tricky part, though, because we all know that no one enjoys something all the time. The real challenge is finding the right balance of pushing and encouraging them, but obviously not pushing them too far. And on Wednesday, mm-hmm. we took a look at a news story talking about how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try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0: 맞습니다. 그날 뉴스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40, 50대 여성들이 이제 커리어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찾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1: 네.
0: 이것을 좀 시리즈처럼 한 3일간 우리가 다뤘는데 가볼게요.
1: 오케이.
0: 40대와 50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리어를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여자들
1: More women
0: 그들의 40대와 50대에
1: In their 40s and 50s
0: 다시 시작하려고 선택하고 있다.
1: Are choosing to start over
0: 그들의 커리어들에서
1: In their careers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choos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0대에 In their 40s.
0: Mm-hmm.
1: 이거는 their를 잘 매칭해줘야 되고
0: mm-hmm.
1: 40 다음에 s에는 apostrophe가 없어요.
0: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원어민도 하는 실수죠.
1: Of course.
0: 소유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1: Yeah.
0: 네. 그리고 if you choose to do something 이 얘기는 굉장히 자기가 선택을 한 거 결국에는 voluntary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Mm-hmm.
0: 뭔가 누가 force 했다던가 이런 느낌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두 번째는요. 여러 해 동안 가족을 위해 전념한 후 많은 이들이

0: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수년 후에
1: After years
0: 가족에 집중하는 것에
1: of focusing on family
0: 많은 이들은 돌아가고 있다.
1: Many are getting back
0: 노동력 안으로
1: into the workforce. After years of focusing on family, many are getting back into the workforce.
0: 네, 이것도 after years of doing something, 전에도 뭐 after months of doing something, 이런 패턴이 나름대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수년간, 뭐 수개월간 뭐 한 끝에,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1: 맞아요.
0: 뭐뭐뭐뭐뭐 했다.
1: Yeah.
0: Right? 여기서는 many are getting back. 여기서 many는 many women을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1: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women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렇죠.
1: 네, 보통 many라고 하면 many people.
0: Many people.
1: 특별하게
0: 뭐가 없으면.
1: 네.
0: 자, 세 번째는요.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세리나 황이 말했습니다. 전 느껴요.
1: I feel
0: 제가 마침내 제 인생을 도로 받은 상태인 것처럼
1: Like I finally gotten my life back
0: 세리나 황은 말했다.
1: Serena Huang said, I feel like I finally gotten my life back, Serena Huang said.
0: 언제 이런 말을 하셨죠?
1: Although she is in her very, very, very early 40s.
0: 정말 그거를 지금 한 세 번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아, 맞습니다. 다른 세리나 황이에요. I feel like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장을 썼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So
1: 네.
0: it feels like 보다는 I feel like. 내가 그렇게 느낀다.
1: 회화에서 정말 많이 써요.
0: 맞아요.
1: 저도 이거 많이 써요. I feel like.
0: 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Al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More women in their 40s and 50s are choosing to start over in their careers. After years of focusing on family, many are getting back into the workforce. I feel like I've finally gotten my life back, Serena Huang said. She added, it's never too late to chase my dreams, right? The government says it will provide more support for women returning to work.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nother news story with a similar story, right?
0: 맞습니다.
1: About a mother who's starting her social media account.
0: 맞아요. 요즘에 이제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 도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1: 네.
0: 또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1: Yeah.
0: 자, 한번 가볼게요. 점점 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 그리고 더 많은 중년의 여자들이
1: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0: 관심을 얻고 있다
1: are gaining attention
0: 소셜미디어에서
1: on social media.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are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0: 네. 네,
1: 우리나라 말로도 점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도 이런 식으로 more and more 이렇게 말합니다.
0: 뭔가 gradual 하다는 게 느낌이 오죠.
1: Yeah.
0: 자, 진솔한 스토리와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며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개인적인 브랜드들을 세우고 있다.
1: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0: 솔직한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1: By sharing honest stories.
0: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인생들을 공유함으로써
1: And their everyday lives.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their everyday lives.
0: 네. 여기서 everyday lives의 everyday는 매일매일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일상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Lives를 꾸며주는 것뿐입니다. 자, 다음은요. 많은 팔로워들이 그런 콘텐츠에 쉽게 공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팔로워들은 말한다.
1: Many followers say
0: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1: They can easily relate
0: 그 내용에
1: to the content. Many followers say they can easily relate to the content.
0: 네, relate to something 뭔가에 공감하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3: More and more middle-aged women are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They are building personal brands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their everyday lives. Many followers say they can easily relate to the content. My mom just started making reels, and I'm excited for her, said the son of a 45-year-old woman.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online.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he son and the mom.
0: 맞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엄마가 있는데 응원을 하는 아들입니다.
1: 네.
0: 엄마가 방금 생애 첫 릴스를 올렸거든. 근데 지금 너무 떨려. 자, 난 방금 게시했어.
1: I just posted.
0: 네.

0: 아주 첫 릴스를.
1: My very first reel.
0: 그리고 난 지금 떨고 있어.
1: And I'm shaking right now.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and I'm shaking right now.
0: 네,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올리지 않은 이상 릴스가 아니라 S를 빼야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두 번째, 멋져요. 우리 엄마 화이팅. 자, 그건 멋져요.
1: That's awesome.
0: 전 당신을 위해 응원하고 있어요, 엄마.
1: I'm rooting for you, Mom.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Mom.
0: 네, 세 번째는요. 정말 다행이다. 네가 창 피해 할까 봐 걱정했어. 자, 얼마나 안도인가.
1: What a relief.
0: 난 걱정했어.
1: I was worried.
0: 네가 민망할 것이라고.
1: You'd be embarrassed. What a relief. I was worried you'd be embarrassed.
0: 네. 여기서도 what a relief가 나오네요. relief 앞에는 어를 꼭 붙여주기.
1: 네.
0: 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and I'm shaking right now.
2: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Mom.
1: What a relief. I was worried you'd be embarrassed.
2: No way. It's not every day you have an influencer mom.
1: I'm going to start my own cosmetics brand down the road and call it Mayu Cream.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0: Writing.
1: Writing.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0: 네,
1: done.
0: alright.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손영작도 그렇지만 이병작 할때 여러분 연습, 연기하는 연습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꼭
1: 네.
0: 이번 주도 지켜주세요.
1: 맞아요.
0: alright.
1: Alright, we'll see you guys on Monday. Bye for now.
0: By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eety You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요,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이죠. 자, 월요일, 화요일 기사는 요로에 담겼었던 기사들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경구용 약물로 일라일릴리 그 알약이 나왔다는 얘기하고, 그게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들 두 개를 다뤄봤습니다.
3: Yeah, so to mean approve, we learned the phrase gave the green light.
4: 그렇죠. 승인의 의미를 쓰죠. 우리도 green light 자체가 신호등에 파란불 가란 얘기이기 때문에. Mm-hmm. 자, 승인받았다의 의미로 이 문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FDA가 승인했다는 얘기입니다.
3: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ntly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from Eli Lilly.
4: 중요한 건 tablet이죠. 기존에 있었던 약물인데 이 Eli Lilly의 비만 치료제 중에 이 알약 형태로의 약물에 승인을 내줬다. 판매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gave the green light. 자, 이런 약물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잖아요. 식욕이 감퇴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이 이제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3: Mm-hmm.
4: 네. So substantial lifestyle

0: advantages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자, 실제 나왔었던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Although slightly less potent than injectable counterparts, its unrestricted administration schedule provides substantial lifestyle advantages.
0: 그렇죠. 주사제보다 효과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루에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되는 굉장히 편한 어떤 복용 방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에 큰 어떤 여러 가지 이점 그로 인해서 덜 먹게 되니까요.
1: 그렇죠. 네.
0: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기사로 한번 영어로 먼저 들어볼게요.
2: FDA approves Eli Lilly's new weight loss table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ntly gave the green light to a daily weight management tablet from Eli Lilly. This accessible medication offers an alternative for individuals seeking metabolic health improvements without utilizing injections. Corporate executives anticipate this convenient format will significantly expand the overall consumer market by attracting completely new demographics. The Eli Lilly CEO emphasizes that this novel therapeutic provides global scalability due to simplified manufacturing and eliminated refrigeration requirements. The pharmaceutical corporation aims to distribute this treatment worldwide to directly challenge rival products developed by Novo Nordisk. Although slightly less potent than injectable counterparts, its unrestricted administration schedule provides substantial lifestyle advantages. Financial analysts are keeping a close eye on early sales figures becaus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remains crucial for revitalizing stock market valuations. Furthermore, competitive pricing strategies developed alongside government healthcare initiatives ensure broader accessibility for diverse populations. Consequently, the company continues advancing its developmental pipeline with stronger compounds to solidify dominance within this expanding medical sector.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 요약문의 빈칸 채워보세요.
1: The FDA recently approved Eli Lilly's convenient daily weight loss pill for consumers.
0: 그렇죠. Daily weight loss pill을 승인했다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approved 과거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convenient.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복용하는 알약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잖아요. Mm-hmm. 그래서 convenient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약문.
1: This globally scalable medication challenges rival products through competitive pricing and easier administration.
0: 자, 첫 번째는 확장 가능한에 해당하는 scalable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죠. Scale,
1: 그렇죠.
0: scale up, scalable.
1: The second word, administration.
0: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행정의 뜻이 아니라 복용의 뜻입니다.
1: 그렇죠.
0: 약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용하고 사용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Moving on to our Tuesday article.
1: Continuing on with weight loss medication and showing how it is reshaping the food industry.
0: 그렇죠. 체중 감량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식품 업계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Mm-hmm. 사람들이 덜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1: 네.
0: 더 건강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 So overall daily caloric intake, 전반적인 일일 칼로리 섭취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1: These specific pharmaceutical treatments significantly reduce general appetite and overall daily caloric intake across broader demographic groups.
0: 그렇죠. Caloric intake 자체가 칼로리 섭취량이죠.
1: Mm-hmm.
0: Okay. 자, 그다음에 higher protein and dietary fiber content. 이 더 높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음료나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ese modernized offerings deliberately emphasize smaller portion sizes alongside significantly higher protein and dietary fiber content.
0: 자, 전체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Weight loss medications rapidly reshape food industry.
3: The rising popularity of GLP-1 weight management medications is fundamentally altering modern American consumer eating and drinking habits. These specific pharmaceutical treatments significantly reduce general appetite and overall daily caloric intake across broader demographic groups. Consequently, the traditional food and beverage industry faces substantial financial threats, reaching tens of billions globally. Maj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ke PepsiCo and Nestle are rapidly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 lines to lure buyers. These modernized offerings deliberately emphasize

0: prioritize smaller portion sizes alongside significantly higher protein and dietary fiber content. Optimistic corporate executives firmly believe providing specifically tailored nutritional choices will transform this apparent crisis into a lucrative opportunity. Major restaurant chains, including McDonald's, are also experiencing noticeable customer traffic declines during traditional dinner hours. Dining establishments must quickly adjust menus as new daily pill formulations promise to accelerate patient medication adoption further. Successfully navigating these rapidly shifting consumer dietary preferences remains absolutely essential for enduring corporate survival.
1: 기사를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요약문에 빈칸 채워보세요.
2: Weight loss medications are fundamentally changing consumer habits and impacting food industry sales.
1: 자, 이런 체중 감량 약물들이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자, fundamentally 첫 번째 단어고요.
2: And the second word, impacting.
1: 그렇죠. 식품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업계 특히 매출에요. 자, impacting, ing꼴로 들어가면 되고. 자, 두 번째 요약문.
2: Major corporations are now launching healthier products to adapt to shifting dietary preferences.
1: 출시하고 있다 해당하는 launch에 ing 붙여서 are now launching healthier products. launching이 들어가야 되고요.
2: Second word, dietary preferences.
1: 그렇죠. 여기선 식이 선호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관련된 선호도를 dietary라는 단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기사 마무리하고 7월 첫 번째 기사 볼게요. 월드컵 관련된 기사였어요.
2: Yeah, and talking about its expansion and one of the reasons, inclusivity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1: 특히 48개국으로 이제 늘린 어떤 명분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포용성, 그걸 inclusivity라는 단어로 썼었죠. include에서 나온 말이에요.
2: 네.
1: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While FIFA highlights inclusivity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the massive revenue potential remains a primary focus.
1: 실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더 출전한 거 맞죠?
3: 맞아요.
1: 근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도 훨씬 더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2: Mm-hmm.
1: 그런 얘기를 한 문장이고요. 자, 강력한 우승 후보, 영어로 뭐라고 했죠?
2: Red hot favorites.
1: 빨갛게 달아오르는 해당하는 형용사, 재밌죠? Red hot favorites 하면 강력한 우승 후보를 말합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Spain and France are red-hot favorites, though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1: Pulling power는 약간 흥행력 혹은 흡입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2: Mm-hmm.
1: 그래서 대회 전체에서 어떤 흥행력 있는 대표적인 선수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국가들을 얘기한 문장입니다. 전체 기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he global spectacle of the expanded 2026 World Cup. The North American World Cup 2026 features a historic expansion to 48 nations, likely becoming the most watched sporting event ever. This collabo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troduces a longer schedule with over 100 matches across 16 host cities. While FIFA highlights inclusivity for African and Asian nations, the massive revenue potential remains a primary focus. The competition kicks off in Mexico City and concludes at MetLife Stadium in New Jersey, involving high-profile leaders and global brands. Spain and France are red-hot favorites, though legends like Lionel Messi maintain great pulling power. Meanwhile, the American team faces a difficult path under Mauricio Pochettino, seeking to leverage home advantage during their opening group stage fixtures. Extensive planning covers everything from specialized hybrid grass pitches to complex security operations involving federal agencies. Fierce criticism has erupted over soaring ticket prices, with some final seats reportedly listed above $6,000, raising concerns that ordinary fans are being priced out of football's greatest celebration. Despite high ticket costs and logistical hurdles, Millions of fans will converge for this unique celebration of sport.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2: The expanded 2026 World Cup features 48 nations competing across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1: 그렇죠. 기존에 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expanded가 들어가야 되고요.
2: The second word, competing, 경쟁하는 의미죠.
1: 그렇죠. Competing across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북중미 3개국에서 개최되고 있죠. 자, 두 번째.

0: 양문?
1: Extensive infrastructure and political planning support this massive global event despite high fan costs.
0: 16개 도시에 16개 구장 많은 인프라 투자가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extensive infrastructure가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massive, 거대한.
0: 거대한 이 축구 축제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드컵 기사 마무리하고요. Moving on to Thursday.
1: We looked at the UAE and then preparing to exit OPEC.
0: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최근에 이란 사태 때문에 OPEC에서 이제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Mm-hmm.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책적 전환으로 보는 겁니다. Strategic policy shift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전략적인 어떤 정책 전환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Such hostilities hindered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0: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석유 수출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잖아요. Mm-hmm.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OPEC 그럼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율적인 자원 관리로 향하는 어떤 그런 첫 걸음을 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문구가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여기 resource는 결국에 원유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The UAE expressed gratitude for previous alliances while embarking on this new path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0: 맞아요. 자, 전체 기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he United Arab Emirates prepares to exit the global oil cartel.
3: The United Arab Emirates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part from the prominent oil organization known as OPEC on May 1st. This significant decision follows regional instability marked by drone and missile strikes from a neighboring member state. Such hostilities hindered the nation's ability to export petroleum via critical maritime routes, prompting a strategic policy shift. A high-ranking official clarified that the move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while minimizing disruption to international crude prices. By operating independently, the country intends to pursue ambitious production targets and achieve greater operational freedom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This departure marks the end of a long tenure for the influential producer, which historically followed shared output regulations. The government remains dedicated to maintaining market stability through continued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energy partners. Official statements emphasized a desire for flexi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shifting economic dynamics across the globe. The nation expressed gratitude for previous alliances while embarking on this new path toward autonomous resource management.
0: 자, 두 개의 요약문입니다. 자, 요약문 1번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1: The United Arab Emirates will leave OPEC to seek greater autonomy over its petroleum production.
0: 자율성을 의미하는 단어 autonomy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빈칸.
1: The second word, petroleum.
0: 우리가 원유를 얘기하는 단어죠. Petroleum production. 자, 두 번째 문장.
1: This strategic departure follows regional conflict while the nation remains committed to market stability.
0: 그렇죠. 그 중동 지역 내 호르무즈를 그 둘러싼 국가들에서의 어떤 regional conflict, 영내 그 갈등을 말하는 거죠. 군사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빈칸에 regional 들어가야 되고요.
1: The second word, committed.
0: Remains committed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 OPEC을 떠나더라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기사는 이제 5월 초에 구글의 모회사는 알파벳이 엔비디아의 어떤 시총 1위 자리를 넘봤다. 그 시점에 쓰여진 기사였어요.
1: Yeah, the first expression we saw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0: Balloon이 동사였었죠. Mm-hmm. 팽창하다, 늘어나다의 의미로. 자,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0: 그래서 구글의 어떤 실적과 주가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실적 보고서 같은 것을 시장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Keeping a close eye on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 Market analysts are now keeping a close eye on upcoming financial reports to see if the semiconductor giant can maintain its lead.
0: Okay. 자,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lphabet poised to overtake Nvidia as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Recent market shifts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0: and maintain its lead. Financial derivatives indicate that traders see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a new leader of the pack emerging by mid-May. If these projections hold true, it would mark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at this search giant holds the top spot. Such a change highlights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 within the competitive landscape of modern innovation.
1: 자, 첫 번째 요약문.
2: Alphabet may soon surpass Nvidia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technology company.
1: 첫 번째 단어는 surpass, 추월하다.
2: Second word, valuable.
1: 자, 요약문 2번 갑니다.
2: Traders expect this shift based on strong cloud earnings and recent market fluctuations.
1: 실적에 해당하는 단어 earnings 반드시 S가 붙어야 되고요. 첫 번째 빈칸
2: fluctuations, the second word.
1: 뭔가 등락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도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다섯 개 기사 다시 만나는 복습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2: See you again on Monday. Goodbye.
1: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for our Saturday review.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0: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자, 토요일은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을 다시 만나보는 즐거운 복습 시간입니다. 자, 우리 6월호 교재에 있었던 월요일, 화요일 사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라톤 10km에 도전해서 성공한 그런 멋진 사연이었었죠. 아, 생각만 해도 같이 네. 이렇게 성공했을 때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0: Running a 10K with two sons. I'm a working mom in my mid-40s with two sons. Work keeps me busy, but I've made it a habit to exercise after work. I've been swimming and doing yoga for years. Last year, I saw an ad for a marathon and started dreaming about running one with my two boys. Luckily, all three of us were able to sign up for the 10K race. 30 days before the race, we got a notification from the organizers. I downloaded a running app and started training that same day.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straight. But I didn't get a chance to try a full 10K before race day arrived. The race venue was full of energy, with about 20,000 participants. I managed to finish the race and recorded my first time of 1 hour and 6 minutes. My kids finished too, and it gave us all a real sense of accomplishment. Now,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3: 자, 마라톤은 상당히 긴 거리를 이제 달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음흠. 그런 의미로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 앞에다가

0: take it step by step. 차근차근 해나가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I took it step by step, and soon I was able to run for 20 minutes.
0: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늘려나가서 2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상대방이 몸을 너무 서둘러서 하거나 급하게 할 때 조금 속도를 낮추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볼게요.
1: Slow down and take it step by step.
0: 음?
1: Slow down and take it step by step.
0: 오케이. 자, 이번에는 차근차근 해보면 너도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꿔볼게요.
1: I'm sure you can learn it if you take it step by step.
0: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1: 네.
0: Take it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해봐라. 자, 두 번째. 무엇을 목표로 삼다. 자, 목표는 goal인데 삼다를 동사 처리 어떻게 해요? Make 하면 됩니다. So make it a goal to do something. 뒤엔 동사가 나오겠죠?
1: We've made it a goal to run a marathon together every year.
0: 음흠. 나는 딸과 거기를 가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 I made it a goal to visit with my daughter.
0: I made it a goal to visit. 방문하다, 자동사를 이렇게 쓸 수 있죠? With my daught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뭐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할 때 뭐 예를 들어 10km를 1시간 뭐 때 뛰셨잖아요. 1시간 초반 때.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처음 뛴 거 치고는. 자, not bad for. 자, 대화문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1: Not bad for my first race, right?
0: Okay. 첫 번째 시도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바꿔볼까요?
1: It's not bad for a first attempt.
0: 처음 시도에서 나온 결과 치고는 나쁘지 않다. 자, 경험이 없는 사람 치고는 나쁘지 않다.
1: That's not bad for someone with no experience.
0: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럴 때 not bad for 뭐뭐뭐 이 형태로도 연습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1: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how this listener had frequent video conferences held in English. So there was a bit of struggling in the beginning. 왜 자주, 네? 잘못 들었어요. Pardon, pardon, pardon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0: 그 화상회의 때 영어를 쓰는 게 쉽지 맞아요. 않거든요. 본인이 uh-huh.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렇게 말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1: yeah.
0: 특히나 이제 다양한 악센트가 있는 발음이 mm-hmm. 있는 분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더 힘들기 때문에
1: 네.
0: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주신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1: 맞아요. 그럼 들어볼까요? Learning English for video conferencing. In my current team at work, I often have video conferences in English with cli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They're from various places, like Singapore, Taiwan, and India, so it can be hard to understand their accents. As soon as a meeting starts, I freeze up. I end up saying, "Pardon?" over and over again. Seeing myself struggle like that was frustrating. It really hit me that if I want things to run smoothly at work, I need to be comfortable with English, the global language of business. So, I decided to take studying it seriously. I came across Ip Tu Young and Gwi Tu Young books at a bookstore and resolved to study. Now I've gotten into the habit of waking up early and studying in the morning. I'm trying hard each day, dreaming of the day when I can speak English confidently in video conferences.
0: 자, 이번 주에 freeze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에 그 말문이 막히다, 머릿속이 하얘지다 이런 의미로 썼던 구동사잖아요. 말 그대로 뭐 얼어붙었다 이런 어감이에요. 자, freeze up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As soon as a meeting starts, I freeze up.
0: 화상회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 얘기죠. 자, 이때 freeze up 뒤쪽에 힘주시고 자, 난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 전혀 뭔가 답변을 할 수 없었다. 말문이 아예 막혔다. 영어로
1: I froze up because I hadn't expected the question.
0: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온
1: 네.
0: 거죠. So I froze up, 과거형, because I hadn't expected the questio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Take something seriously.
1: I decided to take studying it seriously.
0: 이 일 진짜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될 것 같다. You really need to.
1: You really need to take this seriously.
0: Okay. 자, 그 다음에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때 follow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hard to follow 이러면 돼요.
1: It's hard to follow because everyone speaks in a different accent.
0: 다들 발음이 또 제각각이다 보니까 알아듣기가 힘들다. It's hard to follow. 자, 그가 하는 말이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He can be a bit hard to follow sometimes.
0: 사람을 주어로 줄 수 있죠.
1: 네.
0: He can be a bit hard to follow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뭐

0: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발음 이슈일 수도 있고 내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1: 아니면
0: 있고
1: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0: 고차원적이어서
1: 있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 상황에 다 쓰셔도 됩니다.
1: Yeah.
0: So he can be a bit hard to follow sometimes. 좋습니다. 영화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다.
1: Parts of the movie were hard to follow.
0: 전혀 모르는 어떤 컨텍스트에 막 말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특히
1: 아하.
0: 의학 드라마 같은
1: Oh,
0: 그런 것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1: Yeah.
0: So parts of the movie or the drama were hard to follow. 이렇게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Moving on to Wednesday. 자, 7월호 첫 번째 사연이었었죠. 1월 1일에 이제 금주를 결정하시고 100일째까지 성공을 한 시점에서 써주신 멋진 사연이었어요.
1: 네, let's listen first.
2: 100 days without drinking. Today marks the 100th day of my no alcohol challenge that I started as a New Year's resolution. I wasn't really a heavy drinker. I just enjoyed a drink alone at home. But I decided to quit cold turkey starting January 1st to build healthier habits. There are a lot of upsides to not drinking.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but now my head feels much clearer. I also started working out early in the morning. I feel more energized during the day, and my quality of sleep has gotten better too. People have even told me I look healthier lately. Of course, it's not without its downsides.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like lamb skewers with beer, or raw fish with soju mixed with beer. They're not the same without a drink. But I want to keep this going and take better care of my health.
0: 자, 100일 동안 금주라면서 장점도 좀 많이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upsides, downsides 이런 단어 썼던 것도 기억이 잘 나네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고. 자, 예전에 그 술을 좀 마실 때는 단점이 뭐였냐면 집중이 잘 안 됐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have trouble focusing 이 문구를 썼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I used to feel foggy and have trouble focusing.
0: 우리 아들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1: I think my son is having trouble focusing.
0: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약간 그래요. 커피 안 먹으면 계속 뭔가 좀 불안하고 빠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힘들다.
1: I have trouble focusing if I don't drink coffee.
0: In the morning maybe?
1: Yeah.
0: 특히 저는 아침에 그렇습니다.
1: It wakes you up for sure.
0: 각성 효과가 좀 있죠, 카페인이. 자, 그다음 우리 음식 간의 궁합 이야기할 때 pair 자체를 동사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Pair perfectly with something. 문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1: Some foods pair perfectly with alcohol.
0: 어떤 음식은 그 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뭐 와인 같은 경우도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과 많이 먹고 레드는 약간 육류와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pairing이 있잖아요. 근데 pai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자, 한국 음식 중에는 시원한 맥주와 잘 맞는 것이 참 많다.
1: Cold beer pairs perfectly with a lot of Korean food.
0: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거와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재킷은 거의 모든 옷과 잘 어울린다.
1: This jacket pairs perfectly with almost anything.
0: 그렇죠. 의상에도 많이 쓴다 했죠. So this jacket pairs perfectly with almost anything. Go well with 이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0: 잘 어울린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을 마시러 가다. Go for a drink. 사실 이 자리에 go for a run, go for a wal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drink가 들어가면 술 마시러 가자는 얘기죠.
1: What do you do when friends ask you to go for a drink?
0: 친구들이 한잔하러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금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힘들잖아요. 네, 가서 안 먹어야 되니까. 자,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술 한잔했다. 영어로?
1: I went for a drink with my friends last weekend.
0: 오늘은 술 한잔할 시간이 안 됩니다.
1: I don't have time to go for a drink today.
0: 좋습니다. Go for a drink. 표현을 잘 쓰시고. 오케이. 자, 목요일 사연은요?
1: 네, 목요일 사연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내가 학생 때는 영어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고 운동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But now she's gotten into, or should I say she's warmed up to English. So she enjoys studying with her son. They sit across from each other, have a good laugh. And yeah, so she says that she has grown as a person and she plans to continue doing this.
0: 입지영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너무나 저희도
1: 맞아요.
0: 감사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들과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가 좋아진 엄마의 또 사연이었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까요?

0: 다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가끔씩은 쉬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1: It's important to take a moment to rest occasionally.
0: take 동사 쓰면 되겠네요.
1: 네.
0: take a moment to rest 이런 식으로 occasionally. 자, 그다음에 뭐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영어에선 take forever라고 과장하죠.
1: It will probably take forever.
0: 야, 이거 한참 걸릴 거야. 이런 어감.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1: It will take forever to do it again from the beginning.
0: 그렇죠. 자, 거기 자리 찾으려면 평소에는 정말 한참 걸린다.
1: Finding a seat there usually takes forever.
0: 푸드코트에 그렇잖아요.
1: Yeah.
0: 바쁜 때 가면은
1: 맞아요.
0: 기다려야 되죠. 막 트레이 들고 기다리잖아요. 자리 찾으려고 그럴 때 쓰면 되는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섯 개 사연 다 만나보고 표현들 복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 Ye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wonderful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0: Good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 learned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while making reservations.
1: Mm-hmm.
0: 예약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봤었죠. 그리고 우리 배웠던 표현 중에 Is there a dress code?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dress code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casual이라고 하면
1: mm-hmm.
0: 우리 잭쌤이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1: Sure, jeans.
0: 네, 이게 이제 casual일 것 같고요. 그런데 smart casual은 뭐예요?
1: Smart casual is like a step up from casual, but mm-hmm. it's not quite business.
0: 네, 그래서 yeah. 약간 청바지는 되는데 찢어진 청바지는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단정한 셔츠에 자켓 정도 입는, 그래서 캐주얼인데 약간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느낌의 캐주얼, the smart casua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usiness casual은 약간 smart casual보다 조금 더 mm-hmm. casual한 거죠.
1: I believe with business casual, at least for men, you have to wear a collared shirt. You can't just wear a t-shirt, even a nice fancy t-shirt.
0: 그쵸.
1: Still is unacceptable.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가 있는 옷이 있어야 그래도 business casual. 제가 아까 business casual.
1: 안 돼요.
0: 맞아요. 청바지도 안 되고 약간 면바지는 그래도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business casual이 좀 더 casual하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더 business다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business가 있고 그건 이제 suit겠죠.
1: suit하고. 네. 네.
0: 그 다음에 이제 파티 같은데 black tie 이벤트가 있어요.
1: 네.
0: black tie, 검정색 그러면 넥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원래 그래요.
0: Mm-hmm.
1: That term still is in use, but you don't have to wear a black tie necessarily. Usually men are in tuxes for this event, and women are wearing fancy dresses, nice gowns.
0: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뭐 턱시도나 좀 굳이 검정색 넥타이를 안 하더라도 뭐 보타이 같은 거
1: sure.
0: 하는 경우도
1: yeah.
0: 많고 그래서 조금 드레스업하는 회사 복장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드레스업하는 느낌의 좀 특별한 장소에 갈 때 입는 옷들 블랙 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 밖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레퍼드 프린트 하면은 이제 레오파드 프린트를 입고 와야 되는 행사가 있고 아니면 뭐 색깔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정해 주는 경우도 mm-hmm. 있거든요.
1: Right.
0: 네.
1: A lot of private schools have dress codes that are just rules for the types of clothes that are allowed and not allowed.
0: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니폼 없는 경우.
1: 네.
0: 네, 근데 유니폼이 있으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1: When I was in school, boys had to tuck in their shirts. That was part of the dress code.
0: 네, 셔츠를 입으면은 바지 안에다가 넣어야지 그거를 빼면 안 되는 것도
1: 네.
0: 드레스 코드의 일종이 될 수 있죠. 그 규율, 규율이 코드니까 그거를 이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dress code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dress code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에 가셨을 때는, 서양에 갔을 때는 그거를 지켜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dress code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All right,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Mm-hmm.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자, 두 명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좀 길었죠. I'd like to, I would like to를 줄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Make a reservation은 예약을 하다이고, For two가 두 명을 위해 라는 말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28쪽 펴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따로 그냥 종이에다가 한번 들리는 만큼만 딕테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안녕하세요, Sunset Bistro입니다.
1: Hello, Sunset Bistro.
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How can I help you?
0: 빈칸에는
1: can, C-A-N.
0: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안녕하세요,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1: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0: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이니까 쉽게 쓰실 수 있었죠. 첫 번째 빈칸에는
1: I'd like to make, M-A-K-E, a reservation for two, T-W-O.
0: 그렇죠, T-O-O 쓰시면 안 돼요. T-W-O입니다. 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3: At 7 p.m., please.
0: 물론이죠.
1: Sure.
0: 몇 시로 해드릴까요?
1: What time would you like?
0: 빈칸에는
1: would, W-O-U-L-D.
0: 그렇죠. W-O-U-L-D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7시로 부탁드려요.
1: At 7 p.m., please.
0: 네, please. 공손하게 말할 때는 중요하죠. 자, 그럼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Hello,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2: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3: At 7 p.m., please.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Tuesday. Our expression on Tuesday was,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 p.m.?
0: 네, 이것도 역시 조금 길긴 했는데요. Do you have any tables? 테이블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available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능한,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0: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pm? 시간은 맨 뒤에 써주죠.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역시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듣고 올게요.
1: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2: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pm?
0: Sunrise 식당입니다.
3: Sunrise Restaurant.
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How can I help you?
0: 네, 이 경우는
3: How can I help you? H-E-L-P.
0: 그렇죠. Help가 빈칸이 채워져 있었네요. 저녁 7시에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있나요?
3: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pm?
0: 네, do you have any?
3: Tables. T-A-B-L-E-S.
0: 맞습니다. 네, 이 문장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2: Great. I'll take it.
0: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3: Let me check.
0: 네, 테이블이 하나 남아있네요.
3: Yes, we have one table left.
0: 빈칸에는?
3: Left. L-E-F-T.
0: 네, 그래서 왼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left는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이죠, 그쵸? 네, we have one table left. 그랬더니 좋아요, 예약할게요.
3: Great, I'll take it.
0: 빈칸은?
3: Take, T-A-K-E.
0: 맞습니다, T-A-K-E.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unrise Restaurant, how can I help you?
2: Do you have any tables available at 7pm?
1: Let me check. Yes, we have one table left.
2: Great, I'll take it.
0: Now Wednesday.
3: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네, 자리에 앉고 싶은데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자,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이때 우리가 들었던 다이얼로그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pm.
2: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자, 처음에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해드렸습니다.
3: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pm.
0: 네, I've booked라고 했는데요. Mm-hmm. 스펠링은요?
3: Could you hear the kt at the end? Booked. B-O-O-K-E-D.
0: 맞아요. B-O-O-K-E-D. 자,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pm이라고 했더니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3: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0: Could we?
3: Get, G-E-T.
0: 맞아요. 그래서 get은 여기서 받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ll see what I can do.
2: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I'll see what I can do.
0: I'll see what I
3: can. C-A-N.
0: 그렇죠. 큰으로 들리지만 C-A-N이죠. 평상시에는 can이 다 큰으로 들려요, 여러분. can으로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의 can't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 Thank you.
0: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We'd really appreciate it.
0: We'd
3: really, R-E-A-L-L-Y.
0: 맞아요. We'd really appreciate it.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요일까지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I've booked a table for you at 7pm.
2: Could we get a table by the window?
1: I'll see what I can do.
2: Thank you. We'd really appreciate it.
0: Okay, now we're moving on to Thursday.
3: Right. Thursday's expression was, is there a dress code?
0: 자, 이제 여러분 dress code하고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Is there a dress code? 복장 규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아, 참고로 여기서 dress는요.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레스는 그냥 여기서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먼저 빈칸 채우기 해보고 오겠습니다.
1: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2: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0: 합니다.
1: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0: 자, your reservation is?
1: Confirmed. C-O-N-F-I-R-M-E-D.
0: 그렇죠. 그래서 ED가 붙어있죠. Confirm, 확정하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confirmation이라는 형태로 많이 알고 있어요. 확정이라는 뜻이고 그 경우는. 자,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복장 규정이 있나요?
1: Is there a dress code?
0: 자, dress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1: D-R-E-S-S.
0: 네, 그 우리는 드레스라고 발음하죠. 세 개의 음절로. 근데 네, 영어는 하나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D-R-E-S-S인데 이 D-R-E-S-S 다섯 개의 절자가 하나로 들려야 합니다. Dress, dress예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3: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1: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We require
1: business, B-U-S-I-N-E-S-S.
0: 네, 저는 이 스펠링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1: 네.
0: 매우 바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그래서 busyness 이렇게 외워요.
1: 네, 그 단어도 있어요. B-U-S-Y-N-E-S-S.
0: 그렇죠. Y를 I로 바꿔주면 business가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business casual attire.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카라가 있는 그러한 의상을 입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빈칸에는?
1: I'll keep that in mind. T-H-A-T.
0: T-H-A-T. Mm-hmm. 자, 이렇게 해서 또 목요일까지 다 복습을 완료했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3: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2: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3: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All right, let's go on to Friday.
1: All right, Friday, you've made a reservation, but it's the wrong time.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변경하다라고 할 때는 change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Reservation time이 예약 시간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나의 예약 시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시작해 볼까요?
2: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Sunset Bistro입니다.
1: Sunset Bistro.
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How can I help you?
0: How can I?
1: Help, H-E-L-P.
0: 네, 또 help를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1: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1: change, C-H-A-N-G-E.
0: 그렇죠. change를 넣어주면 되네요. 이 문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What was the original time?
3: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0: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1: What was the original time?
0: 아, 그렇죠. 빈칸에는?
1: Original. O-R-I-G-I-N-A-L.
0: 원래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약 시간이라서 original time이라고 해요. 물론 original reservation tim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예약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reservation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해줘도 돼서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at was the original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저녁 7시였는데
1: It was for 7 p.m.
0: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1: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0: 빈칸에는
1: Move, M-O-V-E.
0: 그렇죠. Move가 옮기다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change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0: 뭐둘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은 이렇게 맨 뒤에 얘기한다는 거, 요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여기서 to는 8시로라는 의미로 쓰인 to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더 듣고 올게요.
1: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2: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What was the original time?
2: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복습 게을리하시면 안 되죠. 복습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고요. 대화문만 생생 대화문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Magnificent job, everyone.
0: Speak
3: Zach였습니다.
0: now.
3: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2: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ooch.
1: 네, 오늘은 7월 이제 시작하고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weekly review 시간이 되겠습니다.
2: Oh, it's a fun day. Reviewing the entire week.
1: 네. 자, 26쪽. 선생님이 항상 weekly review에 대해서 그 아주 excited하게 yes.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는 복습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So reviewing is not just fun, but it's also meaningful. And it's also educational.
1: 그러니까 yes. 방송을 저도 이제 집에서 혹은 뭐 어디 가면서 듣게 될 때마다 mm-hmm. 예를 들어서 뭐 available 얘기를 하는 right. 부분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방송하고 똑같이.
2: 똑같은 브레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속으로 듣는 생각이 아 뻔하구나. 내가 나의 한계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래서 한계라니요.
1: 아니 그래서
2: Your
1: 제가
2: creativity.
1: 그래서 더 리뷰 시간을 appreciate 하게 되는 것이 저도 또 네, 복습을 하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2: That's right.
1: 네, 자 26쪽에 보시면 쭉 헤드라인 헤드라인이 된다. 그날의 그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Mm-hmm.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Okay, let's go.
1: 자, 바로 옆쪽 27쪽부터 시작합니다. Mm-hmm. 네, 지금 29일 월요일 순서에서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강의가 끝나고 2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되는데 right.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라도 질문을 해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2: Right. You know,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1: 그렇습니다.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궁금한 yes. 걸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이런 right. 말이 나오죠.
2: We always say don't hesitate.
1: 네.
2: Just raise your hand, ask questions confidently. Don't be shy.
1: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제일 처음 돈을 받고 파트타임을 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2: 와우.
1: 근데 그때 와우야 너무
2: wow.
1: 늦었어요, 선생님.
2: 와우, wow. college.
1: 근데 그때 그 외국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어떤 대표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2: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1: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저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hesitat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me. 뭐 이런 right. 말로 하면서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말하고 영어가 아주 먼 거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바짝 붙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 right.
1: 주저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don't hesitate to 뭐뭐뭐 라고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죠.
2: I think the Korean culture is actually changing to become more open and not so shy. Especially younger children, younger students, they're asking many questions.
1: I agree.
2: They're not hesitating to ask questions. So I think it's a wonderful thing.
1: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많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 저도 이제 그런 세대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들 이제 안 그런 게 참 다행스럽죠.
2: That's right.
1: 자,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언제라도 at any time을 좀 이어서 at any tim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 Yeah,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3: Before we begin,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4: Thanks. I always worry about interrupting.
3: Not at all. It's better to ask than stay confused.
4: Okay. Then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3: Of course.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2: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1: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one more time? 설명하다 라는 말이 explain이 되겠습니다.
2: Right, explain.
1: Explain.
2: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1: Could you explain the last part? 자, 맨 마지막 부분, the last part를 explain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제 부탁하는 상황에서 could you, could we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 번 나오게 되잖아요.
2: Right.
1: 네, 한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2: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1: 그렇죠.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혹은 give me your name 해도 돼요?
2: Give me your name은 좀 어색하고요.
1: 어색해요?
2: 주로 이렇게 tell me.
1: 어, give
2: me is not bad.
1: 네.
2: It's okay. But tell me sounds a little more natural.
1: 어.
2: But honestly, I think they're both fine.
1: 그 괜찮은 거 같죠?
2: Could you give me your name? Could you tell me your name?
1: 어, 입에 잘 안 붙으시는구나, 선생님이.
2: Give me your tell name. me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괜찮아요.
1: 아, 예. 바로 저거죠. 우리가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영어가 모국어시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말로 늘 하는 말만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2: 이거 뭐 틀리고 아니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게
1: 맞아.
2: 습관이라는 게
1: 맞아.
2: We use the word, you know, oh, could you tell me your name again?
1: 네.
2: Or, but then 생각해보니까 네. Oh, could you give me your name again?
1: 그러니까
2: They're both fine.
1: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아니라가지고.
2: 아, 텔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하다는 거.
1: 네, 더 익숙하다는 거, 주치생님한테. 자,
2: right.
1: Could you tell me your name one more time? 자, 이름을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때 could
2: yes.
1: you가 참 좋겠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That's right.
1: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8쪽으로 갑니다.
2: Right.
1: 30의 화요일에는요, 그...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좀 지나치게 어두운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가 좀 강의 내용을 받아 적기 위해서는 take notes 하기 위해서는 방을 더 밝게 밝히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 좀 전에 이 억양이 네. 이거 나만 그런 거야?
1: 네. 그렇죠. 이거 뭐야?
2: 이거
1: 나만
2: 뭐야?
1: 이런 거야?
2: Is it 네. just me?
1: Is it just me?
2: 이런 누앙스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2: 어, 이거 나만 그런 거야?
1: 아니, 선생님.
2: Is it just me?
1: 좋지 않은 것 같은데.
2: 아니,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1: 네. 자,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것처럼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1: Right.
0: 이 방이 정말 약간 좀 지나치게 어둡다 싶은 내 느낌이 맞는 거야 뭐야? 라고 묻는 말이 나오죠.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0: 네, not like way too dark가 아니라 a little too dark. 약간 조금 지나치게 어둡다 싶네. 이 말이 a little too dark가 되겠습니다.
1: 이게 생각보다 좀 어두우면 네.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겠는데 네. 생각보다 좀 어둡네. It's a little too dark.
0: A little too dark.
1: Right.
0: 아, 그렇군요.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dark?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ould we make it a little brighter?
2: Yeah, it's hard to take notes like this.
3: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I'll go ask.
2: Would you? Thanks.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보니까 그 직원분이 바로 저기 그 문 근처에 있네. 내가 가서 물어볼게 라는 말 있죠.
1: I think a staff is near the door.
0: Mm-hmm.
1: I'll go ask.
0: Right. I think a staff is near the door. 해도 되고,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라고 하면 또 좋겠죠.
1: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0: 그렇습니다.
1: We should say staff member.
0: A staff member.
1: It's the safest way.
0: I see.
1: Because staff 하면 전체적으로 the whole group of 그렇죠. workers we say staff.
0: 아니 근데 또 그렇게 yeah. 전체 직원이 가서 쭉 늘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면
1: right.
0: staff 해도 되네.
1: 아, 그렇다면.
0: 예, 그렇다면.
1: But if it's just one person, a staff member.
0: 그렇습니다. 딱 직원 한 명 그러면 a staff member가 되는 거고
1: yes.
0: 전체 직원들 다 앞에서 그냥 뭐 그 전부 다 그럼 a staff 해도 된다는
1: yeah.
0: 거잖아요.
1: Well, the whole staff.
0: The whole staff.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The whole staf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aff란 말 자체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Mm-hmm.
0: I think a staff member is near the door. 내가 가서
1: right.
0: 물어보겠다.
1: That's right. I'll go ask.
0: I'll go ask. 그랬더니, 좀 그래 줄래? 라는 말로.
1: Oh, would you?
0: Would you?
1: Would you?
0: 네, would you? 네, 여기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응용해 볼게요. Mm-hmm. 아니, 이거 나만 이런 거야? 아니면 이 방이 좀 너무 더운 거야?
1: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hot?
0: 네, 아까는 a little too dark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right. a little too hot라고 살짝 바꿔본 겁니다.
1: 여기서 too hot. 대신
0: 네.
1: warm 해도 괜찮아. It's a little warm.
0: It's a little warm.
1: 맥락상 좀 덥네.
0: 아, 그러니까 hot는 정말 많이 더운 걸 말하고.
1: 진짜 뜨거울 때, right.
0: 어.
1: Well, it's okay. 정말 더울 때도 hot라고 표현하죠.
0: 네네.
1: It's a little too hot in here.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정말 확확 덥다. 여기가 yeah. 느껴져. 근데 warm 하면은 약간 따뜻한 게 조금 좀 지나치는 거.
1: 좀 불편할 정도로 따뜻하다. 나올 때, it's a little warm in here.
0: It's a little warm in here. 그렇군요.
1: 네.
0: 그 나만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Is it just me or is this room a little too hot or warm? 하시면
1: right.
0: 되겠군요.
1: Mm-hmm.
0: 네, 자 이제 1일로 가겠습니다. 7월
1: right.
0: 1일 수요일에는요.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아까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 Oh,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0: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PT, 그 파워포인트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될 때에는
1: right.
0: 하나 한쪽을 슬라이드라고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다시 설명해 달라. Could you go over the chart?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네 번째 슬라이드 on the fourth slide 한 번 더 해 달라.
1: Right.
0: Again, 이렇게 완성한 거죠.
1: 여기서 go over, go 네. over something. It means to explain something clearly.
0: Clearly
1: right.
0: explain something.
1: Right.
0: 어떤 걸 좀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다란 말이 되겠군요.
1: Mm-hmm.
0: 네, 그러면 1일 대화입니다. 들어보세요.
3: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2: Could you go over the chart on the fourth slide again?
3: Sure, no problem. Let me pull it up one more time.
2: Thanks.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3: It shows how sales changed over time in three different regions.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여기서 이런 문장 한번 응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1: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help.
0: 네, 이제 아까 본문에서는 I'd be more than happy to answer them 이었는데요. 같은 뜻인 거죠.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해주는 게 돕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Right. 여기서는 help를 넣어서 If you have any questions, I'd be more than happy to help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1: Or you can say help you.
0: 그렇죠. Help you 해도 되겠고요.
1: More
0: 정말.
1: than happy to help you.
0: More than happy to help you. Mm-hmm. More than happy to help you. 기꺼이 뭐 기분 좋을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 제가 확실히 요점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로 I didn't quite get the point라는 말이 있었죠.
1: Yeah, I didn't quite get the point.
0: 네.
1: Right, meaning I didn't fully understand your presentation.
0: 그렇습니다.
1: Just that one part.
0: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근데 ge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지만 Do you get it? 이해하십니까? Yes, I get it. 제 이해합니다. I got it. 이해했습니다.
1: Understand.
0: 그렇죠. 그때의 get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I didn't quite get the main point. 요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걸 응용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1: Okay.
0: 그 2번에서 네가 말하는 요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1: I didn't quite get your point.
0: 네, I didn't quite get your point.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 아까는 right. the main point. 주요 점을 말하고 여기서는 get your point.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정확히 이해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1일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2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있는데요.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강사에게 다가가서 정말 잘 들었다. 오늘 들어주신 예가 아주 이해하기 쉬워서 난 참 좋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 I guess Mina says,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and the examples a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그렇습니다.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Clear right. 하기도 하고, easy 하기도 하고,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3: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2: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3: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2: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I'm glad to hear that. 이런 말도 있었고, I'm glad you enjoyed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1: Right. 네. I'm glad you enjoyed it. Or generally, I'm glad to hear that.
0: 네.
1: 본인이 enjoy했다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I'm glad to hear that.
0: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다가가서 이렇게 강사에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게요.
1: Okay.
0: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공연을 봤다고 할 때 당신의 공연을 제가 정말 잘 봤습니다.
1: I really enjoyed your performance.
0: 네. I really enjoyed your performance.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 주로 performance 하면 like a musical or some kind of music, anything. It can be classic, it can be pop, whatever. But it can also be something like an exhibition that people, there needs to be some kind of action.
0: Right.
1: Performance,
0: 그렇죠.
1: right?
0: Performance. Yeah.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역동적인 경우가 yes. 많겠죠. Classical이라든지 right. 혹은 뭐 pop이라든지 어떤 경우라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Yes.
0: 자, 이제 바로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갈게요. 금요일 3일 내용,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고 또 굿즈도 좀 사고 싶고 책도 사고 싶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1: Oh, merch.
0: 네.
1: 굿즈죠?
0: 그렇죠. 대화 들어보세요.
2: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3: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2: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3: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2: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0: 네, 여기서 굿즈도 파시나요? Do you sell merch here too? 그렇죠. Right. 도저히 안 팔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기 때문에 sel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명료하게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요.
1: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0: 네.
1: 멀치가 있을 것 같아.
0: 네, 있을 것 같아.
1: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자, do you sell merch here too? 우리가 흔히 굿즈라고 말하는 걸 merch라고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혹시 저기 여기 그 강사분이 쓰신 책이라는 게 책이 혹시 있나요? 라는 말이 있었죠.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By라는 말은 written by에서의 yes. 그 by가 되겠습니다.
1: 이걸 잘못 해석한다면 by는 옆에잖아요.
0: 네.
1: 스피커 옆에 책들이 있을까요?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1: Books by the speaker?
0: 와.

0: 부스에서 at the booth라고 하시면 되는데 응용해
1: Yes.
0: 보겠습니다. 2번. 그것들은 바로 모퉁이를 돌아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1: They're available right around the corner.
0: They're available right around the corner. 아시겠죠?
1: Yes.
0: 와, 한 주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Good job, everyone.
0: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인간과 잡초, 언제부터 함께 살았을까? 우리가 제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무성이 자라나는 것, 바로 잡초인데요. 귀찮게만 느껴지는 잡초가 실은 우리가 처음 접한 채소였습니다. 배가 고플 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들을 먹었고, 염색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친 잎의 잡초는 그릇의 연마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잡초는 인류에게 더 편한 불을 선사한 초의 심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쯤 되면 잡초는 귀찮은 이웃이 아닌 최고의 파트너라고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0: controls or amplifies the flow of electrical current in these electrical circuits. And again,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in modern technology, they say.
1: Exactly. 트랜지스터. 우리도 사실 외래어로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만 이제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차단 또는 전달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자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고 entering the market.
0: Yeah, a common business expression, right? It means a company or a product or a brand, right? Starts operating or competing in a new market.
1: 그래요. 시장에 진입하다. Enter the market. 그래서 상용화된다는 뜻으로 it's expected to enter the market within about 5 years or so.
0: And we call it a commercial release if it's to the
1: Yes.
0: public, right?
1: 그렇죠. 상용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it will be commercially released
0: Right.
1: in about 5 years.
0: Right. Prior to that, there might be a beta release, as they say a
1: Sure.
0: lot of times, right? As a testing phase.
1: Exactly.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IBM has revealed the world's first sub-1 nanometer semiconductor chip technology, featuring a fingernail-sized chip that holds nearly 100 billion transistors, with structures smaller than a DNA strand, and expects it to enter the market within the next 5 years. And a very important thing to remember when cooking is ventilation. Let's listen to the headline again.
0: A study finds that exposure to cooking fumes accelerates brain changes linked to Alzheimer's disease, prompting health authorities to emphasize the critical need for proper ventilation during cooking.
1: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보건 당국이 조리 시 제대로 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 Yeah, so next time you go have barbecue, make sure you have proper ventilation because this study done on animals thus far suggests that these cooking fumes may contribute to neurodegenerative diseases like dementia because more specifically it altered these ultrafine particles altered a part of the brain that handles memory and learning and sort of your how you move, I guess you could say. Spatial memory is what I should call it. And it also slowed, sort of reduced environmental recognition and disrupted neuronal signaling in these animals. So what the KDCA suggests is using exhaust systems, of course, and ventilation to lower sort of indoor exposure risks.
1: Sure. 자, 요리할 때, 이 이제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밖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뭐 상당히 높다. 뭐할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지만 집 안에서 요리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뭐 그동안에 이제 환풍기 잘 틀으셨던 분들은 또 너무나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환기를 잘 시키면서 집에서 요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기관지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뇌 변화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0: Although we should note that this was a study based just on lab animals thus far, and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verify the exact
1: Sure.
0: relevance to humans.
1: Exactly. All right. 일단은 뭐 초미세먼지 하면은 보통 이제 영어로 이게 technical, 과학적으로 이렇게 엄밀히 썼을 때는 PM 2.5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우리는 그냥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되는데 PM이 particulate
0: Particulate,
1: matter이죠.
0: yes.
1: 예. 근데 머리카락이 보통은 한 50에서 70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particulate matter는 그거보다 30배 이상 작은 겁니다.
0: Okay. So invisible to the naked
1: Yeah,
0: eye, right?
1: exactly. You can't see it. Yeah. All right. If something is emphasized or if you emphasize something, what are you doing?
0: Right. Authorities here are emphasizing, meaning they're making something stand out. Right, especially that's especially important. They're stressing it or they're highlighting it.
1: 당국이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다라는 의미의 emphasize가 나왔는데 the critical need for something. critical은 여기서 정말 중대하다,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 또는 당부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요. proper ventilation.
0: Yeah, so not just ventilation, it needs to be proper, meaning it needs to be suitable, it needs to be appropriate to the context, right?
1: 그래요. 그래서 proper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0: 적절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환기시키는 것, proper ventilation, 제대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죠. proper가 또 우리 영문법에서 우리 뭐 고유명사 할때 proper noun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사는 what's the 보통 명사? Oh my goodness, I forgot the word now.
1: Regular noun?
0: 아니요, 그거 아니고. 네, common noun?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유 명사는 어쨌든 proper noun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은 이제 보통 명사로 변하기도
1: Of
0: 하죠.
1: course.
0: 그래서 proper nouns and the common noun 맞네요. 네,
1: Common noun,
0: common noun.
1: yes.
0: 네, thank you 작가님. 네,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제대로 된 적절한 환기 반드시 해라 이렇게 당국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1: Yeah, I've noticed the UK in Britain, they use the word proper a lot more. So something is proper. If I hear,
0: 그렇죠.
1: listen to sports, in proper form, it just seems because
0: 제대로 된,
1: you just don't use it in North America as much, I
0: yeah,
1: don't think.
0: you need proper
1: Yeah,
0: manners.
1: exactly.
0: 제대로 매너를
1: Right.
0: 지키고
1: Yes.
0: 식사를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proper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 study finds that exposure to cooking fumes accelerates brain changes linked to Alzheimer's disease, prompting health authorities to emphasize the critical need for proper ventilation during cooking. Those were two headlines from Monday. Now moving on to Tuesday's show, let's get a review of some headlines from that day.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 newly introduced entry system in the EU caused quite a bit of chaos. Here's the headline.
2: The European Union's new biometric entry-exit system has triggered severe airport immigration congestion, with kiosk malfunctions and duplicate checks pushing wait times up to 6 hours ahead of the peak summer travel season.
0: 유럽연합이 도입한 새로운 생체 인식 기반 출입국 시스템 EES가 자동 등록 키오스크의 오작동 및 중복 검사 발생으로 대기 시간이 6시간까지도 늘어나는 등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현지 공항 입국 절차에 심각한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I thought these systems were supposed to help speed up the process.
2: Yes, but often a new complex system has teething troubles,
0: Yes.
2: has initial problems, and that seems to be the case here. The EES, the entry exit system, should be smoother, hopefully soon. It's using fingerprints and facial recognition for non-EU travelers, but there are issues with the system itself. There's technical issues, there's malfunctioning kiosks, sometimes there are duplicate checks going on. But also, there are wider problems at these immigration points across Europe. There are staff shortages, there's limited infrastructure, and quite frankly, there's perhaps not enough preparation for the new system coming in. So, hopefully, things will get sorted out, but certainly for the people traveling to Europe who are not European in the early summer, it could be a bit of a bumpy ride.
0: Exactly. And of course, the summertime is when a lot of people travel.
2: Yes, and a lot of people like to go to Europe.
0: Exactly. 자, 이 출입국 시스템을 EES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Entry Exit System입니다. EES. 생체 인식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는 더 빨리 출입국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정말 입국 대기 6시간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키오스크 오류 문제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중복 검사 뭐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또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혼잡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성수기 동안에 이거를 이 절차를 아예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자 표현을 좀 볼까요? 출입국 심사 정체는 immigration congestion이고 오작동은 영어로 뭘까요? 오작동?
2: Malfunction.
0: malfunction.
2: And if there's a malfunction, something's gone wrong. Something has broken down. We usually use it for machinery, computers. We can also use it for ourselves sometimes, for our own brains. But if there is a malfunction, it means something has gone wrong. The thing, the machine, the computer, the kiosk, whatever it is not working properly.
0: when you see

0: So this dog has been trained to detect people trapped beneath collapsed buildings, and Tsunami played a key role in finding an elderly survivor buried under the rubble of an apartment building in the capital city, Caracas. And once abandoned and severely abused, this dog was rescued and professionally trained by Venezuelan rescuer George Vince before joining the KSAR ECID disaster response team. And despite being exhausted after the operation, Tsunami is expected to return to rescue work after resting, with many praising her story 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value of rescuing abused animals.
1: Oh, well, is it a her? Sorry, I think I said he earlier on. So Tsunami, the 8-year-old border collie, is a she.
0: A she, yeah.
1: I see, I see. 그래요. 이름이 쓰나미고요. 8살 된 보더 컬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나미 이 강아지도 예전에 이제 유기가 됐었고 그래서 구조가 된 그런 강아지예요. 영어로 a rescue dog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0: Yeah.
1: 물론 이제 지금 이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레스큐가 됐지만 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레스큐하는 그런 구조견 역할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는
0: Yeah.
1: 있는데,
0: Now she's rescuing others.
1: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a search and rescue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구조견, 다른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개를 얘기할 거고, 그냥 a rescue 오 a rescue dog라고 하면은 그 강아지 자체가 구조가 됐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쓰나미는 이제 둘다 해당됩니다. 네, 본인도 구조가 예전에 됐었고,
0: Oh, it
1: 히라는데요?
0: is a he.
1: He예요.
0: Okay.
1: 지금 작가님이
0: I'm sorry. I must
1: 네,
0: have misread the
1: 암컷이
0: article.
1: 아니라 수컷이라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영웅이라는 거는 불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지진 소식을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연달아서 이렇게 지진이 두번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실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거기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So this dog has emerged as a hero.
0: Right. When you emerge as something, it means that you've become visible or known, or you've risen out of something. So when it's used as that phrase, emerge as, it means that you've developed or come forth into a specific identity or a role or a status.
1: 자, 무엇으로 부상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웅 강아지로 부상하게 됐다. 그렇게 위상이 올랐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냥 영웅이 아니라 an unlikely hero라고 했습니다. What's that?
0: Yeah, an unlikely hero is an ordinary or underestimated or flawed, it could be an individual or an animal in this case, who rises to an extraordinary challenge. So it's kind of like a dark horse or an underdog.
1: 그래요. 그래서 뜻밖의 영웅이다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강아지 본인도 예전에 유기견이었다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최소 12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또 이런 영웅이 나왔다라는 뜻으로 this dog has emerged as an unlikely hero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rescue dog in Venezuela has emerged as an unlikely hero after helping emergency crews locate survivors trapped beneath collapsed buildings following last week's devastating earthquakes. In the meantime, India tackles its air pollution problem with a new plan. Here's the headline.
0: India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air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the capital region running through 2030, with the Delhi state government offering one-year cash incentive starting today for residents who scrap old vehicles to purchase electric cars.
1: 인도가 2030년까지 시행될 수도권 공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델리 주 정부는 오늘부터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1년간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All right. So is the air quality going to get better?
0: We hope so
1: Yeah?
0: because it's apparent.

디나소어, 예, 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Scientists have identified a rare long-necked dinosaur fossil from Antarctica that remained unclassified in a drawer since its discovery in 1985.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두 개씩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Let's listen to Daughtry with Start of Something Good.

Now let's quickly review some of the main expressions from those stories. We'll start off with entering the market. 시장에 진입하다, 상용화되다가 될 수도 있어요. For example, that American company plans to enter the Korean market next year. 그 미국 회사가 내년쯤에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Or many startups struggle when they first enter the market. 처음에 이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Or you might say it's a good time to enter the market right now because demand is growing. 그래서 지금 시장 진입하는 게 지금 타이밍이 아주 딱이야. 왜냐면 지금 수요가 늘고 있거든. 그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What about the next expression? It's proper. 이거는 제대로 된 아니면은 적절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Please wear proper safety equipment.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Or you might say, before we started the job, we got proper training. 우리는 이제 여기에 딱 맞는 훈련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Can you tell me the proper way to pronounce this word?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래요? 이럴 때도 이제 proper,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e next one is abscond from. Now this is a really difficult one. A-B-S-C-O-N-D. To secretly leave a place or escape. And normally it's because you want to avoid being caught or punished. So you might say, the suspect absconded from prison last night. 그 용의자가 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He absconded from the country after being accused of fraud. 횡령 혐의를 이제 받게 되자 그 사람은 나라를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간 불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Absconded from some place. Or you might say the employee absconded from work without telling anyone. 그 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비밀스럽게 그리고 약간의 뭐 잘못이 들킬까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So you normally use abscond from prison, abscond from custody, or abscond from the country.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The next expression is unlikely hero. Unlikely는 뜻밖이다라는 뜻이고요. Hero는 영웅이니까 뜻밖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you might say the shy teenager became the unlikely hero of the rescue.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그 청소년이 누군가를 구조하는 바람에 뜻밖의 영웅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Or you might say she became an unlikely hero after solving the problem everyone else had given up on. 모두가 포기했던 그 문제를 이 여성이 풀었어요. 그래서 뜻밖의 영웅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뜻밖의 영웅 아니면 뭐 의외의 영웅, 예상치 못한 그런 영웅을 unlikely hero라고 합니다. And the last expression is to go under the hammer. And we're talking about going under the gravel, being put up for auction.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매에 붙여진다는 뜻인데요. The painting will go under the hammer next month. 예를 들자면은 다음 달에 이 그림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아니면은 Oh, she has a collection of vintage watches that went under the hammer for over $2 million. 이 여성은 굉장히 빈티지 예쁜 손목시계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글쎄 경매에서 다 한 200만 달러 이상의 낙찰이 된 그런 워치들이야. 그래서 이게 경매에 붙여지다가 되기도 하고요.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Hundreds of rare books went under the hammer.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희귀한 그런 책들이 희귀 본들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런 책들이
경매에 붙여졌다. 경매에 나왔다. 근데 이 하마가

망치잖아요. 망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마라고 하긴 하는데 원래 용어는 gavel이에요. G-A-V-E-L 이렇게 씁니다. So, you know how an auction works, roughly. I mean, I haven't ever been to one myself, but I've seen plenty in movies and TV dramas and shows and things like that. 그래서 이게 뭐 의사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the judge, you know, in court can also strike the gavel.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상황일 때 the auctioneer brings down the gavel. 경매사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 gavel. 근데 좀더 흔하게는 우리가 그냥 hammer라고 얘기를 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hour one. We're going to move on with Bob Marley, Get Up, Stand Up, and I'll see you in part two.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aturday, the 4th of Jul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let's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This is from Monday. 월요일 방송됐던 news coverage입니다. 두 가지 언어를 같이 구사하는 bilingual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1: How does one brain speak two languages?
0: 하나의 뇌가 어떻게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가라는 게 제목입니다. 자,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에서 진행한 한 실험을 다루고 있어요.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의 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언어가 서로 유사한 신경회로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즉, 언어마다 별도의 문법체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문법 엔진을 뇌 안에서 이 두 언어를 쓸 때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죠. 자,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Speak a language your whole life and its grammatical rules become ingrained. That's why you might correctly guess that the present participle of the verb absquatulate is absquatulating, even if you are unfamiliar with the word. But the rules of grammar can vary widely between languages, and neuroscientists long theorized that bilingual speakers must process different languages with separate patterns of brain activity.
0: 평생 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언어의 문법 규칙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absquatulate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더라도 이 동사의 현재 분사가 absquatulating일 것이라고 정확히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문법 규칙은 언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처리할 경우 그 순간의 뇌 활동 패턴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게 신경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론화해온 내용입니다.
2: Now, Shane, had you ever heard of absquatulate
1: to be honest,
2: before?
1: This? No.
2: No. Me neither.
1: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is writer
2: exactly,
1: uses this word.
2: Exactly, yeah. 맞아요. 여러분 혹시 이 absquatulate라는 단어 이 기사에서 보기 전에 들어보신 적,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그런 어휘력을 가지고 계신 건데 솔직히 말하면 쉐인 선생님도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뜻은 미국에서 많이 쓰는 유머러스한 표현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떠나다 이런 뜻이래요. 뭐 도망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낯선 단어를 봐도 우리가 현재 분사가 뭔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